0: 조인트 팩트 이행을 위한
1: 박윤주 외교부 1차관입니다.
0: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후코 정무차관은 수준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 한미 안보 협의가 첫 발을 떼기로 했지만 협상은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곧 부임할 차기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도 이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1: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입니다. 나토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린 4만 5천 명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바로 옆에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2: 전쟁도 아직 끝맺지 못한 미국이 약속대로 몇 주 안에 협상단을 보낼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빚은 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보수 야권은 부처님 모신 날에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일베 폐쇄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모신 날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에는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연 점을 언급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불교 종단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6: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 보수 야권은 통합을 내세우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중인격이냐고 비꼬았고
7: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한 압박과
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그리고 또 자유의 침해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일베가 아닌 자신부터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고 옹호했습니다.
8: 우리 극단적인 혐오 정서와
1: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8: 이 극단적인 형태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인 겁니다.
5: 이 대통령은 일베에 대한 폐쇄 등 제재 여부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내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4: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0: 라트비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 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 그룹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네, 이처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 매장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4: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3: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포기를
6: 지급 명령 신청자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5: 그 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3: 다만 법원이 지급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문기사 형식을 흉내낸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물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해 내사에도 착수했고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 있는데 광주일보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여성 A씨가 신문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해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이번에는 충남 지역으로 가봅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주목받았던 충남 시민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양동훈 기자가 곳곳을 누비고 왔습니다.
8: 여기서 이기면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던 곳, 충남입니다. 과거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지사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됐고 기초단체장도 양당이 한 번씩 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험을 갖춘 재선 박수현 의원이 AI 수도 충남 깃발을 들었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더 센 충남을 내걸고 4년 더 연임에 도전합니다. 정부 지원과 정권 견제, 슬로건은 극과 극입니다.
9: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인하고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을
6: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9: 이번 지방선거다.
10: 지방 권력까지.
6: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10: 이건 독재의 길로 문을 열어주는 길이다.
8: 속내를 알 수 없기로 유명한 충남 시민들. 아직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11: 누가 되든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열심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사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좀 더 화합을 해야 되지 않나.
13: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8: 충남 최대 도시 66만 인구 천안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가 발달해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양당 도지사 후보 간 149표, 고작 0.07% 차이만 난 초격전지였습니다.
14: 물가가 안정이 1탄을 첫한 것 같아요.
15: 아니면 노선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16: 뭐 유기견 보호시설 같은 거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저는
8: 쉽사리 한쪽 편을 들지 않은 충남이지만 내세운 공약은 꼭 지켜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17: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18: 정치인들이 뭐 공약을 잘 지킨 적이 있을까요? 서민들이 진짜 그거 하나 믿고서 뽑아주는 건데.
8: 박수현 후보가 도지사 출마로 떠난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김영빈, 국민의힘 윤용근 두 후보 모두 지역에선 다소 낯선 새 얼굴입니다.
19: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20: 좀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찾기가 좀 어려웠고.
8: 평소에는 마음을 숨기지만 투표소에선 누구보다 정확하게 민심을 드러내는 곳. 충남 투표함이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2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3: YTN is FM.
2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춘천 29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에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300mm 이상, 남해안 일대에 200mm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수요일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 더위는 내일은 잠시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권 3, 4차로에서는 차선 도색 작업하고 있는데요. 미리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쪽으로 중랑교부터 장안교 구간 3차로를 점유하고 녹지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옆하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 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도 지금 독립기념관 일대 갓길입니다. 승용차량이 지금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여러분 일상 속 배경음악이 되드립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시에 전해드릴게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보통 뉴스 앤 뮤직 토요일, 일요일에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에 맞아서 또 특별히 뉴스 앤 뮤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전 시간은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맞아서 전해드리는 오늘 뉴스 앤 뮤직도 주말에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라이브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죠.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웨스트 라이프의 시즌스 인 더 선 첫 곡으로 함께 하시죠.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4: 웨스트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쉬는 날입니다. 월요일이 빨간 날이라 기분이 참 좋지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 어제였죠.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보통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그 성장기 때는 부처님 오신 날에 꼭 아빠 차 타고 근처의 사찰로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 어제는 좀 쉬어가는 주말로 보내자 하면서 피로를 푸는 휴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전국의 사찰에서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고 평안과 화합을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사실 저는 뭐 기독교인데요. 저는 천주교인데요. 이렇게 종교가 다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종교적인 기념일에는 누구나 전 국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들이 나만의 작은 바람과 소망을 기원하고 잠깐이나마 평화로운 곳에서 쉬어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런 시간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절에 다녀오시면 절이 또 엄청 예쁘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각각의 사찰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매력이 다 다를 텐데, 혹시 어떤 곳 다녀오셨는지, 그곳의 풍경이 얼마나 절경이었는지 사연이나 사진 통해서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도 감사히 보겠습니다. 사연도 좋고요. 사진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좋습니다. 다 문자로 보내실 수 있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여러분의 부처님 오신 날 함께 공유해 주시죠. 저희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3곡 전해 듣고 올 텐데요.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첫 곡으로 듣고요. 이어서 존 메이어의 Stop This Train 그리고 에슬린 데비슨의 Sweet Is The Melody까지 3곡 함께 하시죠.

잭 존스 대 배러 투게더, 존 메이어의 Stop This Rain, 그리고 에스민 데비슨의 Sweet Is The Melody까지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아흘에 앞둔 오늘 전북 지역을 찾아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자 등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만큼 여당 후보를 확실히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서천과 보령을 잇따라 찾아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 사격할 계획입니다. 연일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보수 텃밭 TK를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되는 대구경북 공동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뒤 대구 수성못과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연달아 유세를 펼칩니다. 그제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 캠프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쭤봤는데 6962번님께서 강화 보문사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예쁜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부처 목욕시켜주고 계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형형색색 피어난 꽃들과 전등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9849번님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하면서 사진과 신청곡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산책로를 걷고 계신 모습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252번님도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대체 공휴일에도 뉴스앤뮤직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9849번님이 신청해주신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먼저 듣고요. 이어서 1252번님께서 보내주신 동방신기의 마법의 성 신청곡까지 두곡 이어서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노래 두 곡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동방신기의 마법의 성이었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수들의 투타 활약에 힘입어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솔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서 에더몰러 선수의 호투와 아데릴린 로드리게스 선수의 투런포를 앞세워 SSG 랜더스를 3대2로 제압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육상 단거리 기대주 왕서윤 선수가 중등부 100m와 중등부 400m 계주에 이어 중등부 200m에서도 부별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왕서윤 선수는 어제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 여자 중등부 200m 결선 종목에서 24초 34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손에 넣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저희 끝곡으로 NCI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박정현의 사랑이 올까요?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잠시 뒤 10시 뉴스 앤 뮤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하늘을 막다가 살짝 흐려지면서 낮에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 30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200mm, 서울을 비롯 일단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 4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전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는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원활한 가운데 광산 나들목 갓길에 25톤 화물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문경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대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7: 미국과 이란 전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종전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8: 하지만 핵 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 것을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유지될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역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합의가 95%까지 완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란의 핵 문제가 뒤로 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겁니다. I think we've made some progress. I'm always cautious.

0: 역산 차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과 전 백악관 참모들조차 알맹이가 없다는 야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목소리들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며 자신이 이란 문제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중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여권과 전 참모진 사이에선 이번 종전 합의 움직임에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2: 네, 한마디로 손에 쥐는 열매는 없이 종전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협상 관련 보도가 틀리길 바란다며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때핵 합의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운명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커 위원장은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받아 그대로 추진하면서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재래식 병력을 파괴한 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선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위의 비판입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위커 위원장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며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도 이란은 전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는데 이제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는가라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란과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릅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 취급당하고 있다며 이란에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하고 미국을 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공격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면은 귀담아 들을 만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트럼프입니다. 역시 비판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낫다고 또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쏟아지는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란과 합의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적절한 합의일 거라고 전제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선명하고 방해 없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와 정반대지만 아무도 그 내용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마무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의 말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 내용이 무엇이든 주체가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듯한 특유의 화법을 이번에도 드러냈습니다.
1: 전쟁의 국제사회는 원유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전쟁이 끝나면 한두 달 안에 전 세계에 필요한 원유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고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1, 2개월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이 돌아갈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에 원유를 다시 채워넣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하루에 약 300캐리, 약 556km를 가는데 해협과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즉시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 정제 제품으로 전환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처럼 더 아래쪽에 있는 나라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지구상의 모든 정유시설이 필요한 원유를 확보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가 언제 개방될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리고 이란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언제 완전히 종결될진 여전히 불확실하고 종전한다 해도 백악관의 전망처럼 한 달 내에 원유가 정상 공급될지는 여러 면에서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미국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란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NPT 회원국들이 2026년 평가 회의 결과로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핵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 실패는 더욱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의 국기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양측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장에서 위협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인 양해각서 관련 현황을 이스라엘 측과 공유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우리는 침략과 불안정한 상황을 막았습니다. 불안정과 군사적 침략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란 최고
2: 이란은 공정한
3: 지도자 군사
2: 협상에 임할
3: 고문입니다.
2: 준비가 돼 있으며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민과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장장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투표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투표율은 오늘 아침 86%까지 올랐습니다. 비단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주주들의 결집세도 강해지는 중입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투표율이 이제 90%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4: 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투표 종료 오늘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이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조합원 5만 7천 명 가운데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표 권한이 있는 제2노조로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율은 어제까지 81%인데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숫자가 8천여 명 수준으로 제1노조와는 차이가 큽니다. 이에 반도체 부문 조합원 위주인 제1노조를 중심으로 한 과반 찬성으로 투표가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0: 자, 가결 관측과는 별개로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 또 일반 주주들의 반발 계속 거세지는 분위기 같아요.
4: 네, 그렇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00조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된다면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 역시 1억 6천만 원가량 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수준은 600만 원 수준. 이러한 극명한 차이 속에서 이 3대 노조는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3대 노조로 투표권이 없는 동행 노조에선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주들의 반발 움직임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명부를 27일 이후로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회사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별 성과급 지급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주총을 열지 않으면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0: 작전까지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잠정 합의 이후에도 이처럼 안팎에서 갈등 수위는 높아지는 가운데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1: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휴일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1980년 5월 신문을 모방한 합성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도 검거하면서 5.18 역사 왜곡 게시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2: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유족이 정 회장 등을 고발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서울과 광주에 각각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사건을 재배당했고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이벤트를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어떤 경위로 이벤트가 기획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정 회장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사과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의 기획과 보고, 실행 경위 등 조사 내용이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1: 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 신문 유포자도 검거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1980년 5월 신문을 모방한 합성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올린 신문기사 형태의 게시물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간첩들이 모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등의 거짓 사실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는 광주일보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해당 신문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장은 썰렁한 분위기고요.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의 지금 명령 신청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4: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3: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6: 지급 명령 신청자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5: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3: 다만 법원이 지급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

0: 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이매진입니다.
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30도를 육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면서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에 나들이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방에서 도심 쪽으로 4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분기점에서는 3km 구간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 인제 나들목에서 내리천 휴게소까지 2km 정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송악 나들목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는 1km 정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이전 분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도 이제 2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에도 여러분의 일상 속 배경음악이 돼드릴게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0시에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10시, 9시에 이어서 이번에도 가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팝과 가요 다양하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 선곡표에 더해서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언제든지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 기능 활용하시면 무료로 저희에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10시 뉴스 뮤직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첫 곡은 악동 뮤지션 악뮤가 부른 햇빛 Bless You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6: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1: 저축은행
12: 모든 인쇄 가능한
13: 서머네드피아
12: 온라인 주문 간편한
13: 서머네드피아
1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3: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3: 서머네드피아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5: 악동 뮤지션 악뮤가 부른 햇빛 bless you 함께하셨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 산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산삼 좋은 건 알겠는데 천종 산삼이 뭔고 하니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깊은 산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을 우리가 천종 산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도 거치지 않고 그 높은 산기슭에서 혼자 살아남은 귀한 산삼이라는 거죠. 한 약초꾼이 지난 19일에 산청 인근 지리산 해발 900m 능선 지점에서 이 천종 산삼을 무려 12뿌리나 발견한 건데요. 이 12뿌리 중에는 수령이 100년으로 추정이 되는 어미삼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산삼들이 모두 자연 발화해서 5대 이상을 거친 가족군이고 뭐 색상이나 형태, 향 이런 걸 따져봐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상급품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지리산 일대에서 천종 산삼이 발견된 게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약초꾼이었으면 진짜 크게 신봤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약초꾼의 행운에 집중을 해보면 아 부럽다. 이 사람 운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약초꾼이 큰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서 그간 얼마나 이 산을 많이 오르내리였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행운은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결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일상적인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이렇게 한다고 큰 행운이 찾아오려나 싶을 수도 있지만 늘 성실하고 열정적이게 살아가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천종산삼이 12뿌리째 아주 그냥 덩쿨째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사연이 좀 들어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5653번님, 어제 18개월 된 손자 이준이랑 잘 놀다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말을 조금씩은 하는데 어제는 할아버지 라고 정확하게 불렀대요. 너무 귀여웠겠네요. 나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 좀 별로였는데 이제는 기분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5653번님이 신청해 주신 닐 영의 Heart of Gold 먼저 듣고요. 이어서 3937번님이 토요일 다섯 가족과 얼마 전 입양한 강아지 로키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면서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라는 사랑 넘치는 기분 좋은 사연 또 보내주셨습니다. 3937번님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닐영의 Heart of Gold에 이어서 들국화 전인권이 부른 그것만이 내 세상까지 두 곡 듣고 오시죠.

닐 영의 Heart of Gold, 전인권이 부른 그것만이 내 세상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 듣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내다봤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10시 41분입니다. 이번에도 신청곡 두 곡 전해드릴 텐데요. P7427292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일릿의 이치미, 이어서 S010109번님이 신청해 주신 여성시 시아와 다비치 티아라가 부른 여성시대,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아일리스의 이츠미, 시아와 다비치 티아라가 부른 여성시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에이스 류현진 선수가 한미 통산 200승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어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솔뱅크 KBO 리그 두산과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7회 투아웃까지 2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쳐 시즌 5승째를 수확했습니다. KBO 리그 통산 122승째를 거둔 류현진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거둔 78승을 더해 한미 통산 200승을 채웠습니다. 프로당구 PBA투어 개막전에서 조건희 선수가 개인 통산 3승째를 거뒀습니다. 조건희 선수는 경기고 고향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리금융캐피탈 챔피언십 결승에서 조재호 선수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PBA 통산 3승째를 기록한 조건희 선수는 역대 다승 부문에서 다니엘 산체스, 김영원 선수와 나란히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은 잔나비의 첫사랑은 영원히,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두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저는 잠시 뒤 11시 뉴스 앤 뮤직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0: 근처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춘천 29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일은 전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300mm 이상, 남해안 일대에 200mm 넘는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수요일쯤 대부분 그치겠고 비가 내린 뒤 더위는 잠시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오전 11시를 가까이 하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서서히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전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까지는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강소 나들목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관련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체결한 역대 최악의 거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이란 핵합의였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거래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라면서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 틀이 95%까지 완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합의를 마무리할 시간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재까지 이란과의 기본 틀 합의가 95%까지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협상단이 이란의 핵 비축량과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 수정을 두고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당국자는 우리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면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자,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마지막 고비는 이란 동결 자산의 해제라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합의의 첫 단계에서 특정 액수의 동결 자금이 해제되지 않고 나머지 동결 자금의 안정적인 해제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한 이견이 현재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못하는 주요한 걸림돌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0: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으로 지난 2020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 그의 사망은 많은 나라에 좋은 일입니다. 그는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막은 겁니다. 트럼프미 대통령입니다.
0: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전쟁 기간 무려 24대가 넘게 파괴됐는데 미군이 보유한 리퍼 드론 20%에 달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비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란이 미군 무기의 약점을 알아챈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난 2023년부터 리퍼 드론 15대 이상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우리 상공에서 미국 MQ-9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습니다. 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0: 미군의 다른 첨단 무기 재고 물량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드 요격 미사일은 이스라엘 방어에 200기가 넘게 쓰이면서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란은 빠르게 무기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이 반년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방위 산업이 모두 괴멸돼 수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던 미국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이란이 여전히 배짱을 부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3: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1: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반납해야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부분입니다.
4: 개방 문제를 놓고도 미 국무장관입니다. 비슷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 영토를 아울렀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 굴복한 로마 황제들을 담은 부조 사진과 함께 이란의 승리를 자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새벽 샤프르 1세의 낙수의 로스탐 승리 부조 사진과 이란 지도를 합성한 사진을 소셜미디어 X에 올리고 로마인 생각에는 로마가 이론의 여지 없이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이란인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고 적었습니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마르쿠스 율리우스 필리푸스가 페르시아로 진군한 원정은 로마의 승리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산 왕조의 조건에 따라 수립된 평화로 끌매졌고 황제는 조건을 수용해

0: 해야만 했다고 썼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서 내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0: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 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의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네, 이 문제는 법정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건데요.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마지막으로 카드를 충전한 시점에 잔액 기준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문기사 형식을 흉내낸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물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고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 있는데 광주일보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여성 A씨가 신문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해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 종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1노조의 투표율이 86%까지 올랐습니다. 사내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늘 오전 8시 반을 기준으로 조합원 5만 7천여 명 가운데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해 참여율이 86.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대 노조로 8천여 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율은 어제 기준으로 81%를 기록했습니다. 모레 오전

0: 10시까지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다만 반도체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다수인 2대, 3대 노조에서는 부결 운동에 나선 상태고요. 투표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또 일부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잠정 합의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겠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돌입 직전에 잠정 합의에 이른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노조를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 배경을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원래 이름을 되찾고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까지 지정된 지난 1일 노동절.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런히 노무를 제공하는 수동적 근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초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3: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2: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진짜 메시지는 무조건 노동자의 편만 들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선 낡은 노사 이분법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노와 사, 나아가 국가 경제까지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 철학은 성과급 갈등으로 총파업 사태를 향해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를 사실상 압박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의 타협을 촉구한 겁니다. 특히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3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긴급 조정도 시사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중앙노동위의 사후 조정이 끝내 결렬되자 결국 이 대통령은 작심 발언을 했고 노동부 장관은 마지막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4: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5: 헌법상 노동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노동계 비판에도 이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건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념보단 실리를 우선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0: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10: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팬.
1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를 육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면서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 혼잡이 가장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에서 3km 구간 밀리고 있고 인제 나들목에서 상남 3터널까지는 9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11시에도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11시에도 좋은 곡들로 선곡표 꽉 채워왔습니다. 좋은 음악들로 오전의 끝자락 장식해보시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문자 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라이브 채팅 통해서도 저희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11시 뉴스앤뮤직 첫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볼게요. 신청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3025번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신현희와 김루트의 오빠야 듣고 올게요.

오빠야, 신현희와 김루트의 곡이었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덥네요. 아직 11시인 걸 감안하면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죠. 저희 집에 보면 간단히 시간이나 날씨 알려주는 인공지능 챗봇이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오늘 몇 도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고 기온이 30도라고 하더라고요. 와, 아직 5월인데 이게 맞나 싶은 요즘입니다. 요즘은 하루는 비가 오고 하루는 너무 덥고 이런 식이다 보니 나가기 전에 그 인공지능 챗봇에게 밖에 몇 도야를 꼭 물어보고 그 기온을 듣고 옷을 골라 입는 게 약간 습관이 된것 같기도 해요. 무더위를 뚫고 비 소식 전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를 시작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하필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 좀 찝찝한데요. 외출하시기 전에 기상 정보 꼭 확인하시고요. 비 예보가 있다면 아침에 나가시기 전에 작은 우산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노래 이번에는 세곡 들을게요. 마마무의 화사가 부른 So Cute 먼저 듣고요. 따마의 유성, 샘킴의 내가 나의 세상이라면 세곡 함께 하시죠.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죠. 마마무 화사가 부른 So Cute, 따마의 유성, 샘킴의 네가 나의 세상이라면 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노조의 투표율은 86%까지 올랐습니다. 사내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늘 오전 8시 반을 기준으로 조합원 5만 7천여 명 중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해 참여율이 86.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대 노조로 8천여 명이 투표권이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율은 어제 기준으로 81%를 기록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될 예정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 사례가 900건을 넘어섰습니다. 민주 콩고 공보부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기준 에볼라 누적 의심 환자 904명, 누적 의심 사망자 11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 101명, 확진 사망자는 10명이고 완치 사례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 유행 사태가 민주 콩고의 매우 높은 위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 세계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노래 두 곡 들으실 텐데요. 손디아의 어른, 박혜수의 잊혀지는 곡 들려드립니다.

손디아의 어른, 박혜수의 잊혀지는 것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도전의 키맨,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의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홍명보호에 합류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를 비롯한 8명의 태극전사가 어제 오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홍명보호 사전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홍명보호의 중원 사령관으로 활약해온 핵심 자원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시우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서 선두를 지켜내지 못하고 미국의 윈덤 클라크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3타차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오늘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렌치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를 1개로 막으면서 6언 더파 65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27언 더파 257타로 대회를 마친 김시우 선수는 마지막 날 무려 11타를 줄이는 맹위를 떨친 미국의 윈덤 클라크 선수에게 역전 우승을 내주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SM 더 발라드 좋았던 건 아팠던 건 들려드리고요. 정승환의 우주선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띄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

0: 캐브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하늘은 맑다가 살짝 흐려지면서 오후에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 30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20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간 5차로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고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하남 방향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남대교까지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일대가 밀리고 있는데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송내 나들목 2,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중동 나들목에서 송내까지 2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측은 95%까지 합의됐지만 며칠 시간을 더 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무릎 꿇은 로마 황제 사진과 함께 승리를 자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 투표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아침 투표율이 86%까지 올랐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노조원들과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져 진통이 예상됩니다.

0: 환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1: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된 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 신문 유포자를 검거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예상 밖으로 격전지가 된 전북 지역을 찾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 경북을 찾아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1: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이 한낮 30도를 기록하는 등 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는데 남부지역에는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재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핵 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1: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주려 한다고 미국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 것을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유지될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역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합의가 95%까지 완료됐지만

0: 합동군사연구소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카드로 인정받으면서 이전엔 없던 지렛대를 쥐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의 합의 이후 이란이 중동 지역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복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2: 종전 합의가 무르익었다는 소식에 정작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과 전 백악관 참모들조차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먼저 30일 내 호르무즈 통행량 복원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3: 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외교관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초안에 대한 최신 제안이 이란 측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앞서 이란 언론에서 먼저 전해졌지만 결은 좀 다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전쟁 이전 상태 복귀가 아니라 30일 안에 통과 선박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언급한 데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르무즈의 주권을 행사할 것이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30일 안에 완전히 풀지 않으면 상황은 아무 변화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고 선언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전한 외교관은 이 제안에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고 농축물질 비축량을 합의된 방식에 따라 폐기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미국 내 여권이나 전 참모진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손에 쥐는 열매는 없이 종전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란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애초에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협상 관련 보도가 틀리길 바란다며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때 핵 합의처럼 실패할 운명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커 위원장은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위커 위원장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며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도 이란은 전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는데 이제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는가라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란과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이 오바마 전이 행정부의 협상안과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 취급당하고 있다면서 이란에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하고 미국을 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공격했습니다.
2: 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자화자찬을 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면서 쏟아지는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만약 자신이 이란과 합의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적절한 합의일 거라고 전제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퍼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선명하고 방해 없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를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와 정반대지만 아무도 그 내용을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0: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 내용이 무엇이든 주체가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듯한 특유의 화법을 이번에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3: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의 국기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양측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장에서 위협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인 양해각서 관련 상황을 이스라엘 측과 공유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우리는 침략과 불안정한 상황을 막았습니다. 불안정과 군사적 침략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부문을
3: 계속하면 미국민과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1: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율은 오늘 아침에 86%를 기록했습니다.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들의 반발에도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들 역시 합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이제 제1노조 투표율이 90%대를 향해 가고 있네요.
5: 네, 그렇습니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투표 종료가 오늘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을 기준으로 보면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은 86%까지 올라왔습니다. 조합원 5만 7천 명 가운데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투표 권한이 있는 제2노조로 부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율은 어제까지 81%인데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숫자가 8천여 명 수준으로 앞서 설명드린 제1노조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에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 위주인 제1노조를 중심으로 과반 찬성표가 나와서 투표가 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 네,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이나 일반 주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입니까?
5: 네, 일단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반도체 부문 A는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06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수준은 600만 원 수준이고 이러한 극명한 격차 속에서 2대 3대 노조가 부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3대 노조로 투표권이 없는 동행노조에선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주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주주들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주명부를 27일 이후로 확보한 뒤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정식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별 성과급 지급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주총을 열지 않으면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잠정 합의 이후로도 이렇게 이처럼 안팎에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도한 성과 급지급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1: 카카오 노사 갈등은 이번 주에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와 사측은 올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에 열린 1차 조정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서로 합의해 조정기를 연장했습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은 성과급 보상 구조입니다.
2: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휴일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1980년 5월 신문을 모방한 합성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검거하는 등 5.18 역사 왜곡 게시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수사 상황을 전해주시죠.
6: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유족이 정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서울과 광주에 각각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사건을 재배당했고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이벤트를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어떤 경위로 이벤트가 기획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회장은 내일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정 회장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사과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신세계 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의 기획과 보고, 실행 경위 등 조사 내용이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2: 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 신문 유포자도 검거됐다고요?
6: 네, 경찰청은 어제 1980년 5월 신문을 모방한 합성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올린 신문기사 형태의 게시물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고를 공격했다는 등의 거짓 사실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있는데 당시에는 광주일보도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해당 신문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네,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전하죠. 매장은 썰렁한 분위기고요. 또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7: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8: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7: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9: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10: 지금 명령 신청자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9: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7: 다만 법원이 지금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대체 공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낮에는 조금 지치기 쉬운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광주 29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서 더위를 보이겠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오는 길 신탄진 부근 막히고 있습니다. 옥산에서 청주유계소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안성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방향으로는 큰 정체 없는데 멀리 추풍역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의 정체는 없는데요. 내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양양 갔다 서울 오는 길 서양양 부근 인제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는 가장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는데 17km 구간 더딥니다. 인제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고요. 홍천에서 동홍천까지 설악에서 화도 덕수 삼패에서 강일까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타고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많이 막힙니다. 60km 가까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상행선 정체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당진에서 서평택, 발안에서 화성유계소, 내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송내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밀리고 김포에서 자유로 들어가는 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롯과 함께하는 시간 뉴스앤트롯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로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고 있는 사흘간의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숨을 좀 고를만 하니까 끝나는 것 같은 연휴는 항상 좀 짧은 느낌인데 벌써부터 내일을 걱정하시나요? 네,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신나는 트롯 가락과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이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에녹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12시 뉴스앤트로 첫 곡 에녹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비도 조금 오고 약간 더운 느낌도 들기도 했었지만 휴일을 즐기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일 걷는 똑같은 길을 걷는데도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예뻤던 길인가 하는 생각을 이번 연휴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나들이 잘 다녀오고 연휴 잘 보내라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펼쳐준 하늘이요. 이제 연휴 끝났다고 내일부터는 비가 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화요일부터 비가 오게 되니까 내일 뭐 직장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외출 계획 있는 분들은 날씨 잘 확인하셔서 우산도 챙기시고 혹은 외출을 피하시고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늘 뭐 연휴는 짧게 느껴지고요.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끝날 때 되면은 아쉬운 게 이런 휴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담은 곡들을 이제 두 곡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최진희의 여정 그리고 김범용의 인생길 준비했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최진희의 여정, 김범용의 인생길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을 검토하는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통한 한 외교관을 익명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초안에 대한 최신 제안이 이란 측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내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86%까지 올랐습니다. 2대 노조로 8천여 명이 투표권이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율은 어제 기준으로 81%를 기록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이 이번 주에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와 사측은 모레인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 열린 1차 조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서로 합의해 조정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12시 40분이네요.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앤트롯 시간이고요. 뉴스앤트롯은 잠시 후에 1시 때까지, 그러니까 2시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신청곡 있는 분들, 그리고 휴일 보내시면서 든 생각들 함께 접수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창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의 길, 그리고 장윤정과 손빈아가 함께한 준비 없는 이별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무대, 그리고 늘 진심으로 아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소중한 동료, 그리고 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한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 최고 200에서 300mm 이상,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석 달간 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이 경기 지역 주택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살펴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 가운데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1,614명으로 직전 석 달간보다 832명 많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에서 매수가 활발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적은 수치로 떨어졌던 국내 경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즈 유 데이터 연구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형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가 28,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비자들이 다시 경차를 선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노래들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요. 이제 12시 뉴스앤트롯은 끝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영준의 무작정 당신이 좋아, 류계영의 정 끊는 약,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뉴스앤트롯 1시에도 이어지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1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0도, 수원 29도, 광주 27도,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길은 전국에 방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80, 수도권과 경북에 30에서 100,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80mm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구간 때문에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로는 정체되지만 여길 제외한 올림픽대로 위로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강변북로도 현재는 밀리는 곳 없이 여유있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상황은 좀 다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깁니다. 지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양향에서 밀리고 있고요. 인제터널에서 인제, 내리천 휴게소 부근, 동홍천에서 정체고 설악에서 화도, 덕소 삼패에서 강일까지 밀려서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여주나 광교일 때 답답합니다. 라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1: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 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의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3시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20여 명이 추가로 고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최초 고소인 5명이 대표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 종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노조의 투표율은 86%까지 올랐습니다. 사내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늘 오전 8시 반을 기준으로 조합원 5만 7천여 명 중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해 참여율이 86.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대 노조로 8천여 명이 투표권이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율은 어제 기준으로 81%를 기록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0: 받았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한 해 전보다 2.9% 올라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2.7% 인상에 그쳤던 1998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 선고를 앞두고 로봇 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씨의 잔금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초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지급하고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에 관련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구매 대행을 맡긴 건데 수사 초기에 잔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서 씨와 연락만 해도 의심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증언까지 모두 마치고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뇌관으로 꼽히는 보안수사권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섰는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젊은 검사들의 영상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공통 키워드는 보안수사권입니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적용한 제명을 변경해 처벌을 강화한 경험 등을 거론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저희가 보안수사권이 없을
3: 오세현 춘천지검 검사입니다.
2: 법조를 변경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고
1: 검찰 차원에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거액 뇌물 수수를 포착하고도 보안수사권 근거 유무에 발목이 잡힌 사건, 또 민생 사안 등 실사례에 초점을 맞춰 여론 환기에 돌입했습니다.
4: 검찰 자체의 보안 수사권도 인정받지
3: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입니다.
4: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1: 검찰을 대신할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 3월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인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를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필요하다는 입장과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셈이란 의견이 맞섰습니다.
5: 기록만 봐야 된다? 그러면은 경찰 하는 거 그냥
3: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5: 소추권의 행사는 그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6: 직접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위법한 표적, 별건 수사의
3: 강동필 변호사입니다.
6: 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건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최근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 요구권 논의를 지시한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범죄 대응 공백을 요구권의 효율적 운영으로 메운다는 건데 보안수사권 폐지 결론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7: 물론 강제성이 없어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담보할 수 없고 사건 핑퐁으로 처리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6.3 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이번엔 충남으로 갑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주목받았던 충남 시민들.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양동훈 기자가 곳곳을 누비고 왔습니다.
1: 여기서 이기면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던 곳, 충남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지사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됐고, 기초단체장도 양당이 한 번씩 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험을 갖춘 재선 박수현 의원이 AI 수도 충남 깃발을 들었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더센 충남을 내걸고 4년 더 연임에 도전합니다. 정부 지원과 정권 견제, 슬로건은 극과 극입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3: 박수현
2: 확인하고
3: 더불어민주당 충남 지사
2: 튼튼한 진검다리를 놓을 지방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
4: 지방 권력까지
3: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
4: 사람들이
3: 지사 후보입니다.
4: 차지한다면 이건 독재의 길로 문을 열어주는 길이다.
1: 속내를 알수 없기로 유명한 충남 시민들. 아직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5: 누가 되든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열심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사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좀 더 화합을 해야 되지 않나.
7: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1: 충남 최대 도시.

0: 66만 인구 천안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가 발달해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양당 도지사 후보 간 149표, 고작 0.07% 차이만 난 초격전지였습니다.
1: 물가가 안정이 1탄을 첫한 것 같아요.
2: 아니면 노선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3: 뭐 유기견 보호시설 같은 거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저는
0: 쉽사리 한쪽 편을 들지 않은 충남이지만 내세운 공약은 꼭 지켜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4: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5: 정치인들이 뭐 공약을 잘 지킨 적이 있을까요? 서민들이 진짜 그거 하나 믿고서 뽑아주는 건데.
0: 박수현 후보가 도지사 출마로 떠난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김영빈, 국민의힘 윤용근 두 후보 모두 지역에선 다소 낯선 새 얼굴입니다.
6: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7: 좀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찾기가 좀 어려웠고.
0: 평소에는 마음을 숨기지만 투표소에선 누구보다 정확하게 민심을 드러내는 곳. 충남 투표함이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격전지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서 돌직구로 묻는 후보 똑똑 시간입니다. 이번엔 경기 하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용 후보입니다.
1: 포장지 다 빼고 매콤하게 묻는다. 후보 똑똑 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썰매 종목으로 금빛 물결을 이끌었던 하남의 12년 일꾼 국민의힘 이용 후보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가 9일 남았고 사전투표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하남 판세랑 전략이 어떻게 되십니까?
2: 지난 총선 때도 저는 항상 추미애 의원께
3: 이용
2: 여론조사 한
3: 국민의힘
2: 15%
3: 하남갑
2: 정도
3: 후보입니다.
2: 계속 뒤지는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근데 결국은 저희가 본투표하고 개표했을 때1% 차이였잖아요. 개의치 않고 한발한발 낮은 자세로 지금 시민들 뵙고 있습니다.
1: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하남의 12년 에너지 넘치는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남 시민들의 생각하는 수건섭 가장 큰거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2: 5호선 저는 급행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실질적으로 하남은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하남 시민분들의 아침 20분은 제가 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후보님, 조금 매운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 때 여당 의원으로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오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청산을 목표로 또 후보님을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2: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의 후보를 돕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또 행정부, 문체부 차관으로서 어떤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저는 거절을 하고, 저는 지금은 오직 하남 시민과 오직 하남 발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라이벌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가족이 살고 있는 하남, 내 아이가 자라고 있는 하남, 그런 사람이 저는 하남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병역 기피 논란도 있고, 오히려 정치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더 확실히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여당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은근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민들께는 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싶으십니까?
2: 추미애 의원도 지난 대선이 끝나고 하남 시원하는 한 개도 해놓지 못했거든요. 말뿐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광재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에 간사로 저는 들어가서 교통 공약을 저는 깨끗하게, 저는 확실히 저는 매듭 지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1: 좀 어려운 질문 피하지 않고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용 후보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후보 똑똑 박희재입니다.
0: 네, 경기 하남갑의 국민의힘 이용 후보의 각오 들어봤고요. 잠시 뒤 오후 5시 뉴스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안보 협의를 조만간 시작합니다. 원래는 올해 초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상당히 지연된 것인데요. 쿠팡 문제 등 한미 간의 걸림돌이 여전해서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4: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는 아직 시작전입니다.
5: 대통령님,
4: 미국 측이 지난 2월 협상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오지 않은 겁니다.
6: 이번에
3: 조현 외교부
6: 국무장관과의
3: 장관입니다.
6: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4: 미국 측은 중동 전쟁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다 한국 측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것도 암묵적 이유로 꼽혀왔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을 미국에 보내 신속한 안보 협의 개시를 촉구한 끝에 가까스로 대표단 파견 약속을 받았습니다.
7: 저와 국회 차관은
3: 박연주
7: 한미 조인트
3: 외교부 1차관입니다.
7: 팩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에 대해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후코 정무차관은 수준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4: 한미 안보 협의가 첫 발을 떼기로 했지만 협상은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곧 부임할 차기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도 이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3: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또 중동 전쟁 과정에서 쌓인 미국 대사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운함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변수입니다.
3: 나토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바로 옆에는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게다가 이란과의 전쟁도 아직 끝맺지 못한 미국이 약속대로 몇 주 안에 협상단을 보낼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과 공급책인 최병민을 둘러싼 사건에서 가상자산으로 오간 자금은 140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가운데 실제 압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보관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박광렬은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고 마약을 공급한 최병민도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9: 이건 남자도 아니고.
10: 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11: 남자도 아니라고요?
10: 자,
12: 마약 무단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광렬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하신 거 맞으실까요?
8: 이들의 신병은 확보됐지만 범죄 수익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광렬과 최병민이 마약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합하면 모두 114비트코인. 우리 돈 약 14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경찰은 해당 가상자산이 이미 여러 해외 거래소로 흩어져 실제 자산 동결과 압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적 끝에 압수로 이어지더라도 가상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앞서 강남경찰서에선 압수한 코인을 경찰의 골드월렛에 보관하지 않는 등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 현황을 매달 점검하고 별도의 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전문 사업자에게 맡겨 보관하는 위탁 보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적부터 압수, 보관까지 대형 마약 유통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안쪽 도로 위로는 비교적 한산한 구간이 많이 보이고요. 고속도로는 상행선을 중심으로 꾸준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오는 길 서양양 부근 답답하고요. 인제터널에서 인제, 내린천 휴게소 부근 정체고 동홍천을 지날 때 정체입니다. 그리고 설악에서 화도까지도 18km 구간 길게 밀립니다. 덕소 삼패에서 강일도 속도 내기 힘들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당진에서 서평택,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탄진 부근과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 분기점을 지나갈 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외곽 방향으로 정체는 없지만 경주휴게소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고요. 제2 영동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신평 서울분기점과 서원주 사이, 흥천 2포와 동곤지암 사이로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남논산을 지나갈 때 그리고 정안휴게소 지나갈 때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나타나고요. 이외의 구간에서는 흐름 괜찮습니다. 동작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가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롯과 함께하는 시간 1시 뉴스 앤트롯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연휴 동안 나들이 더 다녀오시고 좀 쉬고 계실 텐데 즐기려고 하다 보면 지갑 걱정이 되고는 합니다. 이 답답한 가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트로트 한 자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시간 동안 뉴스 앤 트롯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해뒀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은 신청곡으로 출발해볼게요. 3025님이 신청하신 김영배 남자답게 사는 법 띄워드립니다.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 3025님 신청곡 김영배 남자답게 사는 법으로 1시 뉴스엔트로 출발했습니다. 어우, 요즘에 날씨 정말 장난 아니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나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선풍기, 에어컨 켜야 하나 봐요. 벌써 더운 여름이 걱정됩니다. 지금 에어컨 켜고 수박 먹으면서 뉴스엔트로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 문자를 보고 왜 걱정이 조금 되죠? 두 가지 걱정인데, 일단 벌써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면요, 이 6월부터 8월까지 더 더워졌을 때, 이때는 이제 에어컨 없으면은 안 되는 때가 오거든요. 전기요금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뭐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에어컨 켜고 수박까지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저희 진짜 여름에 오히려 감기 걸리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냉방병이라고 부르는.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늘 다 뭐 알아서 잘 건강 챙기시겠지만, 너무 또 덥다고 해서 이렇게 차디 찬 것들로만 내 주위를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어제 수박을 먹긴 먹었어요. 근데 아직은 아주 맛있는 수박이 나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못 고른 건지, 어제는 좀 덜 단 수박을 먹었는데, 그래도 수박을 먹다 보니까 계절이 확실히 바뀌고 이제 여름이 많이 다가왔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올 여름은 또 수박을 몇 통이나 먹을지, 맛있는 수박이 많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있는 표정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심들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노래들을 들으면서는 몸을 조금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홍지윤의 오라 그리고 정미의 라밤바 준비했거든요. 들썩들썩 한번 어깨춤을 추고 오시죠.

홍지윤 오라, 정미의 라밤바 이어서 김혜연의 외계인까지 총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 대표팀에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32강에 오를 경우 1억 원, 16강은 카타르 대회 때보다 1억 원 더 많은 2억 원, 또 8강 진출 시 3억 원이 주어집니다. 우승 포상금은 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번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된 26명 모두에게는 한 사람당 기본수당 5천만 원을 줍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 축소되고 강남구는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평균 0.83%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한 달 전보다 0.1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강남구는 0.41% 내려 지난 3월 2년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내림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속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83% 올라 한 달 전에 비해 상승세가 0.03%포인트 둔화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불이 난 세대 주민 1명과 인근 주민 1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단독주택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920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어서 성민지의 이별 아리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하고 출마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전북 정읍 현장 선대위에서 청와대에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라며 대통령께 사과하고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 속에서도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업종별 전문가 12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 PSI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제조업 업황 전망이 10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만에 기준치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내수와 수출이 기준치를 모두 넘겼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바이오 헬스 등의 전망이 밝았습니다.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 판매나 사은품 증정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시 뉴스앤트롯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요요미의 아 이뻐라, 지원이의 쿵짜라 띄워드리면서 정리하고요. 잠시 후 2시부터는 뉴스앤뮤직으로 우리 가요와 팝 듣는 시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2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아 이뻐라.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0: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구름의 양이 늘면서 밤에는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남해안과 제주에는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고요. 현재는 29.5도입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따라 평택 가는 게 금안 꽃동네에서 안진터널까지 이동 차량이 많은 상황이고 안성분기점 통과할 때도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제는 양양 쪽으로의 걸음은 한결 가뿐합니다. 양양 쪽으로 정체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양양분기점 통과할 때, 서양양 통과할 때 인제터널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밀리는데 인제터널에서 내리천휴게소까지만 해도 17km나 길게 정체입니다. 그리고도 동홍천에 떠나는데도 6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20km 가까이 막힙니다. 그리고 서울 다 와서 덕소 삼패에서 강일 쪽으로 접근하는데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쪽으로는 부여 휴게소에서 부여 분기점까지 짧게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2시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핵 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주려 한다고 미국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 것을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유지될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역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합의가 95%까지 완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란의 핵 문제가 뒤로 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겁니다.
5: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서면으로 동의하더라도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이후 이란이 더 대담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인정받으면서 이전엔 없던 지렛대를 쥐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의 합의 이후 이란이 중동 지역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들으신 것처럼 합의가 임박한 듯했던 종전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란에선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놓고 미국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6: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미국에서는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에 대해서 지나친 양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6: 말하자면 일부 합의 조항을 놓고 미국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밤 일부 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을 놓고 미국의 방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문제 삼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타스님은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에도 소식통 말을 인용해 일부 조항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은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가 이루어지려면 농축 우라늄 이전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놓고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 언론 매체 보도에 이란 언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3: 네, 또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6: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

0: 외무부 대표단은 오만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IRIB가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 안보를 존중하고 선박 통행을 규제하는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1: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죠. 핵 문제가 꼽히는데 이란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요.
0: 폐지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이 이란 국영방송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생계 보장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미국과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란 대통령은 지금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불안을 야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확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가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주장해왔지만 동시에 국제사회 압박이 가해지면 언제든 마음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란 전쟁 기간 중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인기가 무려 20여 대가 넘게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에 달하는데 정작 이번 전쟁에서 약점만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른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첨단 무인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미사일로 무장한 채 24시간 넘게 하늘에 머물며 작전을 펼칠 수 있어서 특히 대테러 작전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한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으로 지난 2020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3: 그의 사망은 많은 나라의 좋은 일입니다. 그는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막은 겁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전쟁 기간 무려 24대가 넘게 파괴됐는데 미군이 보유한 리퍼 드론 20%에 달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비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란이 미군 무기의 약점을 알아챈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난 2023년부터 리퍼 드론 15대 이상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우리는 상공에서 미국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습니다. 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이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2: 미군의 다른 첨단 무기 재고 물량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드 요격 미사일은 이스라엘 방어에 200기가 넘게 쓰이면서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란은 빠르게 무기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이 반년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방위 선험이 모두 괴멸돼 수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던 미국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이란이 여전히 배짱을 부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율은 오늘 아침 86%를 기록했습니다.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들의 반발에도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주들 역시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제1노조 투표율이 이제 90%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투표 종료가 오늘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보면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이 86%까지 올라왔습니다. 조합원 5만 7천 명 가운데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한 셈입니다. 투표 권한이 있는 제2노조로 부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율은 어제까지 81%인데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의 숫자가 8천여 명 수준으로 제1노조와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이에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 위주인 제1노조를 중심으로 과반 찬성표가 나오면서 투표가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또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이나 일반 주주들의 반발은 계속 거.

0: 세지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수준은 60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극명한 격차 속에서 2, 3대 노조는 부결운동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3대 노조로 투표권이 없는 동행노조에선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투표권을 침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부에선 주주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명부를 27일 이후로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성과급 지급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주총을 열지 않으면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는 뜻을 이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잠정 합의 이후에도 이렇게 안팎에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2: 네, 그런가 하면 카카오의 노사 갈등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와 사측은 모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에 열린 1차 조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서로 합의해 조정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은 성과급 보상 구조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내일 신세계그룹이 발표하는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이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인다고요?
3: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박 씨는 지난 21일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데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박 씨 등 유공자 5명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최초에는 고발이 진행됐지만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고소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20여 명이 추가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가운데 최초 고소인 5명이 대표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 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재배당받은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이어 휴일에도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탱크데이로 이름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어떤 경위로 이벤트가 기획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 회장을 소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회장은 내일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정 회장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사과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의 기획과 보고, 실행 경위 등이 포함될지 관심인데 조사 결과가 경찰 수사에도 미칠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네,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전한 상황인데요. 매장은 썰렁한 분위기고 또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4: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 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0: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광주 직원들 다수를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4: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4: 다만 법원이 지급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9: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0: YTN
9: is
10: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연휴 마지막 날 오후가 되면서 고속도로 위로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눈에 띄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대명터널에서 동서천까지 막히고 있고요. 서산 부근 1차로에서는 2시 12분경에 사고가 나면서 서산 나들목을 통과하는데 퍽 어렵습니다. 그리고도 당진에서 서평택까지는 길게 22km나 답답하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경기권으로 들어와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가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는 시원스럽고요. 인천 쪽으로 들어오는 길 월정 졸음쉼터에서 진부 2터널, 평창휴게소에서 둔내터널,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 통과할 때까지 쭉 밀려가다가 여주 진입하면서도 밀립니다. 여주에서 여주 분기점 분기점, 다시 여주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을 지나갈 때도 쭉 밀리고 있고요.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서용인에서 마성,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용인과 수원 지역도 답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정체 구간은 길지 않은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같은 경우에는 군자교 부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차로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구간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정상 속도를 못 미칩니다. 한강 다리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날이 따뜻해져서인지 이 시간만 되면은 잠이 잘 온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휴 막바지니까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요. 하지만 나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일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을 깨워주는 노래들, 신나는 노래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이번 시간은 K-POP 위주로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아일릿 마그네틱.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ant you.

0: don't say no.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7: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1: 네, 도시 뉴스 앤 뮤직 아일리스의 마그네틱 띄워드리면서 출발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시, 3시, 4시까지 뉴스 앤 뮤직이 쭉 이어질 텐데요. 이 시간대에는 가요와 팝을 주로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각 시간대마다 선곡 테마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 시간은 K-POP 위주로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K-POP 음악들, 특히나 음악 차트 순위에서 탑 100이라고 부르는 좀 상위권에 있는 그런 음악들은 사실 번화가만 좀 나가더라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음악들이 잘 들려오지 않죠. 우리가 찾아서 듣지 않는 한 많이 들을 수가 없는데 라디오, YTN 라디오 그리고 뉴스앤뮤직과 함께 하신다면 최근에 인기 있는 곡들, 많은 분들이 찾는 곡들 그리고 또 숨은 명곡들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K-POP을 많이 듣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더라도 이 시간을 좀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엔 어떤 노래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노래들이 인기가 많구나 하는 이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곡도 좋아요 하고 추천을 해주셔도 좋겠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 너튜브 같은 영상들 보면 이 음악과 율동, 안무죠? 안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최예나의 캐치캐치라는 곡 잠시 후에 함께 듣고 올 거고요. 아이브의 블랙홀까지 이어집니다. 저희가 뭐 안무를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든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오는 27일 상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들이 단일 종목 주가 변동률의 최대 2배를 따르는 고위험 구조를 갖춘 만큼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을 예치해야 하고 일반과 심화 교육을 포함해 총 2시간가량의 온라인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간 것만으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5차례에 걸쳐 치사량에 달하는 메탄올을 소주병에 섞어 이를 부친인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림청이 산사태 위기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부산, 울산, 전남과 경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2시 36분입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신청곡과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 문자창과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BTS의 2.0, 베이비몬스터의 드립 두 곡 띄워드립니다.

네, 방탄소년단과 베이비몬스터의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한 때 5% 이상 하락하며 각각 배럴당 91달러 선과 9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종전 기대감에 사상 처음 6만 4천을 넘은 데 이어 6만 5천까지 단숨에 돌파하면서 장중 최고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한 종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미국 의회 여야는 물론 트럼프 1기 참모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진 중인 합의에 대해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있어 오바마 행정부 때의 핵 합의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운명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이란이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지적했고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도 거짓말을 일삼던 이란을 이제 와서 믿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 사례가 900건을 넘어섰습니다. 민주 콩고 공보부는 현지 시간 23일 기준 에볼라 누적 의심 환자가 904명, 누적 의심 사망자는 11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 101명, 확진 사망자는 10명이고 완치 사례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 유행 사태가 민주 콩고에 매우 높은 위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 세계 확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이지만 하루 쉬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열리지 않고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을 하면서 월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투자 즐겁게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큼은 평일에 워낙 몰입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이 증시 주식창 보지 않고 좀 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이어가는데요. 1252님이 신청하신 다비치와 박재범이 함께한 화이트 그리고 QWER의 세레머니까지 두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 엄마.
2: 민준아.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0: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우리.
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 더위는 계속되고 있고요. 내일은 비에 대한 예비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이 30도, 대전과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높고요. 제주 산지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의 비가 충청과 전라,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 도로 위로 일부 구간으로 차량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상황은 좋은 편이고요. 고속도로 위로는 상행선 서울로 향하는 차량들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양양과 밀리고 있고 기린 4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 15km 구간 답답합니다. 그리고도 가평휴게소에서 화도까지 25km 구간 정체고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도 한 번 더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전체적 상황은 좋은데 상해 부근 지나는 데는 판교 쪽으로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모두 부천 지역으로 짧게는 막힙니다. 서운에서 송내, 장수에서 송내까지 송내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데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한 때 5% 이상 하락하며 각각 배럴당 91달러 선과 9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평화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전쟁이 80여일 만에 일단락 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시장에 퍼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회담 상황을 잘 아는 익명 소식통 7명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시 주석은 회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때 시 주석이 보인 자세는 이틀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서 내일 직접 사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 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네, 신문기사 형식을 흉내낸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물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고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하거나 차단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 있는데 광주일보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여성 A씨가 신문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0: 안전모도 없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세 명씩 올라탄 청소년들이 거리 곳곳에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 절반 가까이가 10대 운전자 사고인데도 면허 확인이나 안전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 골목길을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안전모도 없이 한 대에 올라탄 남성 두 명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또 다른 도로. 킥보드 한 대에는 세 명이, 다른 한 대에는 두 명이 탄채 차량 사이를 질주합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입니다. 두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2: 공유 킥보드 이용자입니다.
3: 또 걸리면 어떡해요?
4: 안 걸린다면
1: 킥보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가 들어 있어야 할 보관함에는 이렇게 빈 음료수 병만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900여 건, 23명이 숨지고 2,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운전자 사고는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무면허 적발 사례 역시 지난해 2만 8천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였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앱의 면허 확인은 형식적입니다. 나중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그 어플 이용할 때 무조건 이게 등록이 꼭 의무는
2: 공유
4: 아니거든요.
2: 킥보드
4: 그래서
2: 업체
4: 어떤 좋은
2: 관계자입니다.
4: 방법인지는 확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전문가들은 면허 인증을 강화하고 시속 25km 미만인 최고 속도를 더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0: 훔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했습니다. A군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이 차량을 몰고 40km 정도 이동하다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역 근처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불이 난 세대 주민 한 명과 인근 주민 1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단독주택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삼성전자의 임금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에 투표가 마무리되고요. 노조의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이 내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나흘째 투표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 네, 이번 삼성전자 노조 투표 지난 22일 오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레 오전 10시까지 모두 엿새 동안 진행이 되는데
0: 예.
1: 어제 오후에 투표율이 이제 85%를 넘어섰고요. 이제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투표 열기가 뜨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모두 세 곳인데요.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 그리고 제2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인 전삼노, 그리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인 동행노조입니다. 이번에 3개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서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동행노조가 DX 부문, 즉 모바일과 가전제품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에서 동행노조 노합원은 이번 투표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따라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 그리고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등 6만 6천여 명입니다. 이미 투표율로 보면 과반 참여는 이제 확정이 돼서
0: 그렇군요.
1: 요건이 측정이 됐고,
0: 예.
1: 과반이 찬성하면 이제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게 됩니다.
0: 이번 합의안은 총파업 예고 하루 전까지 굉장히 극심한 줄다리기를 하다 막판에 이제
1: 네.
0: 타결이 된 거잖아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1: 네, 이번에 총파업이라는 이제 파업 직전까지 가면서 막판까지 이제 대립을 했었는데,
0: 예.
1: 핵심 쟁점은 성과급, 특히 초과이익 성과급이라고 하죠. OPI 제도의 제도 개선, 그리고

0: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기존 산정 방식인 OPA 산정 기준이 복잡하고 좀 투명하지 않다면서 영업이익의 15%까지로 하자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고 또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성과급 상한을 없애면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진다면서 난색을 표했는데요.
1: 예.
0: 결국 정부까지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기존의 OPI 틀은 유지를 하되 지급률에 상한이 없는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에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을 하고 여기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해서 10년간 앞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 방식은 현금이 아닌 이제 자사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특결 했고요.
1: 예.
0: 또 DS 부문에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가 이제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 우선 배분을 하고 나머지 60%는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절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3: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 팀장입니다.
2: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현행 삼성전자
3: 최승호 삼성전자 조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4: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합의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어봤는데 근데 이 합의안을 놓고 그 노조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같은 생각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핵심, 합의안의 핵심은 막대한 이익에 대한 그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일단 노사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은 이 성과급 부분이 각 부문과 이제 사업부별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1: 그렇죠.
0: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제 직원들의 반발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의 연봉 1억 기준을 직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1인당 6억 원 정도 도의 성과급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1: 예.
0: 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이에 3분의 1 수준이 2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차이가 크군요.
0: 네, 3분의 예. 1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에 3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DX 부문은 가전과 모바일 완제품 부문에 이제 박탈감이 이제 더 큰 상황인데요.
1: 예.
0: 기존의 이제 성과 인센티브 외에도 600만 원 규모의 가사주만 받게 됐습니다. 이건 결국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규모가 최대 100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만큼 반발이 큰 거죠.
1: 예.
0: 이 때문에 이제 DX 부문이 주축인 2대 노조 선삼노 그리고 3대 노조인 동행노조 적극적으로 부결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뭐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적게 받는 쪽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조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0: 네, 현재로서는 이제 가결 가능성이 크지만은
1: 예.
0: 부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1: 그렇군요.
0: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노사협상을 주도한 이제 초기업 노조 소속 노조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제3노조 동행노조가 투표해서 배제된 만큼 무난히 가결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성과급 지급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된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탈감과 이제 배신감 토로한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이번 투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죠.
1: 예.
0: 특히 이제 가전과 모바일 중심의 동행노조가 교섭단을 이탈했던 이유는 이제 투표에서 배대됐죠. 그래서 직접 화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부결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행노조 측 입장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3: 삼성전자
5: 위해 우리 동행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정체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0: 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기업 노조 조합은 대다수가 이제 반도체 사업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 이제 가결될 전망이 이제 크죠.
1: 예.
0: 하지만 이제 동행 노조 측에서 이제 초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면서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이제 노조 간의 그런 노조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번 뭐 삼성 합의를 놓고 사회 안팎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일부 주주 단체들은 합의 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발의
0: 네.
1: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역시

0: 이번 합의 최대 쟁점이 이제 성과급, 특별 성과급 지급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이제 바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세전 영업이익을 미리 계산해서 성과급으로 할당한 노사 합의는 법률 위반이고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은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주총을 열어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행동에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가 이제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 명부 열람 그리고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전해낸 건데요. 열람이 이제 오늘 27일이나 28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주운동본부는 이제 명부를 확보를 하는 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사 합의안이 이제 모레 통과되더라도 주주총회 대결 그리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피해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삼성 노조 노사 합의안인데 일단 이틀 뒤면은 합의안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앞서 이제 짚어본 내용들에 따르면 노사 관계나 이런 쪽으로 좀 여파가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노사 관계를 둘러싸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번에 이제 DS 부문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합의안이 이제 가결될 경우에는 임단협의 최종 타결이 되면서 구체적인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부문과 이제 사업부 간의 이제 성과급 보상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통합해야 하는 이제 과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조의 이제 재편 과정이 벌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또 이제 첨예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노사 갈등도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삼성전자 자체 경쟁력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은 이제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고요. 이제 강기영 성량의 이제 제2, 제3노조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초기업 노조 지도부 퇴진 요구 그리고 투쟁 국면으로까지 전환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제 보류됐던 이제 총파업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1: 네, 뭐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노사 협상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했던 점은 정부가 거의 뭐 직접 좀 중재에 나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또 직접 냈고요.
0: 네.
1: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0: 네, 사실 민간 기업의 이제 노사 쟁의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이렇게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지 어려운 상황이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협상은 이제 막대한 이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노사뿐 아니라 이제 노조 내부에서는 이런 천리매한 갈등이 이제 드러나면서 합의점 찾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제로 이제 파업을 들어간 하루 전까지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은 이제 피해액이 연관 사람까지 해서 최대 100조 원에 이제 이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 미친 파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용부 노동부 장관이 막판에 이제 직접 이제 협상 과정에 크게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총리 조차도 이제 긴급 조정 가능성을 이제 밝히면서까지 협상 타결에 힘을 쏟았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도 이제 노조의 비판적인 입장도 밝히면서 이제 타협을 강하게 촉구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사 간 협상은 이제 민간 기업 그리고 노조 단체가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제 실정법 안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교섭 과정에서 이제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 노동자를 압박하는 그런 편파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노동삼권을 충분히 보장을 하면서도 이런 개입이란 비판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2: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모레 종료됩니다. 어제 오후까지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일부 노조 내부와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출근길에는 도톰한 우산을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 소식이 들어있고요. 출근길 빗길 운전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변에 취약한 시설물은 없는지 미리 한번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내나 고속도로 비교하면 서울시내는 그래도 좀 한산하지만 고속도로는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차량들로 계속 발길이 좀 주춤한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 으로는 서종 부근 3차로에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3시 13분경에 서종 부근 3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고요. 서양양에서 인제 양양터널, 기린 4터널에서 상남 3터널, 가평휴게소에서 화도까지, 또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이렇게 아직도 50km 가까이 강원권에서 서울로 오기가 좀 힘듭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오는 길 오후 시간 더해가면서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비룡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 상서에서 신탄진, 옥산에서 청주, 안성 수원 죽전,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 이어가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제 3시 20분이 넘었으니까 이 연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남은 시간은 또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배경음악이 되어드릴 좋은 노래들 준비해뒀습니다. 앞선 시간까지는 2020년대 노래를 띄워드렸다면 이제는 2000년 그리고 2010년대 노래로 준비해봤어요. 첫 곡은 샤이니의 뷰로 출발합니다.

0: Felix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3시 뉴스 앤 뮤직 샤이니의 뷰와 함께 문 열었습니다. 자, 오후 3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날씨와 교통 전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 갔던 분들이 슬슬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서울 같은 기준은 시내에 차량이 그래도 비교적 좀 적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로 향하는 그 차량 행렬이 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돌아오시는 분들은 잘 도로 상황 체크하셔서 미리 출발하거나 혹은 좀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거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는 늘 이렇게 좋은 음악들, 실시간 뉴스들, 그리고 교통과 날씨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께 특히나 필요한 정보들이잖아요. 늘 94.5MHz 고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연휴를 보내면서 좀 덥다, 더운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뭐 이번 연휴 때는 아니지만 지난주에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날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반소매 티셔츠가 생각이 나고 낮에는 좀 땀도 삐질삐질 나고 그런 날씨여서 벌써부터 더우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렸는지 이제 또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조금만 내려도 될 텐데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있다고 하고 특히나 돌풍, 벼락 이런 걸 같이 동반하는 지역들도 있다고 하니까 역시나 너무 더운 것도 문제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나 이 우리 남부 쪽에 계신 애청자분들 많으신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날씨 체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선곡 테마는 2020년대, 201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이렇게 좀 오랜 기간에 걸친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사실 이때가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곡들을 들려드려야 하나 골라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나름 열심히 골라봤지만 이 곡 말고 이 노래도 좋아요 하는 신청곡이 있다면 언제든 좋습니다. 샵 0945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에픽하이의 Don't Hate Me 그리고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두 곡 이어집니다.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아니야.

에픽하이 돈 헤이미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한 때 5% 이상 하락하며 각각 배럴당 91달러 선과 9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평화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 전쟁이 80여일 만에 일단락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시장에 퍼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의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며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건설 중이던 9층 건물이 무너져 4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필리핀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 앙헬레스시 9층 빌딩 공사장이 붕괴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맞은편 호텔을 덮쳐 말레이시아인 투숙객이 숨졌고 대부분 1층에서 자던 건설 노동자 다수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945 문자창 활짝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채팅창 눌러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의 난 행복해, 리치의 사랑의 이 말밖엔 두 곡 이어집니다.

8920님 신청곡 진우션의 전화번호까지 총 3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 지방선거 유세 중 얼차려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연출돼 당이 사과했습니다. 어제 광양시 옥곡 5일장에서는 지지자 A씨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 차량 앞에 들어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차렷 열중 쉬어 앉아 일어서 등을 시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는 이 같은 진행에 대해 오버를 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엄정하게 세무조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과 운행,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속도 제한 장치를 몰래 해제하고 과속 주행하는 화물차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3.5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속도 제한 장치가 무단 해제됐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 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해 속도 제한 장치가 해제됐는지 확인하고 무단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4시 20분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까지는 낮 더위 이어지지만 내일부터 모레 오전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도 낮 더위는 이어지지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습니다. 서울 시내 서부권의 흐름이 대체로 좋은데요. 그래도 이제는 서부간선도로 위로 정체가 좀 시작됐습니다. 짧게나마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는 성수 가는 길 홍은램프 주변으로 차량들 몰리면서 꼬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조금 전에 연이어 홍제 사이 3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내부순환도 통해서 가는 길 현재는 연이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 쪽으로 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 부근부터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반포대교와 동호대교 사이로 밀립니다. 동작대교는 계속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 고장차가 막고 서 있습니다. 동작대로 나와서 동작대로로 이어져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당역 쪽으로 신호 길게 봤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7: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6: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하며 각각 배럴당 $91 선과 $97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실제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기 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본격적인 가격 하락 추세는 내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 경찰이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내일 신세계그룹이 발표하는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이 추가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2: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박 씨는 지난 21일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데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박 씨 등 유공자 5명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최초에는 고발이 진행됐지만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고소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20여 명이 추가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가운데 최초 고소인 5명이 대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재배당받은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한 건데 여기에 이어 휴일에도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어떤 경위로 이벤트가 기획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 회장을 소환 조사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회장은 내일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정 회장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사과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의 기획과 보고, 실행 경위 등이 포함될지 관심인데 조사 결과가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율은 오늘 아침 86%를 기록했습니다.
0: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들의 반발에도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주들 역시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제부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제1노조 투표율이 어제 90%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3: 네, 이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투표 종료가 오늘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보면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이 8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합은 5만 7천 명 가운데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권한이 있는 제2노조로 부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경우 투표율은 어제까지 81%였는데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숫자가 8천여 명 수준으로 앞서 설명드린 제1노조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에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 위주인 제1노조를 중심으로 과반 찬성표가 나와서 이에 힘입어 투표가 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이나 주주 반발은 계속

신청 등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도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선 주주들의 반발 움직임도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주주들은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주 명부를 27일 이후로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별 성과급 지급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건데, 주총을 열지 않으면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잠정 합의 이후에도 이같이 안팎에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0: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제 한 자릿수죠.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지만 격전지로 떠오른 전북을 찾아 민심 다지기에 집중했고요. 국민의힘은 여권이 스타벅스 논란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대구, 경북 등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오늘 여야 지도부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2: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까지 호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어제까지 전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을 찾은 겁니다. 정 대표는 최근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는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라며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면 이원택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무소속 출마 전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 보도를 언급하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2: 이렇게 김관영 후보 견제에 화력을 집중하는 건 이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단 방증인데 이 정 대표는 곧장 전주도 방문해 이원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란히 또 각각 중원 충청을 찾아 지자체장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일정을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현장 방문 전 이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 대여 공세에 집중한 겁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을 집중 타격하고 나선 건 지방선거용 인민재판과 다름없다며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불매운동 기한은 딱 6월 3일까지, 그날이 지나면 여권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5: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2: 장 대표는 회의 주재 이후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한다면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제 대구 유세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충청을 찾으며 보수 표심 잡기 중입니다. 이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이 대전에서 이장호 대전시장 후보 유세를 도왔고요. 지금은 이 공주 산성시장 방문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0: 네, 주요 격전지 후보들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2: 네, 먼저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남권을 돌며 유권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화두인 양천구, 목동 등을 찾아 연일 부동산 이슈를 내세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맞불을 놨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이른 아침 관악구에서 시작해 이 도봉구, 노원구 등 강북권을 짓고 강남구, 성동구까지 전방위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인 성수동에선 일대를 순회하며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정치적 기반 지역을 집중 견제합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여러 가정사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였던 해당 업체 지분을 인수하게 됐지만 단 한 차례의 배당, 급여, 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취약하지 않느냐며

0: 이 후보가 그만두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오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악할 일이라며 김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역시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 거취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전에선 민주당 진보당 간 범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이 중단되고 국민의힘과 무소속 박맹호 후보 간 보수 단일화도 진척이 없는 등 막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1: 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 네, 김준일 정치평론가,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시고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입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입니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스타벅스의 그
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6: 마케팅, 그릇된 마케팅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합니다.
2: 네, 스타벅스 이벤트 논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일단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7: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예전부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민감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이 오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정용진 회장의 소속된 회사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커졌을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용진 회장이 과거에도 예를 들면은 2021년에 인스타그램에 가제 사진을 올리면서 가제야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그 참사 아이들한테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 쓴 거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조롱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방명록을 따가지고 조롱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파만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정용진 회장의 그 기자회견, 네, 이제 그 진상조사까지 한 그거를 발표를 한다고 보니까 그게 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일파만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이게 뭐 대표이사까지 해임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기 때문에 내부 좀 더 뭐 문제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보고 좀 정치권의 어떤 확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공직사회와 여당에서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8: 네.
1: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표창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8: 네, 그러니까 과해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레거시인 어떤 민주화 운동을 저희 국민의힘을 포함한 전 국민이 어떤 성역화라든지 좀 저희가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고 오염되지 않아야 될
5: 이제는
8: 측면이 있습니다만
5: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8: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스타벅스 죽이기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법무부에서 예산 집행 내역까지 지금 공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과관계가 안 맞는 어떤 그 오염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기업을 때려잡기 식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이렇게 그 스타벅스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들이 진영 결집의 목적이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7: 뭐 그렇게 해석해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진영 특히 이제 민주화 운동에 뭐 이런 게 민감한 또 민주 진보 진영이 좀 더 결집하는 현상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집이 있으면 원래 역결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뭐 이제 결집을 하는 건데. 다만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결집을 국민의힘에서 시키는 방식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1차원적이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들고 가서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내용에 5.18을 폄훼한 내용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그 잘 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지금 5.18 폄훼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8: 그것조차

0: 저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지금 민주당에서 스타벅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스타벅스를 공격하는 그 경위 자체가 좀 인과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렌 가지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이, 괴물이 선원들을 이제 바다로 빠뜨린다는 그 인과관계만 가지고 이게 세월호랑 연관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시체 말로 억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관련해서 1년에 80개 정도의 이제 굿즈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그 시기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월호랑 연관시켜서 기업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 최근에 민주당과 정부의 어떤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위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새로운 뉴노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아무리 9일 남았고 중요한다 한들 이 기업 죽이기에 너무 현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 5.18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 과거 그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리고 송영길 후보까지 연계되어 있는 NHK 룸사롱 사건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5.18 관련해서 뭐 논쟁이 있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왔었고 근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스타벅스로 치환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결국 관권 선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분노의 민심을 이 스타벅스 사태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비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2: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이제 이슈에서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1: 예.
2: 그거가 스타벅스 이 논란 때문에 사라졌느냐? 그거를 계속 스타벅스 이거를 논란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이거를 이 논란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보고 싶은 분은 그렇게 보시겠죠. 장도혁 대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한병도 원내대표가 시기, 절차, 내용까지 다 당원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 선거 이후에 물어보고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이게 더막 활활 타오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지금 스타벅스에 이어서 일베라고 하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여기에 혐오 표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0: 네.
3: 지금 토요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었는데
0: 네.
3: 이때 선을 넘는 행위들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3: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폐쇄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거든요.
0: 네.
3: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사실 뭐 고인을 모욕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을 조롱하는 행위들이나 그런 일부 유저들의 어떤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두가 다 눈살을 찌푸릴 것이고 비판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커뮤니티에 어떤 폐쇄라든지 어떤 징벌 부분을 거론한다는 것은 커뮤니티도 기업이거든요. 기업에게 상당히 압박이 될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 개개인들의 어떤 범죄 사실을 저지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뭐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이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자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동네에 범죄자가 나왔다고 해서 지도에서 그 동네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라는 발상과도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만큼 넓게, 폭넓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커뮤니티 자체를 규제하자는 식으로 지금 귀결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정부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시장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부가 맞느냐라는 의심까지 들 지경이라는 말씀드립니다.
1: 네.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갈라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손해배상 등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2: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적하는 거죠.
4: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스타벅스 이벤트 논란 등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준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애 강호 온라인.
10: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6: YTN FM.
1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서행과 정체가 조금씩 늘어나고요. 경부고속도로로 그렇지만 외곽 방향으로의 차량들도 늘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계속 신갈분기점으로만 밀렸었는데 이제는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유기소까지 9km 구간 3시대 이후부터 정체가 새롭게 시작됐고요. 서울산 부근으로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울로 오는 길은 계속 차가 많습니다. 영동 1터널에서 옥천 2터널,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상서에서 신탄진, 옥산에서 청주유기소까지 차가 많은데요. 옥산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유기소에서 안성유기소, 안성분기점을 통과해서는 경기권으로는 수월하다가 다시 한번 양재에서 반포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시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따라 부산 방향으로도 차가 늘었는데요. 하동부근에서 사천터널, 하만에서 산인분기점, 칠원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 밀리고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도 속도 줄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좋은 음악들과 주요 뉴스들 함께 전해드립니다. 4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앞선 2시와 3시 때에는 우리 가요, 케이팝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는 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미니 홈페이지를 꾸미면서

도토리를 주고 샀던 그런 음악들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원하는 곡이 있다면 신청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넬리의 딜레마로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4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넬리의 딜레마 띄워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나가니까 한 청취자분께서 아, 이 노래를 들으니 예전에 홍대 클럽에서 춤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저도 대학생이 막 됐을 당시에 이 홍대 그리고 강남 지역 이 두 군데가 클럽으로 꽤 유명했었고 정말 뭐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 그대로 스트레스 풀러 가는 창고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비장했는지 뭔가 친구들하고 클럽을 한번 간다 하면 굉장히 단단한 마음을 먹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래들이 익숙치 않아서 당시에 이제 클럽 음악들이 익숙치 않아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춤도 잘 못 추고 음악도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가보지 못했는데 이후에 우리 가요들 위주로 나오는 그런 춤추는 곳들이 생겨서 그런 데는 한두 번 더 가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생각나는 장소나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팝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홍대 클럽을 말씀해 주신 분처럼 과거의 그 어느 날이 좀 생각이 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과 때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 팝송을 한글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또 연습했던 날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샵 0945입니다. 문자창 열려 있어요. 단문 50원, 창문 100원이 드는 문자창 이용해 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역시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두 공간 이용해서 많이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시 뉴스 앤 뮤직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요. 바로 음악 한번 띄워드려보죠. 머라이어 캐리 판타지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두 곡 이어갑니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법력권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의 경선 중단 선언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진보당은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위한 경선 여론조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형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오는 27일 상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들이 단일 종목 주가 변동률의 최대 2배를 따르는 고위험 구조를 갖춘 만큼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을 예치해야 하고 일반과 심화 교육을 포함해 총 2시간가량의 온라인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사당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지하 1층 노래방 주인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건물에 있던 2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 근처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도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안에 있던 한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잠원역으로 일부 유입됐지만 환기가 이루어지면서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곡들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이 곡들 뭐 미니홈피에서 1, 2위를 다투던 곡들입니다. 케샤의 틱톡 그리고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택 이어집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Hey, what up, girl?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Let's Before go.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in't coming back.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편도 14,000km를 항해해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키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현지 언론에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7일 미국 하와이에서 도산 안창호함의 편승에 에스키몰트 기지까지 항해한 제이크 딕슨 하사는 1999년식 혼다 시빅을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사는 것과 같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를 앞두고 석 달간 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이 경기 지역 주택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소재 집합 건물 매수자 가운데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1,614명으로 직전 석 달간보다 832명 많았습니다. 고양시와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에서 매수가 활발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의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32강에 오를 경우 1억 원, 16강은 카타르 대회 때보다 1억 원 더 많은 2억 원, 또 8강 진출 시 3억 원이 주어집니다. 우승 포상금은 6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된 26명 모두에게는 한 사람당 기본 수당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후 시간 뉴스 앤 뮤직 쭉 함께 했는데요. 4시 뉴스 앤 뮤직을 끝으로 오후 시간의 뉴스 앤 뮤직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어지는 5시부터 7시까지는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보니 또 중요한 이슈들 짚어보는 뉴스 정면 승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뉴스 앤 뮤직 다시 이어질 예정이니까 오늘 연휴 마지막 날 YTN 라디오와 이어서 쭉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그 데이빗의 인썸니아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게 출발했어도 낮 동안은 뜨거운 햇살 때문에 다소 지치기도 했는데요. 또 해가 지면 기온이 정말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차이가 큰 만큼 체온 잘 조절 잘해주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방에 꽤 굵은 비가 예보되는 만큼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상행선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차가 많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논산 분기점에서 선운산까지 길게 막히고 있고요. 정우터널 상용교에서 남풍세 호정 2교까지 22km 구간 쭉 더딥니다.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에서 호정 1교까지 그리고 차령터널까지도 속도 줄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점점 차가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게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이렇게 밀리고 있고 반대쪽으로는 방화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로 다시 여의도권 일부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통해서 도심 오는 길 구리 시계를 중심으로 하월곡 쪽으로 가더서도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 그룹은 정 회장이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최근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은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앞두고

0: 시민단체는 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눈에 띄게 손님이 줄면서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낀 황금 연휴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스타벅스 매장도 한산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차량 주문이 도로까지 늘어서던 드라이브 스루 공간도 대기 행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다.
3: 광주 시민입니다.
2: 공감 능력을 얻어야 하는 대기업에서 그 아픔을 들춰내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광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만 71곳. 인구수 대비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곳이지만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스타벅스 매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시간이 흘러도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스타벅스 매장마다 사과문이 내걸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회장의 경영일선 후퇴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세계 그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4: 자신의 과거과 행적까지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3: 기호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4: 재발방지 대책까지를 약속한다면 그때는 함께 뭔가 그래도 그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게.
1: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1인 시위 등 시민사회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분노한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0: 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의 투표 종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노조의 투표율은 86%까지 올랐습니다. 사내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늘 오전 8시 반 기준 조합원 5만 7천여 명 가운데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해 참여율이 86.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대 노조로 8천여 명이 투표권이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율은 어제 기준 8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돌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노조를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 배경을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5: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원래 이름을 되찾고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까지 지정된 지난 1일 노동절.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런히 노무를 제공하는 수동적 근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초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6: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5: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진짜 메시지는 무조건 노동자의 편만 들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선 낡은 노사 이분법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노와사, 나아가 국가경제까지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 철학은 성과급 갈등으로 총파업 사태를 향해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를 사실상 압박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의 타협을 촉구한 겁니다. 특히

0: 판에도 이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건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념보단 실리를 우선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진행됩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차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도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초에서 양재 방향으로 서초 나들목 부근에 방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 전이고요. 주변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외곽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으로도 차량들 많고요.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들계소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길 경주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 받아서 뒤로 5km나 길게 막히고 있고요. 이후로는 영동 1터널에서 옥천 2터널,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상서에서 신탄진, 옥산에서 청주유기소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옥산분기점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입장 거봉포도유기소에서 안성유기소까지 전반적으로 속도가 늦춰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5.18 혐오 마케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5.18 특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만 있을 뿐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단일 법률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형사적 개입이 갖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 표현 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적정 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혐오 표현 자체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차별이나 실제 피해와 불이익, 범죄로 이어지는 지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적정 입법.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이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5월 25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월요일 정치 덕후들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석현 평론가, 서영주 소장, 그리고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고 없이 쭉 갑니다.
1: 아하. 네. 평론 덕후라서 네. 휴일 없습니다.
0: 아, 네. 여기 계시네요.
1: 네. 네. 그래요.
2: 서영주 평론가 네. 나오셨네요. 네.
1: 그렇습니다. 아. 덕후라고 부르죠.
0: 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바로 들어가죠. 제 개인사 얘기할수록 서영주 소장님 눈물이 맺힐 것 같아가지고 아하.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요.
3: 진짜 아픔을 네. 갖고 살아가는 거죠.
1: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0: 전라북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휴일에 특히 호남, 특히 이제 전북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원팀 그리고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면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굉장히 견제 중인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격전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석현 평론가.
3: 저부터인가요?
0: 네.
3: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호남 이 전북 선거가 위기에 빠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정청래 대표의 중간 평가 성격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남이 민주당 당비내는 당원의 30% 이상, 37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호남에서 이게 비토를 받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보다 8월 전당대회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명청 갈등으로 프레임 전환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타 방송에서 당대표 선거 때 나는 박찬대를 밀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전략이 선거 전략상으로는 주요했던 것 같고 이원태 후보가 뉴스 공장에 나가고 소위 친청 행보를 하면서 전선이 좀 선명하게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배종찬 소장님 요거 한번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서
2: 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BS가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의뢰를 해서 지난 23일, 23일, 3일, 4일 양일간 전북 1015명을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죠. 이 김관영 44.1%, 이원택 40%. 이게 오차 범위 냅니다. 근데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 중요한데 민주당 지지층의 48.3%가 이원택 후보를 지지했고 41.6%가 김관영 후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앞서 우리 이석현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친명 친청 간의 지금 전쟁이다.
0: 네.
2: 정청래 대표 책임론. 결국 이제 이 전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종의 분노 이 투표 성향, 분노 지지 성향이 나타났다. 그만큼 분노표가 김관영 후보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물론 대립이 지극 같은 것은 책임 사유죠.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실제 이게 전북의 민심이 6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8월 전당대회까지도 연계돼서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심지어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랑 열린우리당이랑 나뉘어가지고 광주 전남에서 박광태 박준영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도 열린우리당은 전북 김완주 지사가 됐는데 즉 전북은 정말 어떠한 도지사 선거에서 예외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지역이었을 텐데.
1: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전북에서 이 민주진영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게 거의 한 30년 만일 거예요. 네. 거의 없어요.
0: 네.
1: 뭐 다른 타당으로 말씀한 대로 뭐 출마를 했지만 그것도 진보진영 내였었고.
0: 네.
1: 근데 사실 지금 전북의 선거를 보면 이게 이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하면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전직 민주당 도지사 출신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그게 이제 대리비를 이렇게 지급했다는 그런 영상이 확인되면서 일주일 만에 제명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민주당이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구나.
0: 네.
1: 돈이나 금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한치의 용납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이라서 저도 당시에는 오 이거 센데 현직 도지사한테 해명을 기회도 안 주고 제명시켜버리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돈 봉투나 금전과 이 관련된 사람들은 그러면 단호하게 처리하겠구나 이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 공천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0: 네.
1: 그게 이제 김관영 후보의 주장이에요. 왜 네. 나만?
0: 왜 나만?
1: 왜 나만 갖고 그래?
0: 네.
1: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소속을 갈까 말까 하던 차에 예를 들면 이제 안호영 의원과 이원태 후보의 또 경선이 있었어요.
0: 네.
1: 그 당시에도 이원태 후보에게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를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고 안호영 의원이 아주 근소한 차로 떨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10일 이상을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호영 의원의 이 단식 과정들이 결국에는 김관영 후보를 무소속에 출마하게 된 촉발제가 됐다고 보는데
0: 네.
1: 이게 결국에는 공천의 주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정청래 지도부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예요. 결국 전북의 선거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의힘과 싸우는 선거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불공정 공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 지도부의 공천의 신뢰성을 가지고 싸우는 선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이례적이죠.
0: 이례적이다.
1: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전국에 많은 이 격전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원 사격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정청래 대표가 이 당내의 공천 갈등 때문에 전북에 뭉켜버리는 꼴이 됐다.
0: 네.
1: 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당이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당 지도부라면 저는 무대응 방침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선거 전략이 좋지 않을까.
0: 무대응.
1: 전북은 전북대로 그냥 주장해라.
0: 네.
1: 우리 이원태 후보가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저는 정청래 지도부는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무대응해야 되는데 저는 전북에 간 게 전략적으로는 좋은 선택 아닌가.
0: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3: 근데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건 분명히 보이는데 막상 정청래 대표가 지금 또 갈 데가 마땅치 않아 보여요.
1: 아, 갈 데 많아요.
3: 어디입니까?
1: 서울.
3: 서울이요?
1: 마포도 지역구가 있고. 네. 마포 지역구인데.
3: 어디든 약간 좀 경계하고 안 오길 바라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지 않을까.
0: 약간 영남에 가기에는 약간 오히려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3: 오빠 호소인으로 지금 찍혀 계시기 때문에 네.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또 거기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지난번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조기동 평론가가 마이크로 심판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심판론이 전혀 다른 구도로 좀 잡혀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전북에서는 어쨌든 묘하게 명천 갈등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같아요. 딴 데는 딱히 그런 거는 없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저는 약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스타벅스 관련해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용 인민재판하고 있다.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하면서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 자유시민의 의지를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뭐랄까 스타벅스 이벤트를 논란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게 약간 이 논란이 두 약간 피리어드로 두 기관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3: 처음에 스타벅스 논쟁이 났을 때 국민의힘이 여기 참전하는 건 대단히 악수였다고 봅니다.
0: 네.
3: 거기에 지금 그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대통령이 약간 이제 발언이 여러 번 나오시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들어갈 명분이 생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결국 문제가 되는데 일종의 이제 소위 그런 한심한 일을 하는 뭐 일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자유 표현의 자유 순교자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0: 네.
3: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악재 속에 뭐 호재 아닌 호재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약간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2030 입장에선 어떤 이런 문화적 개입에 대해서는 좀 반발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심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0: 말씀하신. 네.
2: 근데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아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은 이건 좀 지나친 마케팅이었다.
3: 잘못된 마케팅
2: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걸 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부적절했다. 5.18이라는 이 글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밑에 탱크데이, 책상 탁. 이건 정말 순식간에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 이 5.18 정서가 자극되는 것이고 선거 국면에
0: 네.
2: 또 민주당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용진 회장까지도 재소한 데서 이전에 했던 그 보수 발언 멸콩 논란이 또 부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입니까? 또 대국민 사과를
0: 한다고
2: 하니까
0: 하죠.
2: 이건 정말 선거를 앞두고 곧 이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돼요. 그리고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선거 전략상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을 해요.
0: 네.
2: 그 왜냐하면은 이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그래도 보수 지지층이나 샤이 보수가 나올 수 있을냐면은 공구 전략을 썼어야 되죠. 공은 공수치소 특검 이게 또 가라앉아 있잖아요.
0: 네.
2: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이건 분명히 서울 지역에서는 GTX가 아니라 부동산이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라앉아 버려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스타벅스 블랙홀이 돼 버리거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는 전략을 다른 차원으로 국민의힘이 하는 게 나은데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도 네.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행정안전부도 지금 그래서 스타벅스 이게 컵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0: 네. 보수 결집하니까 요 얘기를 좀 당겨서 먼저 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역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함께 충북 옥천에 있는 그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을 했고요. 대구도 등판하고 강원도도 간다고 하고 PK도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거의 여왕이었고 오랫동안 잠잠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보다 더 인기 있는 정치인이어서 이걸 후광을 노린 것 같을까요? 아니면 이게 보수 결집에 어떤 도움이 될까? 아니면 중도의 역 뭐랄까? 빈정이 더 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민의힘은 보수결집용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도 끄집어내서 이게 마치 뭐 국가가 개입하면 되는 것이냐. 어떤 폭력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도층에서 말씀한 대로 배종찬 소장이 그랬잖아요. 국민 대다수가 아, 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은 잘못됐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 표에 도움은 안 될 거예요.
0: 네.
1: 중도가 어차피 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거를 이념적으로 던졌느냐 이 보수 직결을 우리가 함으로써 좀 흩어져 있던 국민의힘의 어떤 집중력을 좀 가져오겠다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분이 선거의 여왕이 뭐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있었으니까 맞지만 이거는 국정농단 탄핵 이전이에요.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입니다. 탄핵의 강을 다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다시 탄핵의 강에 국민의힘이 뛰어들어요. 뭘 잘한 게 있다고 네. 나와서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했다면 제가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국민통합 때문에 사면당했어요. 사면을 당하고 나서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으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와서 막 뭔가 보수의 어떤 또 선거를 이끈다는 건 이건 윤석열 효과인가? 왜냐하면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탄핵당하니까 박근혜의 국정농단 탄핵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죠.
0: 네.
1: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하는 거 아닌가.
0: 내란은 아니라는 이유로.
1: 그러니까 네.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끄집어냈나? 아니면 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과대 해석을 하면 아 윤석열이 밖에 있었으면 윤석열도 손잡고 돌아다닐 판인가?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가 보수 직결에 혈안이 돼 있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0: 네.
3: 말씀하신 대로 효과 박근혜 대통령 효과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지지율표에 다 반영돼 있는 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탄핵을 강에 건넜는데 지금 또 건너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역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극복할 문제를 지금 외면하고 약간 등 뒤에 숨는 인상을 줘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과거 2년의 도의를 지키는 느낌이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스타벅스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스타벅스 논란 그 자체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국민의힘이 이런 의제가 발생을 해도 실력이 없으면 못 먹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여기서 스타벅스 수호를 할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유권, 표현의 자유 관련으로 붙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 표 득이 있는데 오히려 무슨 스타벅스 뭐 그 펍을 올리면서 탱크 뭐 이런 합성을 올리고 그 박수영 의원인가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보수라는 세력이 세계관 자체가 부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유주의나 그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면 전혀 그 응하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 세대가 지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3: 왜 청년 세대가 자신들을 지지하는지 몰라요. 그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응을 하고 제도권 내에 그 에너지를 수용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정지하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고 저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아 합성이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0: 그런데 이거는
2: 박근혜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두 분하고 생각이 달라요.
0: 네.
2: 그래도 박근혜

0: 내죠.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지금 MB가 등판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판할 수 있나요? 장동혁 대표의 효과도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래도 박근혜예요. 박근혜인 것이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후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보수 네. 쪽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서문시장이 아니고 대구의 칠성시장이었거든요. 네. 나가서 박근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또 짠해져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별로 보면은 TK 그다음에 충청 PK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힌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70대 플러스 고연령층에서는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50대 이상 여성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보면은 뭐 아무리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뭔가 뭐 부정 재산을 뭐 착복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기록이 낙인이 찍혀 있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쌍으로 연결되는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네. 이건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선을 봐도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거쳐서 충북 지역, 대전, 그다음에 강원도. 강원도는 이게 안보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박빙 지역. 그리고 연령대별로 따라서 이런 초박빙 지역에 주로 이제 대구나 뭐 이런 3에서 한 5%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 보수층의 그렇죠. 투표율 견인에 큰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이 박빙 지역에서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김부겸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 원래 만나겠다고 했던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연령적으로 제한은 있지만 효과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0: 이게
1: 거죠.
0: 이게 지금 네. 추경 후보로서는 대구 지역만 놓고 짧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무기가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워낙 김부겸 후보의 이 보수 해초리론이 이 먹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등판한 것이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 26, 7일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네. 등판 시기를. 근데 빨리 서둘렀죠. 네. 그것도 저는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1: 네. PK까지 간다고 하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라서
2: 그렇죠.
1: 지금 일정 보면 박형준 시장과 함께 기장을 간다고 하니까 서쪽 끝과 동쪽 끝이라서 뭐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묘한 그림인 것 같기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좀 짧게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해서 보수의 표가 흔들린다거나 선거에 보수가 유리해져서 지방선거의 판도가 바뀐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1: 네.
2: 탄핵당한 대통령 뭐 측은지심 때문에 표를 찍어준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청년 세대 아닙니까? 그들에게 물려줄 나라인데 옛날에 이념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가서 탄핵당하고 반성도 안 한 대통령이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표 찍어줘서 또 국민의힘이 그 윤호기현 세력이 기사회생한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이왕 얘기한 거 부산으로 얘기를 마저 해봅시다. 그 한동훈 후보가 조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가 수치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조금 더 상승세 느낌이 있고 하정우 후보는 약간 보합세 뭐 박문식 후보도 더 이상 멈춘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좀 봤는데 부산 어떻게 보십니까?
0: 결국에는 3파전이잖아요. 네. 단일화는 이제 물건너가 또 봐야 되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평균을 해보면 평균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특정 수치가 아니고 한 박일 거예요.
1: 네.
0: 한 박. 그럼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은 뭐 한 표든 두 표든 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판도의 변곡점이 생기려면 한동훈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고 해서 완연하게 하정우를 앞질러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박민식은 또 결연해요.
1: 네.
0: 노모가 또 삭발까지 하면서 버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대 내외를 유지한다 그러면 한동훈으로서 더 힘들어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한동훈도 마지막 승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추경호의 승부수가 박근혜였다면 뭐 서영주 평론가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1: 네.
0: 평승부수라면은 한동훈으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서 이런 것 정도는 돼야 이 물론 이제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답보 상태인 것도 어찌 보면 이 판세를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재수 형님만큼만 하면 이거는 뭐 끝났을 판인데 네. 재수 형님만큼 못 가는 거죠. 띠기딕 AI. 근데 AI 지금 뭐 이 하미나인지 뭐 하클로든지 뭐 모르겠는데 하 GPT인지 이게 발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승부처는 한동훈의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 돼요.
1: 지금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1일, 22일 이틀간 부산 북갑 이제 유권자들한테 했을 때는 한동훈 36, 하정우 35, 박민식 19, 없음 모름 10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게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무선
0: 추세이기는 해요.
1: 네.
0: 네. 그러니까 김준호 그러니까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보다 좀 앞서 이제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가 네. 오차범위 내 앞섰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이후의 조사에서도 뭐 1% 보이니까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그런 흐름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이제 이른바 이벤트 상의 단일화는 안 되는 것이고 네. 민심 단일화가 여하튼 여론조사상으로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네.
2: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는 민심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 정도로 추격한 것 같고요.
1: 네.
2: 이제 박민식 후보가 10%대로 그 주저앉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추격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세와 하락세가 양 후보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에게 마지막 뭐 한 방이 필요하다. 뭐 이거 분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한 방을 장동혁 코가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웹자보를 하나 봤습니다. 이미지를. 박민식을 구하는 어벤져스가 결성이 됐답니다.
1: 네.
2: 그래서 김민전 의원, 네. 나경원 의원 등등이 웹자보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1: 아
2: 이건 박민식 후보 낙선을 위한 어벤져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이석현 평론가 개인적 의견입니다.
2: 그럴까라고 네. 의문형이었고요.
1: 네.
2: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안 가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이게 결국 미움이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 전략을 상으로는 안 가는 게 맞는데요. 저는 그 동탄 모델하고 주로 이 3자 후보 3자 경쟁이 그 2024년 동탄 이준석 후보 모델로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때 기억하기로 그때보다 지금 추세가 빠릅니다.
1: 네.
2: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그때는 거의 마지막까지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이준석 네. 후보가. 근데 벌써부터 이기고 있다는 거는 좀 추세적으로 다음 주쯤에는 조금 차를 벌리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1: 하정 후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2: 긴장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1: 그런데
2: 아. 이제 이게 사실 정치에 처음 뛰어들었고 그것도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선거에 뛰어드는 양상이잖아요.
1: 네.
2: 정치 신인이. 그러니까 이게 재보궐의 시간이 준비할 기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옆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시간도 없다 보니까
1: 네.
2: 하정우 후보에게 그냥 좀 잘해봐라 하는 것도 좀 모질 수 있으나 사실 선거라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일주일을 싸워도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고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1: 네.
2: 지금 보면 하정우 후보도 절박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의 이름밖에 많이 거론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북갑은 하정우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전재수를 이어받을 하정우가 아니라 이제 북갑은 하정우입니다. 전재수를 잊고 전재수보다 업그레이드된 하정우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캠페인들이 필요하고요. 네거티브 하세요. 왜 네거티브를 안 하는지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했거든요. 한동훈 후보 네거티브 할 거 많습니다. 끄집어내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해서 했던 어떤 양상들 막 던져야 돼요. 그런데 점점 빼고 있다가 이게 사실상 선거 아 그때 이럴 거라면 끝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 제가 그 후보에 대해서 믿음은 있으나 좀 그 옆에서 이 선거 전략을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해서 하정우가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북갑의 주인공으로 등극시켜라.
1: 네.
2: 이제는 전지수 명찰 떼고 그냥 하중호의 이름으로 뛸 시간이 왔다.
0: 서 GPT가 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 네. 지금이라도
2: 비쌉니다.
1: 왜 과외료를 내야 된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그 김민전 의원이 그 유튜브에 생중계가 됐는데 지나가는 10대 소녀들한테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 어디가 잘생긴 오빠 많다는 거예요?
1: 국민의힘
2: 힘에 비꼬는 거잖아.
1: 아 비꼬는
2: 그
1: 건가?
2: 저 오빠 논란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야.
1: 아 일부러 그런 거다. 오히려 역으로.
2: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저거.
1: 알겠습니다.
2: 도움이 안 될 텐데.
1: 더 논란이 되는 곳은 지금 평택입니다. 사실. 김용남 후보 대부 업체 관련된 문제를 뭐 차명으로 운영했다. 뭐 이런 좀 의혹이 있는 거고 사실은 지난번에 김상욱 후보도 대부업체 이사 겸직을 국회의원 시절에 좀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김용남 후보만 집중을 해보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재산 형성 과정 뭐 그다음에 농업법인 뭐 그다음에 그 뭐 기숙사 임대 뭐 하여튼 여러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깔끔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 드는데, 이게 평택 판세 또 며칠 안 남았는데

0: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는 이석현 평론가부터 한번 의견 주실까요?
1: 친동생분 인터뷰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그래도 초반에 그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1차 방어선은 지금 마련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그 동생분의 말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면 어떤 관련 내역이 나올 것이다. 뭐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요. 자, 민주당 내 당내 감사나 이제 그 수사도 지금 시작됐으니까 추이를 볼 텐데 일단 선거가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 결과가 표심에 반영될 만큼 드러나긴 좀 어려워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어떤 정서적 거부감, 뭐 대부업이라는 게 좀 있어서 로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무당파나 중도층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 공방으로 이해할 것 같고 특히 조국 후보 측에서 최근 들어 엄청난 파묘 네거티브 뭐 그걸 검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피로감을 느끼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0: 그럼 싶습니다. 이 문제가 평택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석현 평론가의
1: 라는 것이 이제 조국 그 당의 조국 혁신당의 주장인데 그건 이제 실제적 숫자로 나와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확산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 저는 이게 조국 후보의 파묘 전략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먹히는 것 같아요. 파도 파도 의혹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무현 기념식에 갔다 온 조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말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김영남 후보의 경우에는 파파의 파도 파도 의혹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냥 지금의 정원호 후보처럼 가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 정원호 후보 현수막 보셨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요. 계속 사진과 동영상을 띄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가 내밀 것은 여하튼 당직을 옮겼으면 그냥 뉴 이재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뉴 이재명이다. 뉴 이재명 후보다. 이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대부업체니 이런 거 해명하다가 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우리가 전북도 이야기를 했지만 친청 친문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한 반만 가져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조국 후보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김영남 후보가 그걸 못 끊고 있으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친청 친문 쪽에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조국 후보야 이런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서치 PT가 가동이 되든 여하튼 김영남 후보의 이 선거 캠페인 전략은 분명히 저는 이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0: 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남 후보 대부업 의혹에 관해서 불법 판단의 근거는 취약하고 완주는 당연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완주로 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3: 완주해야죠.
0: 아, 완주한다. 아니 지난 총선 때 세종의 그 이영선 후보가 논란이 돼서 뭐 그때 이제 공천 취소가 돼서 김종민 의원이 이제 당선된 새미래민주당이 있었으니까.
3: 그거는 좀 양상이 다른 게 이 김영남 후보의 대부분 문제는 정확하게 한 세 개로 좀 제가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불법이냐 아니냐. 불법이라고 밝혀진 바는 없어요. 의혹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차명인데 대부업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등록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김영남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얘기한 부분이고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당할 거짓말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또 뭐냐면 배당 수익 없었다. 그거 계좌 까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런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대부업 이게 이제 인식의 문제에선 사실이죠. 대부업에 관련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인식전 차원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는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송구하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냐면 요 부분은 사전투표 있기 전에 명확하게 친절하게 그 지금 조국 후보 말고도 다른 평론가들이나 다른 쪽에서 지적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거 자료를 통해서 한두 개만 쳐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에 관여 안 한 부분들이 어떤 증거에 있어서 봐봐라 나는 이런 전혀 몰랐다라든지 배당 수익 계좌 내가 공개하겠다 없다. 이렇게만 좀 어느 정도 좀 클리어하게 해명을 친절하게 해주면 이거는 사실 완전히 흑색선전으로 다시 역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영남 후보가 조금 그 선거운동하기 바쁘더라도 친절하고 네. 세심하게 단박에 끊어내라.
0: 그렇군요. 평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내일 아마 선거 합동 토론회가 있는데 지금 선거법상은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초청 대상은 아니에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의석수가 됐든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의 지지율이 됐든 아니면 지금 여론조사 평균이 됐든 이게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 해당이 돼야 돼서 안 되는데 조국 후보랑 김용남 후보 측에서 알 권리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유희동 황교안 후보가 받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일화 러브콜이 아니냐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게 있고 김재현 후보는 오늘 다른 유튜브 방송 나와서 아니 단일화 할 거면 조국 김용남 둘이서 단일화 하면 그냥 국힘 후보 당선 안 된다. 왜 자꾸 나가지고 그러냐. 우리 전국적으로 벌써 한 10명 이상 지금 양보했다. 민주당한테. 뭐 맨날 우리 보고 양보하라 그러냐. 우리는 그냥 간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이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요?
1: 결국 이제 3당 어떤 후보 지지율이 이제 사표심리로 좀 결국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지지층에게 두 후보 모두 공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이 토론회 초대 같은 건 좀 야박하게 말씀드리면 초대 안 될 거 알고 편 들어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그 평택 선거의 분기점은 유희동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가 1차적 분기점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보수 후보가 이제 조금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김용남 조국 후보로 갈라져 있던 민주진영 표심이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결국 펼쳐지거든요. 결국 근데 막판에는 모름 무응답으로 이제 잡혔던 그 의견 유보층이 결국 집권당 쪽으로 좀 몰아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 네. 그래서 근데 좀 보자고요. 이게 지금 토론인데 네. 조국 후보가 좀 전략적이다. 왜냐하면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포함됐을 때 누구에게 더 부담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예요. 왜냐하면은 연대기구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네. 조국 후보도 시종일관 김재현 후보를 좀 무시하는 투였어요. 네. 국가대표 정치인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서도 지금 평택을의 선거 판세를 보면 매우 절박하게 지금 조국혁신당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네. 대평택 1석 13조 뭐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뭐냐면 유희동 후보를 한번 보자고요. 네. 유희동 후보 같은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지금 유희동 후보가 민주당을 때리고 김용남 후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네. 조국 후보가 상당히 막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이야기는 여기에 저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반 김용남을 하면서 황교안 지지자들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 김용남 후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지지층에서도 김용남을 꺾어라. 그러면은 이제 유희동 쪽에도 한번 힘을 보태주자. 그러면서 반민주당을 해버리면 보수 지지층들까지도 막판에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조국 후보를 때리는 쪽으로 유희동이든 김재현이든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조국도 유희동도 김재현도 지금 김용남을 때리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0: 그러면 지금까지는 김용남 후보를 때리면 조국 후보한테 표가 갈까 봐 유희동 후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막판이 되면서 김용남 후보를 때리고 보수 후보는 자기한테 와라라고 하는 식의 어떤 전략으로 그러니까요. 전략이 바뀌었다.
2: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이제 이 판세를 보면은 사실 당세로 보면은 민주당이 제일 강한 지역이죠. 네. 평택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무디지면서 무뎌지면서 오히려 조국 후보가 저도 김영남 후보가 상당히 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불과 한 1주 전, 2주 전만 해도 판단을 했었어요. 네. 추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4일, 5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조국 후보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판세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0: 김용남 후보의 약간 악재가 있어서 약간 그 오차범위 이내의 경쟁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국 후보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서영주 소장님께서는 네.
3: 저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택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신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보다 본인의 인물 평가로 2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인물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에서 조국혁신당이 뭘 해줄 것이다 말을 못하니까 네거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후보인데 이게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넘어오신 분이네? 라는 걸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프레임 같은 거는 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0: 후보 시절에 데려온 사람.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이렇게 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명과 청의 이견이 없는 후보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거다.
0: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중에 가면서 결국 조국 후보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벌이면서 파멸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 평택을 해서 이 진기를 너무 소모하면 나중에
2: 그렇죠.
0: 그 저기 몸을 다시 이게 말하죠. 저기 진기를 회복하기까지는
1: 그러면
0: 상당한
1: 원래
0: 시간이 걸릴 수
1: 김관영 후보
0: 있다.
1: 때도 그랬고 지난 총선 때 이영선 세종 후보도 그렇고 뭔가 논란이 될것 같으면 이렇게 팍 자르는 읍참 마속이 있었는데 김영남 후보한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거는 보시기에는 당에서 보기엔 불법성은 없다라는 것과
0: 그렇죠.
1: 명청 공통픽이다 이것 때문입니까?
0: 그렇죠. 사실상 그 통합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당시에 김영남 지금 후보와 허은하 지금 비서관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선거에 임한 뒤로 민주진보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 보수로의 확장을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이 평택을의 공천을 할 때도 당에서 그런 걸 감안 안 했을까요? 그냥 김영남 당신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지도부에서 엄청 고심을 했을 텐데 그 고심 끝에 내린 김영남 후보가 지금 현재 조국 후보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조금 뭐 흔들린다고 해서 이거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 조국 후보를 고려했다면 민주당 후보는 안 냈겠죠.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6시 반에 김용남 후보 전화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더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울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단일화가 사실은 주말에 이제 정리가 될줄 알았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거 뭔가 왜곡이 있다. 라고 해서 멈췄고 진보당은 문제가 뭐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한 이건 신경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무소속 박맹우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박맹우 후보 쪽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혼조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자 구도로 끝까지 갈지 양자 구도로 될지 아니면 부분적 단일화로 삼자 구도가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배종찬 선생님 이거 왜 논란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3: 가장 큰 이유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으로서도 뭐 순순히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그냥 여론조사를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민주당으로 간다. 그럼 뭐 진보당이 얻는 게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뭐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은 김재현 진보당 후보이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의 단일화가 공통적으로 또 확대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보수 쪽에서도 박맹우 후보로서는 자기가 뭔가 보장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당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2년 뒤에 공천에서의 또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는 단일화가 설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단일화의 효과는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이 지역은 보수 우세 지역으로 봐야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진보당 쪽이 특히 이제 민주당이 김상우 후보가 더 급하게 가야 되는 길인데 일격을 당했다. 타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중도 보수를 끌어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 민주당 쪽이 울산에서의 일격을 당한 좀 상당한 타격을 받는 왜냐하면 보수 쪽은 어차피 박맹우 후보의 경우에는 전 울산시장이라고 국회의원도 했었기 때문에 그뭐어 가능성 자체는 현직인 김두겸 후보에 비하면 크게 안 보거든요. 그럼 서서히 이제 사표 이 방지 심리가 작동될 것인데 민주당으로서 마치 2002년의 대선처럼 단일화가 굉장히 반전 변곡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가능성을 높였다가 지금은 이 단일화의 효과가 사라지는 상황이라서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1: 어떻게 보십니까?
2: 말씀하세요. 제가 볼까요? 아직 뭐 근데 경위가 상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도 이제 진보정당에 있어봤던 입장으로서 진보당 동부연합과 단일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단치 않은
1: 여기는
2: 과정을 좀.
1: 울산연합입니다.
2: 그런 기억이 갑자기 확 지나갔네요. 어떤 김상욱 후보 입장에서는 나름 일생일대 일전인 만큼 여저가 좀 튄다고 생각하면 스탑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배종천 선생님 딱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김상욱 후보나 김용남 후보나 뉴 이재명 중도 확장을 상징하는데 애초에 김재현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들과 단일화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과연 이게 산술적으로 그분들 조직력이 세기 때문에 플러스 3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만큼 중도표를 중도 우파표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효과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일화 없이 이긴다는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세 분과의 즐거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 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강호 온라인
6: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6: 열혈강호 온라인
8: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네, 아까 패널 분 중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인데 기념식으로 한 부분 정정하고요. 김종민 의원은 당시에 총선에서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당선됐다는 정당 소속이요. 정정해드리면서 저는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1부 마칩니다.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2: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0: 하루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며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은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 밀리고 있고요. 고장차도 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서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반포대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강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작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역시 3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준의 뉴스 장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인터뷰 3개를 연이어서 합니다. 먼저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죠. 김정철 후보 인터뷰 스튜디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요즘 많은 네거티브에 맞서서 싸우고 있죠. 민주당 평택을 김용남 후보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9: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10: 기대세요.
1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4: 저축은행.
15: 글레오?
1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오케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당일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의 조롱성 행동으로 인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 성향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 지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8: 네, 반갑습니다. 일단 고인을 기리는 날 봉하마을에 직접 그 벤치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동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옆에서 좀 이상한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들을 저도 이제 본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유독 좀 눈에 띄는 변화인지 뭐 재단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9: 일단 평소에도 종종 봉하마을에 와서 인증샷을 찍은 일배 무리들이 있긴 했는데 네. 올해 뭐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논란이 5월에 있었잖아요.
8: 네.
9: 그래서인지 올해는 특히나 총 결집을 해서

0: 실제로는 그런 조롱을 하는 그런 용어들도 써가지고
1: 네.
0: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좀 충격을 받으신 분도 많고 문제가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단순한 조롱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역사를 뭐 왜곡한다든가 실제 허위 사실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나요?
0: 예, 이게 허위 사실도 뭐그 보통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1: 네.
0: 그것보다도 요즘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1: 네.
0: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을 또 AI로 합성해서 조롱하는 것도 많아졌거든요.
1: 아, 네.
0: 이게 문제가 조롱과 희화화는 사자명예훼손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1: 네.
0: 이들이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을 학습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지금 그 혐오와 조롱을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현재 현행법상 처벌의 바깥 범위 내에서 좀
0: 예.
1: 더 고도화되거나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고인을
0: 예.
1: 조롱하거나 뭐 허위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형태의 표현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0: 예.
1: 심각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이게 외부인이 보면은 장난 같아 보이는데
1: 네.
0: 이걸 아는 일베 무리들끼리는 서로 키득키득할 수 있고 내부 결집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플랫폼 환경상 그런 주목이 이제 수익으로 또 이어지는 구조가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사실 그 이른바 혐오 표현의 이제 창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정한 어떤 뭐 긍정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하위 문화처럼 자리 잡은 부분들도 있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황희주 이사님께서는 원래 또뭐 프로 게이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온라인 문화를 더잘 아실 텐데 뭐 이게 사실 소위 일베만의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퍼져 있다고 저희가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0: 이게 말씀 주셨듯이 일베 하나만의 문제로 보면 전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0: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화두를 던지신 게말 그대로 뭐 게임, 뭐 힙합, 유머, 패션, 웹툰, 입시, 뭐 교육, 뭐 투자,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일베식 사고나 이 조롱의 언어가
1: 네.
0: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하위 문화 말씀 주셨듯이
1: 네.
0: 그런 데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냐면 스스로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베를 정말 싫어합니다. 막왜 저런 짓을 하냐고 엄청 분노를 해요.
1: 네.
0: 근데 자기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본인도 정말 같이 분노, 진심으로 분노를 하는데
1: 네.
0: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제 같은 얘기를 썼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그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1: 네.
0: 대응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뭐 표현 같은 게 이제 워낙 일반화돼서 이게 어디서 연유한 표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의 다수 표현인 것으로 사용돼서 실제로는
0: 예.
1: 고인을 모독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0: 맞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유명 래퍼들이 뭐 특정한 언어를 쓴다든지 내가 자주 보는 어떤 방송 뭐 BJ들이나 스트리머들이 그런 발언을 하면
1: 네.
0: 이건 극단적인 커뮤니티 언어가 아니라 다들 막 낄낄대고 특히 저런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하는 말인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일베라 그러지?
1: 네.
0: 이런 이제 오히려 반감을 또 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또 인식을 하는 것도 되게 크다고 봅니다.
1: 아,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날 무슨 혐오성 공연 힙합 콘서트 있었다가
0: 예.
1: 취소되고 그 공연에 같이 게스트로 나오기로 했던 분들도 이런 건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걸 제가 본것 같은데.
0: 아,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애초에 그 활동명 자체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름이라서
1: 아.
0: 그리고 아예 날짜가 5월 23일에
1: 네.
0: 시간 5시 23분 입장료 52,300원. 이걸 사실 몰랐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1: 네.
0: 어쨌든 그런 유명 래퍼들도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려져서 이게 더 많은
1: 그러니까요.
0: 논란을
1: 예.
0: 키웠고 사실 또 다른 유명 래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해서 지금 더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아직까지도 이제 침묵으로 좀 일관하고 있다 보니까
1: 예. 네.
0: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게 지금 팔로 알토인가 그분은 사과문을 썼고 그 제가
0: 맞습니다.
1: 기억하기로 지금
0: 예.
1: 말씀하신 건더 콰이엇이 아직 입장이 안 나왔다는 거를 얘기하신 건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1: 네, 그러게요.
0: 팔로알토 디플로우님이

0: 이제 사과문을
1: 네.
0: 올렸고
1: 네.
0: 버카이어님은 근데 예전에 보니까 리치기 그 래퍼를 두고 뭐 금기에 이렇게 금기를 깨는 게 뭐 힙합이다 그리고 젊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보니까
1: 네.
0: 더 얘기를 못 하는 건가 싶긴 한데.
1: 네.
0: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되게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말 그대로 이게 그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문제, 뭐 역사 문제나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금지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1: 네.
0: 이게 하나의 도전 대상이 되고 거기에 맞서는 어떤 쿨하고 힙한 나라는 인식이 생겨버려서
1: 네.
0: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제재가 사회적 제재가 어느 정도냐 아니면 형사적 제재를 세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오랜 논쟁이고 숙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이 부분에서 좀 신중론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희도 이사님께서는 이거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0: 저도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 네.
0: 그동안은 너무 표현의 자유만 강조되어 온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들이 그동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이 피해자들은 계속 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왜냐면 이게 항상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뿐만 아니라
1: 네.
0: 이게 특히 대형 참사 유가족분들,
1: 네.
0: 국가폭력 희생자분들, 그리고 소수자 약자분들이 프레임상으로 한 묶음으로 연결이 돼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오프라인까지 삐쳐나오려고 한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
1: 네.
0: 어제 봉하마을, 그저께 봉하마을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논란이 됐던 그 백골단 부활시키려는 거나 서부지법 폭동이나 이게 슬슬 간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 오프라인에서도 이 진지를 더 넓게 구축해가는 게 그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전 이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임지는 자유,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뭐 테러 선동이라든지
1: 네.
0: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장난이었다. 그러니까 해명하는 거 보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1: 네.
0: 잘 몰랐다. 그냥 재미삼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끝나니까 계속 이 분위기를 봐가면서 들쑤시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독일이나 캐나다나 이런 해외 국가에서도
1: 네.
0: 이런 심각한 막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까지도 그 자유로 냅두는 건 아니다 보니 우리 한국에서도 좀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1: 그래서 이제 좀 더 표현 자체보다는 범죄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좀 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0: 예.
1: 일단은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좀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0: 예.
1: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이번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0: 물론 이걸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한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헤이트 스피치,
1: 네.
0: 그러니까 혐오 표현 금지법이나
1: 네, 네, 네.
0: 특히 플랫폼 규제 차원에서도 지금 너무 방치돼 있었잖아요.
1: 네.
0: 애초에 플랫폼도 트래픽이 올라가야 본인들의 수익이 올라가니까
1: 네.
0: 그걸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쪽으로 모든 게 이제 치우쳐져 있었다면 지금 이거에 대한 그 책임 차원에선 폭넓게 논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야 거기서 좀 균형을 적절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양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요. 이사님과의 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잘 사회화시켜주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였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0: 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희 좀 늦게 모신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지금 선거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처음으로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정치 출마 신인은 아마 지금 TV 토론 초청 대상 기준으로는 혼자이신 것 같아요.
1: 네네. 네.
0: 처음 맞이하는 선거신데 네네. 어떻습니까?
1: 네. 뭐 굉장히 뭐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고 아 이게 정치에 들어와서 아 정말 정치판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구나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0: 네.
1: 정치 신인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텔레비에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0: 네. 네. 사실 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시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계 입문하셨다고 네네. 보면 되니까 지난 총선 이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1: 아, 지난 총선 이후고요. 네. 제가 계엄 때 네. 바로 그때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아, 네, 들어왔습니다.
0: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네. 하는 거고. 네. 특별히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일단은 네. 가장 이렇게 서러운 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수 정당 후보로서.
1: 일단 뭐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아무리 정책을 이야기해도 네. 언론에 비춰지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아. 아, 굉장히
0: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 네, 그걸 이제 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0: 아.
1: 그래 보니까 아 제가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네. 왜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아. 그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되려고 그러는 건가 봐요.
0: 아.
1: 옛날에 왜 자꾸 막 오방생 뭐 이런 거 흔들고 그러나 했더니
0: 네.
1: 그분이 비정상이 아니라 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소수 정당 후보들 같은 경우 사실 지금은 조금 그 뭐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만. 네. TV 토론에 사실 비중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네. 그걸 네. 통해서 발돋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개혁신당은 이미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8.34%를 득표해가지고 네. TV 토론 출전권을 얻어낸 상태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법에 이제 한 번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0: 네.
1: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0: 네.
1: 지금 거의 정원 후보나 네. 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본인이 정책이 뭔지 이런 거를 TV 토론을 해야 하는 거지
0: 네.
1: 본인이 혼자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TV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침대 축구처럼 아예 응하지도 않고 있고요. 문제는 날짜입니다. 날짜.
0: 날짜.
1: 날짜.
0: 네.
1: 28일. 그러니까 사전선거일 전날을 그리고 밤 11시라서
0: 아.
1: 뭐 7시간 전에
0: 거의 의미가 없다.
1: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 전에 토론을 한번 해야 사람들이 아, 뭐 좀 저 후보들 막 정원호 좀 이상한데 또 뭐 오세훈 좀 이상한데 뭐 네. 이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
0: 네.
1: 서로 토론하다 보면
0: 네.
1: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0: 지금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는 3번
1: 네.
0: 그다음에 국회 원 총선할 때 비례대표 후보들 토론은 2번.
1: 네.
0: 근데 시도지사는 1번.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거니까. 개혁신당도 그럼 이 기회에 이것 좀 법 최소 2번이나 3번으로 바꾸는 개정안이라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뭐 이미 국힘에서 냈던데.
0: 아, 그래요?
1: 김재석 의원이 냈던데요.
0: 네.
1: 그런 뭐 이제 어떤 특정 이슈가 있어 낼 게 아니라
0: 네.
1: 이제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정치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정치 신인으로 들어와서
0: 네.
1: 겪어보니까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0: 네.
1: 특히 이제 이런 기울어진 판 문제는 확실하게 개정을 해야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번에 보니까 그 한겨레신문 1면에 네. 관해서 또 세게 비판을 하는 기자회견을
1: 네.
0: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드리면 한겨레신문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네. 그 1면으로 넣었는데
1: 네.
0: 권영국 후보까지만 넣고 김정철 네. 후보를 뺐다.
1: 네.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1: 일단 기분이 나쁘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목이 쉴 정도까지 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서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공정하려면
0: 네.
1: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0: 네.
1: 그래야 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뭐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제가 그 의도까지 파악하고 싶지는 않은데
0: 네.
1: 그런 언론의 행태 그리고 그게 그 한 번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한 이틀 전인가 20일에도 또 똑같이 세 명만 해가지고 또 정책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 지우기잖아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한겨레까지 저한테 그러시니까.
0: 한겨레 구독자는 개혁신당 표밭이랑은 별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네. 공정치 않다라고
1: 네.
0: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제가 지난 총선 때 보면 개혁신당 에서 끊고 정의당까지 안 비춰주는 네. 보도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서 이제 약간 역전된 느낌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근데 이제 그 여러 인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함익병 원장이 서울시장 나간다. 뭐 네. 이런 설도 있었고 네. 뭐 이제 여러 분들이 있다가 계속 일관되게 아 김정철 최고가 네. 강력한 의지

0: 보이고 있다.
1: 네.
0: 그리고 완주랑 결혼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배우자 이름이 완주인가 아니면 뭐 고향이 완주인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완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서울시장을 바꾸겠다. 기본적으로
1: 네.
0: 총론을 제가 안 여쭤본 것
1: 네.
0: 같아서 예, 그런 출마하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일단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제 서울시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서울시를 바꾸려면 정치의 족쇄가 없는 사람이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은 지금까지 행정은 거의 전시행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0: 네.
1: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0: 네.
1: 제가 한번 이 서울시를 한번 구조 개편을 해야겠다 애초에. 그래서 지금 제가 AI 행정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0: 네.
1: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0: 네.
1: 그걸 통해서 서울시 행정 자체를 투명하게 바꾸고 신청주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누구나 이제 서류 같은 거 중복해서 뗄 필요 없고
0: 네.
1: 본인이 거기에 혜택의 대상자가 되기만 하면 알아서 찾아서 복지 혜택이나 각종의 혜택을 주는 거죠.
0: 네.
1: 청년이건
0: 네.
1: 어르신이건 장애인이건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서울시는 장벽이 없는 서울시입니다.
0: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데 있어서
1: 네.
0: 막 이것저것 증명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알아서 당신은 이거 수급자가 된다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1: 네.
0: 뭐 그다음 무슨 뭐 무슨 수당 무슨 수당도 무조건 네. 알아서 다
1: 해준다는 거죠.
0: 해주는
1: 그리고
0: 걸로.
1: 서류 같은 것들을 자꾸 또 떼우고 또 떼우고 또 그 서류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또 떼우라고 하고 또 이건 여기가 아니고 저쪽 창구이고
0: 네.
1: 이건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행정들이 지금 너무 당연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0: 네.
1: 서울 시민들이
0: 네.
1: 그 당연시함을 제가 바꾸겠다는 겁니다.
0: 아, 네. 조금 더 유권자 시민 친화적인 행정을 위해서
1: 네.
0: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서
1: 네.
0: AI를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하겠다.
1: 네.
0: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사실은
1: 네.
0: 그게 본인한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세훈 이준석 김정철 쓰리샷 사진을
1: 네.
0: 봤어요. 그래서
1: 네.
0: 뭐 이게 단일화로 간다 오히려 또
1: 네.
0: 사표 심리가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1: 네.
0: 좀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1: 뭐.
0: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그럼 오세훈 시장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돼.
1: 아니
0: 붙여지기도
1: 전혀
0: 하거든요.
1: 다르고요.
0: 아.
1: 그리고 저는 단일화 생각도 없고
0: 네.
1: 그때 그거는 제가 사기당한 거예요.
0: 네.
1: 저는 정치를 하면서
0: 네.
1: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1: 제가 서울시장 나간 것도
0: 네.
1: 최고위원 출마할 때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개혁신당 당원들이 약속했어요.
0: 네.
1: 그래서 한 거거든요.
0: 네.
1: 그때 그날도 복장도
0: 네.
1: 서로 그 입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0: 네.
1: 캠프끼리.
0: 네.
1: 그런데 본인은 입고 오시고
0: 아, 빨간색 옷.
1: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준석과 제가 양쪽에 들러리 선 것처럼 돼가지고
0: 네.
1: 이게 순서도 제가 원래 가운데에 섰으면 양쪽에 섰을 때도 그런 샷이 있는데
0: 네.
1: 이게 공교롭게 옷이 이렇게 되니까

0: 뭐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1: 그렇군요.
0: 뭐.
1: 네. 그럼 김정철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뭐다?
0: 아,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지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있어요.
1: 네.
0: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45%에서 50%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1: 네.
0: 1인 2인 가구에 맞는 공급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용적률 주차장 규제 없애가지고 대폭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 사업자가 짓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용적률이나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의 규제가 없으면 사업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완전히 달라요 저랑.
1: 네.
0: 그분들은 인허가를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인허가 단축이 아니에요.
1: 네.
0: 저는 사업 시행 인가부터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소송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소송이
1: 아.
0: 없게 그 근원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공공조합장 내려보내고
1: 네.
0: 그다음에 분담금 관련된 거 AI로 투명하게 박혀서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해주고
1: 아.
0: 그다음에 조합원 동의서 관련된 거 위조 변조 문제 안 나오게 블록체인으로 해서
1: 아.
0: 전자서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공약이 다릅니다.
1: 네. 일단 그러면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물론
0: 네.
1: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0: 네.
1: 근데 변호사 업을 내려놓으신 네. 좀 돼가지고
0: 많이 오래되셨죠.
1: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합 단위에서 분쟁이 많은 게
0: 네.
1: 이제 조합장 비리 문제가 있는데
0: 네,
1: 이거는 공공조합장으로 해결하고 그다음 이게 도장 찍은 게 옛날이다
0: 네.
1: 아니다 많은데 요거 전자로 하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저기 그다음에
0: AI로 그 분담금 분석
1: 분담금 관련해서 이제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때문에
0: 네.
1: 건설 시공사에서 자꾸 돈 더 달라고
0: 네.
1: 하는데 여기에서
0: 네.
1: 그 불을 뭐랄까 불협화음이 없도록
0: 네.
1: 하기 위해서 공정한
0: 네.
1: 기준을 제시한다.
0: 네.
1: 는 듣는 건 굉장히 좋네요.
0: 네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소송 한 건이 막 5년씩 7년씩 이렇게
1: 네.
0: 가고요. 그게 여러 건이 발생합니다.
1: 그쵸,
0: 소송이.
1: 그렇죠. 그렇죠.
0: 관리처분 계획이 나도
1: 네.
0: 또 관리처분 계획인가 취소 소송을 또
1: 네.
0: 해요.
1: 네.
0: 또 이런 소송이 네. 15년 20년씩 가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제가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네. 근데 그 청년 위한 거는 지금도 청년권 역세주택이 그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긴 하지 않았어요.
0: 많이 못 생겼어요.
1: 아, 더 필요하다.
0: 네, 그게 지금 1인 주택 특히 1인 가구, 2인 가구 주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 확 풀어서
1: 네.
0: 개발하면
1: 네.
0: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맞아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1: 네.
0: 시장이 안정화될 겁니다.
1: 아, 근데 약간 그 조합에서
0: 네.
1: 더 많은 용적률 아니면 기존 용적률을 넘어서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좀
0: 네.
1: 욕심을 부리다가
0: 네.
1: 이렇게 오히려 더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은.
0: 네.
1: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행정이 잘 받쳐주고 하려고 해도 그 조합원들이 하기 싫어. 아니면 더 돈 벌래. 서울시 더 내놔. 자꾸 하면
0: 네.
1: 막 400% 500%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0: 네.
1: 그 문제는 어떻게.
0: 이미 저는 기준을 정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모든 지역이 그 일관된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1: 네.
0: 정해놓은 다음에. 분담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1: 네.
0: 당신들이 빨리 동의를 해야 분담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 아.
0: 근데 그걸 서울시가 얘기해 줄 거예요.
1: 네.
0: 내년에는 분담금이 얼마가 되시고요.
1: 아.
0: 내후년에 얼마가 되는 그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막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뢰를 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불신을 통한 분쟁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1: 네.
0: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결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사실 지금 서울시 선거에서 부동산 다음으로
0: 네.
1: 혹은 부동산보다 더
0: 네.
1: 논쟁 지점은 철근 사태인 것 같습니다. 김철근
0: 네.
1: 총장 얘기가 아니고요. 삼성역.
0: 여기서 김철근 네. 총장 얘기가
1: 아니군요. 네. 철근 누락 사태인데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해명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고
0: 네.
1: 시민의 안전보다는 약간 정치권 공방처럼 되는 부분이 좀
0: 네.
1: 안타깝긴 합니다만 김정철 후보가 보시는 이 철근 문제 이거는 어떻게?
0: 철근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어요.
1: 아.
0: 네, 그거는 보고를 늦게 받은 거.
1: 네.
0: 그것도 이거는 무능한
1: 무능이다.
0: 행정이에요.
1: 무능이다.
0: 그게 무능이죠.
1: 네.
0: 아니 그런 걸 빨리빨리 하라고
1: 네.
0: 서울시장 하는 거고 안전의 문제. 과거 이태원 때부터 이미 이태원 참사 때도
1: 네.
0: 제대로 잘 대응 못했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지금 그런
1: 네.
0: 것들에 대한 대비가 너무 느슨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잘못은 무조건 사과를 먼저 했어야죠.
1: 네.
0: 사과를 하고 그렇다면 또 정원호 후보는 또 지나치게 너무 정치적 공방인 거예요.
1: 네.
0: 무조건 내가 서울시장 되면 멈추겠다. 이런 식의 발상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 철근을 덧대 가지고 한다고 하니 그 철근을 덧댔을 때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전문가를 신뢰하고 그거에 통해대로 해서

0: 시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게 서울시장의 역할이지 네. 시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거 이거는 시민이 서울시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짧아서 하나만 네. 더 부동산 문제 뭐 삼성역 철거 문제 네. 말고 김정철이 미는 하나만 딱 더 있다면 뭐 홍보하실 게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서울을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게 네.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든 게 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외국인들이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국에 지금 1억 명씩 들어오는데 네. 그 사람들을 서울시에 있는 플랫폼에 넣게 해가지고요. 네. 모두 가입해서 여기에서 K-POP, K-푸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즐기고 관광도 즐기면서 그 플랫폼 속에서 제가 수익도 창출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서울시의 관광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서울시의 약간 개발이 덜 돼 있거나 사람들이 덜 가는 곳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굴러 가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울시 균형 발전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상을
1: 알겠습니다.
0: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공약 정책 결이나 비판의 수위를 봤을 때 네.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는 0이다라고 보여지는데.
0: 아, 맞습니다. 아, 제가 오세훈 시장께서 부시장을 하시면 제가 단일화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분은 부시장에게 딱 맞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 활동을 하셔가지고 내용도 네. 잘 아시니까. 아,
1: 오세훈 부시장이 제격.
0: 그럼요. 네. 제가 미래를 바꾸고 비전을 서울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려면 선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선장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 그 결단력은 제가 할 테니 기존에 안정적으로 또 굉장히 또 사람들과 친화적이시니까 잘 부시장을 해주시면
1: 알겠습니다.
0: 감사하겠습니다.
1: 야, 서울시장 토론회가 뭐 김정철 후보나 권영국 후보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한 차례는 더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저도 가지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0: 네, 마지막 인터뷰는요. 경기 평택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0: 네, 한참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줘서 감사드립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예.
0: 오늘 그 저희 제작진 일정 체크해보니까 그 연휴라서 그런지 그 의원들이 엄청 많이 뭐 결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송옥주, 홍기원, 오세희, 이현주 뭐 하는데 뭐 이렇게 예. 물량 공세로 지금 여당 프리미엄 후보로서의 어떤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1: 아무래도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집권 네. 여당 그리고 원내 제1당 과반이 넘는 큰 정당의 후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지금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가 있고 네.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4년 이상 남았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응원 와주시는 게 네. 아무래도 큰 힘이 되죠.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법안이 됐든 지역 사업이 됐든 챙기려고 할 때 도와주실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뜨거운 지역구입니다. 당대표가 3명이나 출마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뭐 지금 시사방송에서 너무 편중되게 부산이랑 평택 얘기가 한 3, 4화를 차지하는 것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느끼시죠? 피부로 시민들도 이제 얘기하면 이제
1: 그럼요. 네. 지금 뭐 워낙 다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셔서 네. 후보들 각각의 뭐 원래 인지도도 있는 분들이 상당했습니다만 네. 정말로 말 그대로 뜨거운 핫플레이스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워낙 이제 가실 때부터 뜨거웠는데 이제 지난 주말 경과하면서 이 그 대부업 관련 논란이 이제 그 점화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뭐랄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불법성 근거는 취약하고 완주는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기는 했는데 어제 뭐 유튜브 방송으로 따로 해명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네. 전반적으로 그 대부업 그 관련 후보님의 입장을 총평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건 그 동생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로 이렇게 있던 업체인데요.
0: 네.
1: 그거를 동생이 뭐 법적 분쟁도 생기고 네. 경영 상태도 어려워져서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떠안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20년경을 지금 기억을 합니다.
0: 그때 네.
1: 떠안아서 뭐 법적 그 쟁송도 오래 지속이 됐고,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래 전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다 없어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서,
0: 네.
1: 이제 이거를 그 없애야겠다 이제는라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법인의 청산과 해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까다롭더라고요 절차가.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게 뭐 살필 미루다가 뭐 어떠한 영업행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0: 네.
1: 폐업 신고를 한 거죠.
0: 네. 네, 저도 변호사니까 이게 청산 과정이 좀 복잡해서 많은 네네.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폐업 신고만으로 이걸 가름하는 경우가 많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작년에 오히려 자본금이 늘었다. 그래서 왜 늘린 거냐. 요런 의문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업체를 좀 처분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0: 네.
1: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무슨 자격을 유지하는데 자본금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0: 자본금의 몇 배 이내에서 이제 대부 액수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액수
1: 아니,
0: 초과 아니, 문제가 생겨서인가요?
1: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없고요.
0: 상관없고요.
1: 이게 이제 금융당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업체인데
0: 네.
1: 그게 기준이 아마 올라갔다고 했던
0: 네.
1: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뭐 자격 유지가 된다고 해서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놔야 나중에 뭐 매각을 할 때
0: 네.
1: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증자는 했습니다만
0: 네. 그렇군요.
1: 예,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의가
0: 대부업 관련해서 이제 그 부실이 많으니까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고부원 관련해서 좀 증자를 한 것이다.
1: 그게 하여튼 무슨 작용 유지에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 차명 논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원님 이름으로 소유한 법인, 주식 법인의 자회사고 거기에 네. 대표이사가 보좌관 출신인데 그게 차명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대표인 거랑 주주랑은
1: 그렇죠.
0: 다른 거니까.
1: 저도 자꾸 이제 그 뭐랄까요. 악의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는데 그건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0: 네.
1: 예.
0: 그냥 그거는 실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1: 그렇죠.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녹음 파일들 때문에 이 네. 부분 관련해서 약간 좀 애매하다. 뭐 동생분이 나눈 대화나 본인이 갖고 네. 있는 대화 관련해가지고 좀 그 계속 있는데 어제 뭐 유튜브에서 따로 해명하신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네. 이제 뭐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뭐 배당을 꽤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었다라고 하는
1: 제가 이제 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저는 배당은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고요.
0: 네.
1: 다만 그 내용은 이 업체가 저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좀 떠 안았다가 좀 빨리 이걸 좀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저도 오래됐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0: 네.
1: 배경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좌상 분명히 확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았는데 제가 안 받았다고 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근데 배당을 받은 일이 결코 한 번도 없습니다.
0: 주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주고 실명 소유지만 거기에 난 수익에 따른 배당을 받은 적은 없다.
1: 예, 배당 뭐 수익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요.
0: 그럼 무슨 뭐 사외이사 이런 이름으로 급여를 받는다거나 이런
1: 아니 전혀 없습니다. 급여를 받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0: 왜냐하면 배당을 안 받았다 그러면 급여를 받았나
1: 아니면 뭐 그것도 없습니다.
0: 법인 카드를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그,
0: 네.

0: 동생 그 녹색 과일은
1: 네.
0: 사실은 이제 설명드리기가 참 구차한데
1: 네.
0: 그 저희 집안에 좀 구구절절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뭐
1: 네.
0: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하면서 뭐
1: 네.
0: 왜 얘기 꺼내냐고 할것 같은데
1: 네.
0: 사실은 저희 집안 어른이 한 20년 정도를 그병 때문에
1: 네, 와병을.
0: 전신마비
1: 네.
0: 그 전신마비 상태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1: 네.
0: 그 워낙 그긴 세월 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 병원비, 간병비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그 제가 장남으로서 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뭐랄까요? 좀 불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 네. 네.
0: 예, 곧 그런 좀 집안 사정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뭐더 깊이
0: 예.
1: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상대적, 그러니까 대부업의 틀 안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른바 중금리보단 조금 더 금리가 높지 않겠냐라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에게 대부업이라는 게 상당히 큰좀 리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데서 그 거기에 얼마나 이자를 많이 받고 이랬던 거 가지고 또 분명히 정치적 공격이 좀 들어갔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혹시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금리를 받은 회사였는지?
0: 저는 뭐 조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
1: 네.
0: 아무래도 카드론 정도 아닐까요? 뭐잘
1: 네.
0: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거를 빨리 클린하게 만들어서 좀 넘기거나 뭐
1: 네.
0: 이럴 생각을 했지만
1: 네.
0: 구체적인 경영에 어떤 간섭을 한 적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보좌진 출신 분이 이제 이 대표였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폐업 신고도 한 것은 저도 보도 봤습니다만 이분이 그 후보 후원에 사무국장 명함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의혹들이 나오니까 그냥 잠적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까지만 좀 확인해 주실까요?
0: 잠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1: 네.
0: 그 후보의 후원에는 후원회장이 있어야 결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근데 후원의 사무국장은 전혀 필요가 없는 직책이고,
1: 네.
0: 공식적인 직책이 아닙니다. 근데,
1: 네.
0: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캠프의 어떤 직책이 되는 게 자기가 그냥 만들면 타이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저도 후원회 사무국장이 누구였는지 오늘 알았는데 그게 정식 직책도 아닌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1: 네.
0: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거 캠프의 직책은 뭐 선대위원장을 어떤 분이 하시는지 그리고 선거 캠프의 대변인이 최근에 어떤 분이 되셨는지 정도는 알지만
1: 네.
0: 나머지는 뭐 임명장이나 뭐나 사실 선거 때는 막 난발이 되잖아요.
1: 아, 후보는 모르니까. 네.
0: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어떤 기자분이 물어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알았습니다.
1: 아,
0: 예.
1: 알겠습니다. 네. 그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긴 합니다만 뭐 정치권 기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한번 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좀 받고 막 요런 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0: 근데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1: 네.
0: 사실은 인터뷰도 계속 응했고요.
1: 네.
0: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명백하게 이거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말씀도 드렸고
1: 네.
0: 오늘 입장문도 냈고 근데 지금 선거가 오늘 사실상 지나간 거 빼고는 8일 남았는데요.
1: 네.
0: 내일 선관위 토론회가 있고 모레
1: 네.
0: 또 뭐 방송사에서 토론회가 잡혀 있어서
1: 네.
0: 사실은 뭐 그와 관련해서는
1: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고, 예.
0: 그렇죠.
1: 회피하지 않고 있다.
0: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이 저한테 질문을 쏟아내지 않을까요?
1: 네. 지금 보니까 토론회를 두번 하더라고요. 요즘 다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0: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세번 하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네. 지난주에
0: 예.
1: 됐죠. 맞아. 지난주가 선관위 토론이었나요?
0: 아닙니다.
1: 아,
0: 지난주가 지역 언론사
1: 지역
0: 주최
1: 언론사.
0: 토론회, 그리고
1: 네.
0: 내일이 선관위 주최 토론회,
1: 네.
0: 그리고 모레가 뭐

0: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토론회.
1: 네, 그렇게
0: 세 번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선관위 규정상은 아마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그 5% 지지 요건이 안 돼서 이제 누락된 것 같은데, 그 진보당에서는 뭐 가처분 넣는다는 보도도 본 것 같습니다만, 이 김용남 후보나 조국 후보는 김전 후보 들어와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가요? 이게 제가 정확히
0: 그렇습니다.
1: 몰라서.
0: 저도 선관위에서 보내온 그걸 보니까
1: 네.
0: 김재원 후보님이 빠져 있길래 이게 뭔가 그랬는데
1: 네.
0: 사실은 원내 정당이고
1: 네.
0: 그래서 지난주에 토론회도 이제 5자 토론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왜 갑자기 빠졌나 그랬는데
1: 네.
0: 아마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1: 네.
0: 하는데
1: 네.
0: 아니 그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또 그
1: 넘죠.
0: 커트라인을 넘겼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잘못된 결정 아닌가. 당연히 김재현 후보님도 선관위 토론회에 합류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오늘 김재현 후보는 단일화를 네. 할 거면 조국, 김용남 둘이서 하면 되는 거고 진보당은 네.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그래서 단일화 없이 완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X를 지난번 토론회 때 든 건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0: 아니, 저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입니다. 원래 각 정당이
1: 네.
0: 각기 다른 후보를 냈으면 그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겠죠.
1: 네.
0: 이런저런 정치 공약 적 이유로 인위적인 단일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정치 공학 얘기에서 말인데 이 조국 후보 경쟁자죠.
0: 네.
1: 이제 오늘도 인터뷰에서 일단은 김용남 의원 대부억 의혹이 여러 가지로 선거 전국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고 또 향후에 그 민주진보진영 연대전선에 균열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후보님의 완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입장을 개진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0: 조국 후보님은 입장이 말씀하실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엎치락뒤치락 좀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글쎄요 조국 후보님께서는 조국 혁신당을 걱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뭐 지금 민주당의 조성래 사무총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당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1: 뭐 윤리 감찰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한 것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군요. 네.
0: 그러니까요. 그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타당에서 다른 당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뭐 네.
0: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의 당무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지는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이번에 참 그 평택에서 그 선거 운동하다가 그
0: 네.
1: 경찰관을 폭행한 무슨 유튜버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조국 혁신당 후보 그 조국 후보 주변에서 있다가 그분이 이제 체포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신 것 같습니다만.
0: 근데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1: 네.
0: 그 체포 경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1: 네.
0: 왜냐하면 그 유튜버가
1: 네.
0: 조국 후보께 좀 불편한 질문을 했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인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뭐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냐
1: 네.
0: 과거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1: 네.
0: 동영상을 보면 그 유튜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
1: 아.
0: 그리고 그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명확히 밝힌 게 한참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압하고 체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관이라고 하는데 조국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 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얀색에.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뭐 외양으로 봐서는 조국 후보 측 인사들에게 자신이 제압당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 그래서 저항을 더 세게 한 부분이 있다. 네.
0: 저항은 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버.

0: 후보가 먼저 폭행한 것 같지는 안 보이는데, 저는 근데 문제 발단이 지금 평택을에 5명의 후보가 뛰고 있고 5명 중에 3명이 사실은 당대표잖아요.
1: 네.
0: 근데 다른 2명의 당대표, 그러니까 원내정당의 대표인 김재현 후보나 원내정당이긴 합니다만
1: 네, 황교안.
0: 황교안 후보도 당대표인데 다른 두 후보님들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를 않았어요.
1: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0: 그래서
1: 없어서요. 네,
0: 예.
1: 죄송합니다, 후보님. 마지막으로 유권자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신다면 5초만.
0: 평택을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기호 1번 김용남이 그래서 평택을에 출마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휴일이 하나 더 있으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교통안전 1분 터.
13: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리!
1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1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6: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0: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때일은 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겠고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도 2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부터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27도에 머물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특히나 강원 영동권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정체가 심한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은 면원에서 둔내터널, 횡성휴게소에서 새말, 여주에서 호법과 덕평휴게소에서 용인, 다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모두 앞에 43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기린 3터널에서 상남 3터널 그리고 설악에서 강일까지 총 47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5.18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후 3시부터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유공자 박하성 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출석한 박 씨는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5.18 희생자의 고귀한 명예를 짓밟는 중대범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오늘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 대통령 등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하고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번 스타벅스 논란은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자 죽창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불매운동 기한은 딱 6월 3일까지며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일배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은 5.18을 조롱하고 민주주의의 피와 눈물을 선거판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보수인지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의 퇴행에 대해선 국민의 심판이 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같이 조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일베 폐쇄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 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3: 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라넷은 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이트 DC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안고 있는 만큼 실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1: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전통적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0: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1: 본인의 득표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0: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2: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0: 명에 대해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소속 후보 김관영을 지원한 3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도 그 대상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는 정청래 지도부는 전북 당원을 겁박하지 말라고 논평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트랙으로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3: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4: 장동혁
3: 지역의
4: 국민의힘
3: 균형 발전을
4: 대표입니다.
3: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4: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2: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평가되는 대구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시민들을 향한 구애 작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모두 자신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시에서 휴일 유세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아이를 낳은 부모 또 청년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하며 지역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7: 지금 중지된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 그것부터 빨리 착수를 해야 부지 매입 등을 통해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6: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과 시장 상인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경력을 앞세워 전통시장을 살리고 대구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내로라 하는 대기업을 유치해 전국 최하위권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8: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6: 대구시장 자리를 둔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중앙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김부겸 후보와 만나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7: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을 이루려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조 의장 후보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십사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8: 대구 경북이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한 오늘 비전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고 지원하기 위해서
6: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지역 경제를 다시 날아오르게 할 시장이 되겠다며

0: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경제 적임자는 누구일지 다가오는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 매직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로봇계 사업가에게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가에게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김 씨 측은 잔금 지급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전달했다는 주장인데 선고를 앞두고 정상 참작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건희 씨는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인사나 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는 2022년 9월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계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3,390만 원 상당의 가쇠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씨가 서 씨에게 시계 잔금 2,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에 관련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잔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됐고 서 씨와 연락만 해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증언까지 모두 마치고 지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민중기 특검 조사 당시 서 씨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의 시계값 지급을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양형 등 정상 참작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약금에 이어 잔금까지 지급했다며 구매 대행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분석인데 뒤늦게 비용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이맘때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임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인데요. 홍성욱 기자가 마임 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
3: 도심 한복판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운 인파. 우비를 입고 물총을 손에 든 사람들이 한바탕 물싸움을 벌입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프랑스 미모스와 영국 런던에 이어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자리매김한 춘천 마임 축제가 개막 공연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올해도 문을 열었습니다. 물싸움으로 몸풀기를 마치면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보러 갈 차례.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이 달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공연하시던 분이 저한테 직접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제가 직접 또 같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3: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무더위도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5: 덥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관객이랑 같이 하니까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3: 공원 전체를 빨간 장미꽃이 수놓았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대표하는 장미꽃,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가 되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6: 언니랑 여기 한번 장미축제 오다리에서 오늘 약속돼서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예쁘고 언니랑 진짜 기쁘게 아주 잘 즐기고 갈 겁니다.
3: 꽃향기 가득한 공원부터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마임축제까지 시민들은 연휴 마지막 날을 만끽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0: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 동안에는 오늘보단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요.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은 종일 나들이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일단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47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41km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26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데도 25km 구간이 밀립니다. 가장 길게 밀리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10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 설악에서 강일까지 33km 구간에서도 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 여주에서 호법, 덕평에서 용인휴게소 사이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저는 박규빈입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요.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름 같은 날씨였죠. 내일은 날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죠. 비바람이 온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날씨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간, 예, 3일 동안 연휴가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휴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노래들 신청해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박선예의 바람이 불어와 이 시간 첫 곡으로 듣고 옵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K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저녁 7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이어서 종일 뉴스앤뮤직으로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 시사 프로그램 또 조금 전에 김준희의 뉴스 정면승부 생방송으로 들으셨고 7시에 다시 뉴스앤뮤직으로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음악을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음악 신청곡 받겠습니다. 3일 연휴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내일 화요일인데 아마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될 것 같고 날씨도 비바람이 지금 예보돼 있어서 출근길부터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아침에 일찍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지난 평일 출근인데다가 또 날씨도 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일찍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커피소년의 겨울이 봄에게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두 곡 듣고 옵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커피 소년의 겨울이 봄에게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적재의 별 보러 가자였습니다. 와이탄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 측이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한 후보 팬클럽에 공문을 보냈는데 특정 장소를 임차해 쉼터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선거운동 거점으로 삼은 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팬클럽 분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구매하며 지지 호소 활동을 하고 있는 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스타벅스 논란은 선거용 인민재판이자 죽창가라며 오는 6월 3일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들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경북 구미를 찾아 커피 한 잔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우리가 나서 우리의 자유를 소소한 행복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 수성못 유세의 현장에서는 지지자로부터 스타벅스 커피를 건네받은 뒤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 영남과 서울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당으로서 민주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김 후보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5월 25일 대체공휴일 저녁 시간이죠.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와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죠. 주요 뉴스 간추려서 전해드리고 음악을 준비하는데요. 이번 시간 가요, 팝, 골고루 전해드릴 건데 신청곡 보내시면 신청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전해드리고요. 백의 노래입니다. Everybody's got to learn sometime.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Everybody's Got to Learn Sometime, 백의 노래 방금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스팅의 곡이었죠. Shape of My Heart였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내일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5조 5천억 원대로 서울 정비사업 최대 규모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조합은 오늘 압구정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전체 조합은 3,988명 가운데 65.7%인 2,6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89%인 2,00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뉴스 전해드렸고요. 앱으로 고종선님이 신청하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7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8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을 보이며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남부 내륙과 그 밖의 지역에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불어 강풍이 동반되겠고요.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수요일 오전 서쪽 지방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7도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구간이 전 시간에 비해서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길게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까지 14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합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권 진입해서는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과 일죽 부근, 남이천 부근에서 각각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YTN 저녁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쟁점의 상당 부분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력한다고 미국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 것을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유지될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역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합의가 95%까지 완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란의 핵 문제가 뒤로 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겁니다.
8: 협상의 진전은 있었다고 보지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서면으로 동의하더라도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7: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이후 이란이 더 대담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인정받으면서 이전엔 없던 지렛대를 쥐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의 합의 이후 이란이 중동 지역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한 외교관을 인용해 초안에 대한 최신 제안이 이란 측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전쟁 이전 상태 복귀가 아니라 30일 안에 통과 선박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의 완전한 정상화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은 돼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9: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장의 시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에 쏠려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뢰 재고와 항로 확보인데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8: 기뢰 일부는 폭파되거나 떠내려갔겠지만 보험사들은 선박 통과를 위한 절대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무력 담당 장관
9: 안전이 확인돼도 비용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시장이 장기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전쟁 전 상황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해상 보험료는 여전히 높일 것이고 운항 시 리스크 프리미엄도 계속 붙을 겁니다. 선박 정보업체 분석가입니다.
9: 이런 물류와 금융 비용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의 물리적 복구와 수급 균형 회복에는 길게는 내년까지 장기적인 안정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공급망이 무너진 상태라 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분석가입니다.
9: 정유업계는 시장 심리는 즉각 반응하겠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까지는 단계적이고 느린 복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종전이 유가 하락의 신호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급망 정상화라는 물리적 과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유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6: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0: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 C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손볼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6: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모욕,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조롱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11: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0: 내곡 청호하고도
1: 박범주
0: 극동
1: 광주전남
0: 모더라
1: 추모연대
0: 4시까지 하는
1: 공동대표입니다.
0: 행동이 반복된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지난 2021년 5.18 특별법이 시행되고 입건된 피의자 120명 가운데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절반 수준인 67명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5.18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조항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 시기에 5.18을 조롱하는 모욕이나 희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국회엔 5.18 허위 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오늘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 대통령 등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하고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가 도출한 성과급 등 잠정 합의안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찬반 투표에 돌입한 지 나흘 만에 투표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부문 노조원을 중심으로 과반 찬성이 나올 거란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이나 주주들의 반발 등 리스크는 당분간 여전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 반도체 공장이 멈추며 최대 100조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불과 수시간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6: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7: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6: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곧이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첫날 투표율이 66%, 이틀째엔 80%를 넘겨 이젠 90% 선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이 다수인 곳이라 찬성표가 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7일 무난한 가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당분간은 여진이 예상됩니다. 최대 성과급이 1억 6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서는 물론 600만 원 수준에 그칠 비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제1노조가 자신들의 이번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에선 성과급 합의에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액 주주들도 결집 중입니다. 영업이익 등에 대한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우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언포도 나옵니다.
8: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7: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5: 여기에 더해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대 7배 수준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 늘어난 고정 인건 비용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설비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0: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평가되는 대구에선 연휴 마지막 날에도 시민들을 향한 구애작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모두 자신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1: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시에서 휴일 유세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아이를 낳은 부모 또 청년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하며 지역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 지금 중지된
3: 김부겸 대구 경북 신공항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2: 그것부터 빨리 착수를 해야 부지 매입 등을 통해서 대구의 미래

0: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과 시장 상인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경력을 앞세워 전통시장을 살리고 대구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내로라 하는 대기업을 유치해 전국 최하위권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2: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1: 대구시장 자리를 둔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중앙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김부겸 후보와 만나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을 이루려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조 의장 후보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십사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2: 대구 경북이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한 오늘 비전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고 지원하기 위해서
1: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지역 경제를 다시 날아오르게 할 시장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경제 적임자는 누구일지 다가오는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0: 세계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겠는데요.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최대 100mm 이상,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구 26도, 광주 25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 으로는 상남 4터널에서 3터널까지 4km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 설악 부근에서 강일까지 31km 구간에서 쭉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 여주에서 이천,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그리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모두 앞에 25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27km 구간 차량 밀리는데요. 특히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있는 편입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에서 동서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16km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저녁 8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입니다. 휴일 생방송 뉴스 앤 뮤직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탐 존스의 곡으로 이 시간 시작합니다.

탐존스의 노래였습니다.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94.5MHz입니다. YTN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오늘 대체 공휴일이어서 휴일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으실 수 있죠. 문자와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고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3025번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 잔뜩 사서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뉴스 앤 뮤직 청취 중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셨네요. 아이스크림 쭉 사신 거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 중에 박기빈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밤맛 나는 아이스크림하고요. 그리고 팥 들어있는 아땡땡 아이스크림 있죠? 두 개가 먹고 싶네요. 사진을 보면서 예, 아이스크림 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종류별로 다 사셨네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정말 곳곳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마트 가서 그 슈퍼에 그 아이스크림 냉동고 문 열고 샀었잖아요. 그 냉동고 있는 데 가서. 근데 요즘에는 정말 따로 아이스크림만 모아서 파는 데가 곳곳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이렇게 휴일 저녁에 아이스크림.

음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노래 전해드릴게요. 리오 세이어의 곡입니다. When I Need You 먼저 전해드리고요. Sailing, Rod Stewart의 곡입니다. 두곡 이어갈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레오 쉐어의 When I Need You였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돕는 당원 3명에 대해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소속 후보 김관영을 지원한 3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도 대상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청래 지도부는 전북 당원을 겁박하지 말라고 논평했습니다. 김관영 후보 선대위는 정청래 사단의 징계는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관영을 압박하기 위한 치졸한 선택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탄압하면 할수록 전북의 민심은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느냐고 물었습니다. 범여권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옥 후보 측의 경선 중단 선언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서 진보당은 민주당의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합의된 단일화 절차를 중단시키고 단일화를 파행으로 몰아간 김 후보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단일화 결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연대는 계속해야 한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후보 용퇴 등 방식이 아니고서는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오는 27일 상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들이 단일 종목 주가 변동률의 최대 2배를 따르는 고위험 구조를 갖춘 만큼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일반 펀드처럼 분산 투자 효과가 없고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839번님이 남편과 함께 서산 친정 가서 모판 날라주고 오는 길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도 더웠는데 가서 좀 많이 더우셨겠어요. 일하시면서 잘 다녀오셨고요. 안전하게 예, 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7596번님과 앱으로 S010님은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이 신청하신 노래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앱으로 S01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아하의 Take On Me 전해드리고요. 4839번님이 아니고 7596번님이 신청하신 곡이네요. 제이슨 브라즈의 Life is Wonderful 두 곡 이어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Life is Wonderful 방금 들으신 곡이고요. 그 전에는 아하의 Take on Me였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지금 시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천 영종도 차고지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버스기사 여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인천시 중구보건소는 그제 운북동에 있는 영종버스 공영 차고지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버스기사 가운데 최소 2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 운수 3곳이 해당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업체 관계자는 YTN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버스기사들이 있어서 일부 노선에 배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림청이 산사태 위기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부산, 울산, 전남과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에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32강에 오를 경우 1억 원, 16강은 카타르 대회 때보다 1억 원이 많은 2억 원, 또 8강 진출 시에는 3억 원이 주어집니다. 준결승 4억 원, 3위는 4억 5천만 원, 준우승은 5억 원, 그리고 우승 포상금은 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토너먼트를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1억 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된 26명 모두에게는 한 사람당 기본 수당 5천만 원을 줍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839번님이 친정 다녀올 때면 항상 이 방송 들으면서 서울 집에 갑니다. 라고 문자를 다시 주셨네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애청자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S010님, 내일도 밖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유유. 그러게요. 내일 비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뭐 남부지방에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8시 뉴스앤뮤직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9시 20분에 뉴스앤뮤직 이어갈 거고요.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노사연의 님 그림자 세 곡으로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박규빈입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최대 100mm 이상, 또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 부근 그리고 서종에서 강일 사이로 22km 구간 정체가 남았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강원권에서 8km 구간, 경기권 진입해서도 여주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8km 구간 차량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 안성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요. 서울 다 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쟁점의 상당 부분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려 한다고 미국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 것을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유지될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역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합의가 95%까지 완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란의 핵 문제가 뒤로 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겁니다.
7: 협상의 진전은 있었다고 보지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서면으로 동의하더라도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미 국무장관입니다.
6: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이후 이란이 더 대담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인정받으면서 이전엔 없던 지렛대를 쥐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의 합의 이후 이란이 중동 지역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협상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 합의인 JCPOA와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핵 합의를 이란의 핵무기로 가는 길을 열어준 재앙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나는 결코 그런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한 외교관을 인용해 초안에 대한 최신 제안이 이란 측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전쟁 이전 상태의 복귀가 아니라 30일 안에 통과 선박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철저한 은신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정보 당국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 숨어 있어 이란 최고위급 당국자들조차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당국자들은 복잡한 전령 체계를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지침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합의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종전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소식에 정작 미국에서는 여당인 공화당과 전직 핵심 참모들조차 전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란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무릎을 꿇은 로마 황제를 내세우며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종전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힘이 걱정스럽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핵 합의처럼 실패할 운명이라는 말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가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밀어붙여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던 이란이 이제와 진실을 말할 거라 믿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안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와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이란의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돼 미국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런 한탄까지 합니다.
7: 도널드 트럼프는 애초에 우리를 이런 상황에 몰아놓은 장본인으로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8: 쏟아지는
7: 있습니다.
8: 쏟아지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른 좋은 합의를 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연일 선전합니다. 이번엔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 영토를 아울렀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 굴복한 로마 황제들을 담은 부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로마인 생각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이란인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냈다며 페르시아 원정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사산 왕조의 조건에 따른 평화로 끝맺고 황제는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5: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의 완전한 정상화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장의 시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에 쏠려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뢰 재고와 항로 확보인데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 Some of them have been blown up. I'm sure some of them have.
7: 주로 일부는 파괴되거나 떠내려고 했겠지만 보험사들은 선박 통과를 위한 절대적인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무력 담당 장관입니다.
9: 안전이 확인돼도 비용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시장이 장기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전쟁 전 상황으로의 완벽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해상보험료는 여전히 높을 것이고 운항 시 리스크 프리미엄도 계속 붙을 겁니다. 선박 정보업체 분석합니다.
9: 이런 물류와 금융 비용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의 물리적 복구와 수급 균형 회복에는 길게는 내년까지 장기적인 안정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공급망이 무너진 상태라 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분석가입니다.
9: 정유업계는 시장 심리는 즉각 반응하기

0: 6월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1: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2: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1: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4: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다 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5: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한 이후 출마했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자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발언 취지가 다르게 해석돼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점은 유감이라면서 더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과 전북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7: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6: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8: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잘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6: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9: 대한민국의 미래를
8: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9: 이재명
8: 대변인입니다.
9: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

0: 정성을 하나로 규합해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1: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과 울산, 경남,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이 됐습니다. 산사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쯤엔 다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속도로 정체 는 빠르게 풀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 부근과 서종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17km 구간 정체는 남아 있고요. 영동 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 여주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14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그리고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로 밀리고 있고, 서울 부근에 있었던 정체는 조금 전에 풀리면서 시구 간에서는 소통이 원활해진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도 충주 부근과 감곡에서 여주까지 모두 앞에 13km 구간에서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동서천 부근과 화성휴게소 부근,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이제는 6km 구간에서만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박규빈입니다. 토요일부터 오늘 대체 공휴일까지 3일 동안, 사흘간 연휴였습니다. 월요일이 휴일인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될 거라는 거죠, 내일이. 게다가 비 내리는 화요일이 될 거라서 아침 이동하실 때 그 길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남부지방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내륙으로 비가 확대될 것 같은데요. 우산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내리는 양도 많을 거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기온은 그렇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다고 하고 낮 기온만 오늘보다 약간 낮을 거라고 합니다. 참고하시죠. 첫 곡 비틀즈의 곡입니다. The Ballad of John and Yoko 듣고 올게요.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입니다. YTN 라디오고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죠. YTN 라디오는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또 이렇게 주중 휴일에는 매시 20분 생방송으로 뉴스 앤 뮤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9시에도 9시 20분에 시작했어요. 뉴스 앤 뮤직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을 전해드릴 텐데요. 음악은 신청곡 보내시면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문자와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김목경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들으시고요. 조영남, 김도향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이요. 두 곡 듣고 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랑이여였습니다. 조영남, 김도향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김목경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텐 라디오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지렛대 삼아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와 UAE 등 주요 중동 8개국 정상과의 전화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종전 합의 이후 중동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 등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유조선으로는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이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일본 아이치현 앞바다에 일본 정유업계 2위 이데미스 고산의 자회사가 소유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데미스 마루호가 도착해 입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조선에는 일본인 승무원 3명이 승선해 있으며 건강 상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북 지원 유세 도중 발생한 기습 규탄 시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연설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참가자 2명을 입건하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현장 상황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낮 2시쯤 신원미상의 시민 10여 명은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 현장에 나타나 정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또 앱으로는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이 있습니다. 그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뉴스앤뮤직은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항상 진행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에요. 뉴스앤뮤직,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이죠. 그리고 주중휴일, 이렇게 오늘이 대체공휴일이잖아요. 월요일인데. 그래서 오늘처럼 주중휴일에도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세 곡을 이어드릴게요. 먼저 프리텐더스의 I'll Stand By You 전해드리고요. 캐스커의 꼭 이만큼만,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세 곡 이어갑니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프리텐더스의 I'll Stand By You였고요. 캐스커의 꼭 이만큼만, 방금 들으신 곡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였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대구에서 대구 경북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입만 열면 통합과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집단 괴롭힘으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당 후보가 대구를 맡는다면 6월 3일 이후 소박한 삶이나 작은 즐거움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입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행안부 예산을 전용해 관저 공사 비용을 지급할 당시 이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리익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유럽의 때일은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영국 런던 북서부의 큐 가든스의 기온이 32.3도로 5월 기온으로는 1947년 이후 79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25일에도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면서 1944년 32.8도를 기록한 것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잉글랜드 8개 지역이 공식적인 폭염 조건을 넘어섰고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 각각 27.4도, 23.4도 도로 연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 2253번님이요. 연휴 마지막 날 조카와 둘이서 데이트했어요. 공부하느라 힘든 조카 오늘 하루만큼은 숨통 트게 해주고 싶어서 보드게임부터 배드민턴까지 코스로 함께했더니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 또한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사춘기 접어들기 전에 고모인 제가 더 많은 시간 함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휘성의 With Me 지금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도 함께 들으신다면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휘성의 노래 전해드리고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까지 세 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Real slow, real slow.

내 이름을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주세요. 단한 번만이라도 단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러 들러 들러 들러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맘속에 들러 들러 들러 들러 들러 준다면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맘속에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아주 잠깐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5도, 5도, 대구 26도로 오늘 낮보다는 3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가장 긴 구간 정체를 보였던 영동고속도로 이 정체가 조금 전에 모두 풀렸습니다. 양방면 전 구간 막힘없이 소통이 원활해졌는데요. 다만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동산요금소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16km 구간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옥산에서 청주유계소까지 5km 구간 정체가 남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일찍과 금천 사이로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8: 6월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9: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0: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을
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10: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11: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1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1: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10: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 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11: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13: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잖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14: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한 이후 출마했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자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발언 취지가 다르게 해석돼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점은 유감이라면서 더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과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8: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16: 입만 열면
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6: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5: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17: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15: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8: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15: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서남권을 훑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버스 노선 개선 등 대중교통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교통혁명 공약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광역교통 환승센터와 지하철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 산하에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측근들과 사실상 사유화했다며 부패 카르텔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광진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성동구 산하 성동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는 사실상 정 후보 측근에 돈을 준 합법적 장치라며 박원순 시즌2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 후보는 관악산 등산로에서 이른바 굿땅 논란을 빚은 성동 지역의 준공 지연과 관련한 정 후보 측 설명이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과를 갈 예정입니다.
9: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식 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손볼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8: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9: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신세계그룹이 발표할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백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휴일에도 광주를 직접 찾아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고소 규모는

0: 부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이벤트 기획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또 실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 표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이 행위
2: 변호사입니다.
1: 자체가 이제 고의를 가지고 특정 명예나 특정 어떤 사람의 어떤 모욕 감정을 훼손한 의도가 있었냐. 그런 고의성에 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0: 신세계 그룹은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해당 이벤트 기획과 실행 경위가 상세하게 담길지 관심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구체성과 책임 규명 수준이 정 회장 소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노사가 도출한 성과급 등 잠정 합의안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찬반 투표에 돌입한 지 나흘 만에 투표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 메모리 부문 노조원을 중심으로 과반 찬성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이나 주주들의 반발 등 리스크는 당분간 여전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반도체 공장이 멈추며 최대 100조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불과 수시간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6: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2: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입니다.
5: 곧이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첫날 투표율이 66%, 이틀째엔 80%를 넘겨 이젠 90% 선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이 다수인 곳이라 찬성표가 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7일 무난한 가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당분간은 여진이 예상됩니다. 최대 성과급이 1억 6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서는 물론 600만 원 수준에 그칠 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제1노조가 자신들의 이번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에선 성과급 합의에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액 주주들도 결집 중입니다. 영업이익 등에 대한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언포도 나옵니다.
7: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2: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5: 여기에 더해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대 7배 수준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 늘어난 고정 인건 비용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설비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며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 현실 왜곡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요즘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혼란스럽다며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에 바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은 우리 경제의 도약 과정에서 수반된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환율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이 막대한 차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AI 분야의 폭발적 기업 실적으로 가계 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부채 비율 감소란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고 모두 적극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제언도 남겼는데 야당은 김 실장 발언이 궤변이고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대기업 성과를 경제 전체의 온기로 포장해선 안 된다며 심각한 현실 왜곡이라는 겁니다.
9: 대출 이자의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과 장바구니 물가에 한수 짓는 서민들의 고통이 성공의 비용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반도체 시장과 미국 금리 변동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민을 기만할 시간에 위기 대처 방안을 고민하라고.

0: 나를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김 실장 발언은 삼고라는 현실 속에서 성공 방정식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옹호했습니다.
1: 그렇게 해석력이 떨어져서야 어떻게 좋은
2: 조승래
1: 정책을 만들 수
2: 더불어민주당
1: 있겠습니까?
2: 사무총장입니다.
1: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0: 또 국민의힘이 무분별한 공세를 편다며 당정은 경제의 근본적 성장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정책 개발과 시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YTN
4: is
5: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수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 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동산요금소 부근 1차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뒤쪽으로 동산요금소에서 남춘천까지 2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다시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14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괴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주춤하고 이후로 감곡과 여주 사이로 9km 구간에서 는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고장차 소식이 있는데요. 동대구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사이로 이제는 3km 구간에서만 차량이 밀립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1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박규빈입니다. 가게에서 종일 듣는 방송, 가게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라디오 켰더니 익숙한 목소리, 엄청 반가워, 어머 하며 웃게 됩니다. 내일 가게 문 열면 바로 또 라디오 켜고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3861번님,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장희의 그대여 눈을 감아요, 이 시간 첫 곡입니다.

그대여 눈을 감아요. 이장희의 노래로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앞서 3861번님이 지난 시간 끝날 때쯤에 문자를 주셔가지고 그 문자로 이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뭐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는 매체인 것 같아요. 가게에서 종일 라디오를 듣고 계신데요. FM 94.5MHz Y10 라디오를 들으시는 건데요.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연도 덧붙여서 보내주셨거든요. TV를 켜면 계속 TV 앞에 앉아있게 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여름옷도 꺼내고 남편 바지 몇 개, 다리미질 하니까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라디오라는 게 그렇죠. 소리로만 들리기 때문에 나의 일상을 하던 거를 계속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게 라디오죠. 보는 거는 아무래도 시선이 뺏기니까요. 물론 Y10 라디오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예,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라디오로도 얼마든지 라디오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 뭐 공장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일터에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화면을 볼수 없기 때문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FM 94.5MHz입니다. Y10 라디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예, 편안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면서 예. 특히 뉴스앤뮤직 들으실 때는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난다? 라고 하시면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시면 되죠. 노래 신청곡 보내시고요. 또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신청곡과 여러분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두곡 보내겠습니다. 트윈폴리오의 더욱더 사랑해, 히식스의 친구 두곡 이어갑니다.

방금 들으신 곡 히식스의 친구였습니다. 그 전에는 트윈폴리오의 더욱더 사랑해 두 곡이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와 사측은 모레인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 열린 1차 조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서로 합의해 조정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카카오 노조에서는 지난 20일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된 상태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은 성과급 보상 구조입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 축소되고 강남구는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평균 0.83%

0.1%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한 달 전보다 0.1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강남구는 0.41% 내려 지난 3월 2년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내림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수유동 419 삼거리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깔린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골목길 벽을 들이받은 뒤 후진하다 보행자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또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1252번님, 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희망곡으로 이 곡을 신청합니다. 제이에게 벤의 노래로 재해석한 버전으로 들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예. 원래 이선희 씨의 노래죠. 제이에게 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해드릴게요. 김추자의 빗속의 여인,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였고요. 그 전에 앞에 두 곡은 제이에게 벤의 라이브 버전 그리고 김추자의 빗속의 여인 모두 세 곡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협상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 합의인 이란 핵 합의와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핵 합의를 이란의 핵무기로 가는 길을 열어준 재앙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나는 결코 그런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잠정 합의안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완급조절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적은 수치로 떨어졌던 국내 경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에즈 유 데이터 연구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형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가 28,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비자들이 다시 경차를 선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석탄 광산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시 주석과 중국 당과 정부, 인민,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위문을 표한다며 중국 인민이 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며 유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이요. 지인이 일산 호수공원에 연꽃이 피었다길래 가봤더니 수련이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늘에 돗자리 깔고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호수 보고 있으니까 힐링이던걸요. 점심에 냉면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상쾌해서 늦은 오후에는 자전거 타고 한강도 다녀왔어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집 앞 걷기 운동도 하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네요. 어떡하죠? 오늘은 충분히 산책도 하고 다니신 것 같아요. 걷기 운동은 뭐 내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발걸음이 일단 안 떨어지니까. 내일 떨어질 때 하시죠. 발걸음 떨어질 때. 아유, 오늘 뭐 아주 잘 보내셨네요. 일산 호수공원 갔다 오셔서 냉면도 드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휴일을 아주 예, 보람차게. 아, 정말 여유롭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이텐 라디오로 사연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9746번님 신청곡 남기셨는데요.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974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어서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 오만석의 The Origin of Love 뮤지컬 헤드윅 OST입니다. 세 곡으로 10시 뉴스 앤 뮤직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11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이제 불안해진 신들은 아이들의 저항이 두려워 말하길 너희들을 망치로 쳐죽이리라 거인족처럼 그때 제우스는 됐어.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최대 100mm 이상,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지역은 20에서 8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는 다소 높게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7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북부간선도로에는 사고와 고장차가 있습니다. 종암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데 묵동을 못 간 지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후로 하월곡을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에서 잠깐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3km 구간 정체만 남았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관리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3: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작업은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오만의 국가 안보 및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한 외교관을 인용해 초안에 대한 최신 제안이 이란 측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전쟁 이전 상태 복귀가 아니라 30일 안에 통과 선박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12대 의회 3년차 의장에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현 의장이 재선출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란 매체들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선거에서 276표 가운데 235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으로 테헤란 시장을 지냈으며 보수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협상에서 협상단 대표를 맡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철저한 은신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정보당국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 숨어 있어 이란 최고위급 당국자들조차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당국자들은 복잡한 전령체계를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지침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최종 합의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는 등 최근 들어 전쟁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쉴 새 없이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러시아가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당수를 격추했지만 방공망을 빠져나간 것들이 주거 지역을 덮치면서 민간인들이 여럿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3: 폭발이 일어났고 그 충격파에 저와 개는 마치 성냥개비처럼 날아갔습니다.
4: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암나무라는 뜻의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최장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최신 무기입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사상자 60여 명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군사시설이 아닌 아파트를 공격하며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 러시아가 상수도 시설에 미사일 3발을 쐈고 시장을 불태우고 수십 채 주택과 학교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 지역의 빌라 체르크바 마을에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제정신이 아닙니다.
4: 러시아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드론 1,500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했고 또다시 보복이 반복되며 최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여 우크라이나 또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19일부터 러시아와 함께 사흘간 핵전력 훈련을 시행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분간 중일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지난 14일 미중 정상 만남 당시 전 세계 시선은 타이완 문제에 쏠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른바 타이완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총리도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일본 재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 실무협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주제여서 미국 측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와 타이완 총통 두 명을 싸잡아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 두 정상을 지원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일본 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오랜 기간 반목이 깊은 타이완 총통과 동일선에 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조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가장 먼저 다카이치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공식 평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3: 지적하신 보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제3국 간 대화에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관방장관입니다.
5: 일본 언론은 당장 중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연계하면서 대중 외교를 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 군함 100여 척을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0: 대구시장 자리를 둔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중앙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김부겸 후보와 만나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을 이루려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조 의장 후보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십사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1: 대구 경북이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한 오늘 비전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고 지원하기 위해서
0: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지역 경제를 다시 날아오르게 할 시장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경제 적임자는 누구일지 다가오는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의 잇단 대부업체 관련 의혹을 선거 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김용남, 김상욱 두 후보의 공천 취소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선거 전 중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잇따른 대부업체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제기된 김용남, 평택을 후보와 대부업체 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싸잡아 대부 브라더스라고 비꼬며 즉각적인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5: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6: 장동혁 국민의힘
5: 주소 야사. 낮에는 서민, 밤에는 사채업자. 대부 브라더스 보호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4: 김용남 후보에 대해선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고리 사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7: 반칙과 특권의 온상은 서민들 피 빨아먹는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후보, 대부업체 사람과 같이 해외 놀러가고 고액 후원받으면서 유착하는 울산시장 후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입니다.
4: 경쟁 후보 측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평택을 후보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고 같은 지역구인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남, 김상욱 후보 측은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특히 김용남 후보 측은 위기에 처한 동생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 배당이나 급여 수익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8: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6: 아니 후보로서 더불어민주당
8: 당연히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4: 민주당은 후보를 중도 사퇴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한 단일화 논의도 없다며 가능성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3: 경찰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북 지원 유세 도중 발생한 기습 규탄 시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연설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참가자 2명을 입건하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현장 상황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낮 2시쯤 신원 미상의 시민 10여 명은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 현장에 나타나 정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 지방선거 유세 중 얼차려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돼 당이 사과했습니다. 어제 광양시 옥곡 5일장에서는 지지자 A씨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 차량 앞에 들어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차렷 열중 쉬어, 앉아, 일어서 등을 시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는 이 같은 진행

0: 대해 오버를 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비하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최근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은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눈에 띄게 손님이 줄면서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낀 황금 연휴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스타벅스 매장도 한산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차량 주문이 도로까지 늘어서던 드라이브 스루 공간도 대기 행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얻어야 하는 대기업에서 그 아픔을 들춰내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광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만 71곳. 인구수 대비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곳이지만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스타벅스 매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시간이 흘러도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스타벅스 매장마다 사과문이 내걸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회장의 경영일선 후퇴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세계그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4: 자신의 과거과 행적까지를 진심을 사과하고 사무처장입니다. 자신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재발방지 대책까지를 약속한다면 그때는 함께 뭔가 그래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게.
2: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1인 시위 등 시민사회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분노한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3일 동안의 연휴가 끝나갑니다. 이제 5월도 마지막 주죠. 곧 6월입니다. 6월이면 누가 뭐래도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이죠. 2026년도 올해도 어느새 중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의 속도에 놀랍기만 합니다. 자, 5월 마지막 한 주 더 즐겁게 누리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이 시간 첫 곡입니다.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늘도 이제 몇 분 안 남았죠? 한 40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 이제 곧 화요일이 되고, 그러면 이제 평일, 화요일에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화요일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아침에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길 바라고요. 예, 날씨 꼭 참고해서 외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제 5월도 다 끝났네요. 이제 일주일이 채안 남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하면 6일 지나면 6월이거든요. 6월이면 올해도 중반입니다. 중반. 6월이면 상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죠? 야, 진짜 시간이 빠르다라는 말이 진짜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5월 말입니다. 5월 말. 오늘 남은 시간 연휴 마무리하면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사연과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서 와이텐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최성수의 남남, 문희옥의 평행선 두곡 이어드립니다.

최성수의 남남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문희옥의 평행선이었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안전에 관심이 없어서 직원들도 등한시했다는 걱정이 많다고 직역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서울 강서 마곡나루 유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 못하는 사람은 투표로 심판하고 일 잘하는 시장을 뽑아서 우리도 효능감 좀 느끼자고 말했습니다. 또 오 후보 측이 제기한 성동구 산하 회사 의혹에 대해선 공익사업이었고 배당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300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 산하에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측근들과 사실상 사유화했다며 부패 칸텔이라 직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광진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성동구 산하 성동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는 사실상 정 후보 측근에 돈을 준 합법적 장치라며 박원순 시즌2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 후보 측은 설립 당시 성동구청이 70%를, 10%는 유관재단이, 20%는 정 후보 최측근 인사 6명이 투자해 사실상 민주당 일자리를 만든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영종도 차고지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버스기사 5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인천 운북동 영종버스 공영차고지 식당에서 식사한 136명 가운데 50명이 복통이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지금까지 5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내일 영종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는 14개 노선 중 5개 노선의 일부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인천시는 모레 오전 10시 급식소를 역학조사하고 보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265번님, 남은 대체 공휴일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휴를 처음 맞이할 때는 3일이나 연휴네. 그것도 게다가 월요일까지 휴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시간 금세 가죠. 예, 노래 두 곡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조덕배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나의 옛날 이야기 이것 역시 조덕배 원곡인데요. 아이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내일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번화가인 도쿄 긴자에서 누군가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를 뿌려 20여 명이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늘 정오쯤 도쿄 주오구 긴자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스프레이를 뿌린 뒤 달아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쇼핑객 20여 명이 목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 남해안에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는 최대 100mm,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고 동해안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고 입가심으로 동치미 국물을 마셨는데요. 새콤달콤 진득한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문득 두 달 전쯤 하늘나라에 가신 할머니가 늘 밥 드시고 나서 동치미를 드셨던 게 생각났어요. 저를 알아보실 때 동치미 싸가지고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돼요. 제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우리 할머니 보고 싶네요. 그립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소향의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3025번님 퇴근길 안전운전하고 조심히 귀가하세요 라고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일 또 힘찬 화요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좀 뭐 비 오고 바람이 분다곤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한 주 평일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소향의 I Pray for Eternity 신청곡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고요. Unforgettable, Nat King Cole, 나탈리 콜의 노래고요. Chet Baker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Julie London의 Fly Me to the Moon까지 보내드리면서 오늘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합니다.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시간이 흘러도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스타벅스 매장마다 사과문이 내걸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회장의 경영일선 후퇴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세계 그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2: 자신의 과거과 행적까지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재발방지 대책까지를 약속한다면 그때는 함께 뭔가 그래도 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다.
1: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1인 시위 등 시민사회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분노한 여론을 달랠

0: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루어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신세계그룹이 발표할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백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휴일에도 광주를 직접 찾아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고소 규모는 애초 5명에서 30명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민주주의의 역사와 5.18 희생자들의 고귀한 명예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 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2: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는 정 회장 등에 대한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이 잇따랐고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이벤트 기획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또 실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 표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고의를 가지고 특정 명예나 특정 어떤 사람의 어떤 모욕 감정을 훼손한 의도가 있었냐. 그런 고의성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해당 이벤트 기획과 실행 경위가 상세하게 담길지 관심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구체성과 책임 규명 수준이 정 회장 소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 대통령 등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하고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들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후 경북 구미를 찾아 커피 한 잔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선대위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자 죽창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일베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5.18을 조롱하고 민주주의의 피와 눈물을 선거판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보수냐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잘못된 마케팅에 국민의힘은 동의하냐면서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0: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5: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0: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5: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6: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잖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7: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한 이후 출마했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자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발언 취지가 다르게 해석돼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점은 유감이라면서 더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과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9: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8: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7: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

0: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9: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11: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9: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 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12: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다 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13: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한 이후 출마했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자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발언 취지가 다르게 해석돼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점은 유감이라면서 더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과 전북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4: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15: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4: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6: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14: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의 잇단 대부업체 관련 의혹을 선거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김용남, 김상욱 두 후보의 공천 취소를 거듭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0: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선거 전 중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잇따른 대부업체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제기된 김용남 평택을 후보와 대부업체 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싸잡아 대부 브라더스라고 비꼬며 즉각적인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2: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주서 야사, 낮에는 서민, 밤에는 사채업자, 대부 브라더스 보호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1: 김용남 후보에 대해선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고리사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3: 반칙과 특권의 온상은 서민들 피 빨아먹는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후보, 대부업체 사람과 같이 해외 놀러가고 고액 후원받으면서 유착하는 울산시장 후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입니다.
1: 경쟁 후보 측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평택을 후보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고 같은 지역구인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남, 김상우 후보 측은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특히 김용남 후보 측은 위기에 처한 동생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 배당이나 급여, 수익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아니 후보로서 당연히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1: 민주당은 후보를 중도 사퇴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한 단일화 논의도 없다며 가능성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0: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식 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손볼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신세계그룹이 발표할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휴일에도 광주를 직접 찾아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고소 규모는 애초 5명에서 30명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민주주의의 역사와 5.18 희생자들의 고귀한 명예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 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6: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는 정 회장 등에 대한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이 잇따랐고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0: 이벤트 기획과 실행 경위가 상세하게 담길지 관심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구체성과 책임 규명 수준이 정 회장 소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타나. 혼자라는 외로움에 당당하게 맞서본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관리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7: 그래서 거리키 모델이 안전 믿음 함 در راستای حفظ امنیت ملی و منافع م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به عنوان کشورهای ساحلی و هم با هدف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در
6: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

0: 위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란 대미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25일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들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우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주로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이들과 동행했다며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식 협상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열린 이상 다시 닫혀서는 안 된다며 정세 완화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한 종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미국 의회 여야는 물론 트럼프 일기 참모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진 중인 합의에 대해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있어 오바마 행정부 때의 핵 합의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운명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의 영내 영향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MOU에 반대했는데 비판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의 완전한 정상화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은 되어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권영애 기자입니다.
2: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장의 시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에 쏠려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뢰 제거와 항로 확보인데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 Some of them have been blown up. I'm sure some of them have. I'm sure some have broken their tethers and floated away. But the commercial insurance companies need absolute certainty if we're going to get 120 vessels flowing again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2: 안전이 확인돼도 비용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시장이 장기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ings will not return to the pre-war. conditions.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in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2: 이런 물류와 금융 비용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의 물리적 복구와 수급 균형 회복에는 길게는 내년까지 장기적인 안정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Naturally because of the supply chain disruptions There is a lag in terms of how quickly things can really get back into gear and into more of a normal setting.
2: 정유업계는 시장 심리는 즉각 반응하겠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까지는 단계적이고 느린 복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종전이 유가 하락의 신호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급망 정상화라는 물리적 과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유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올해 2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영업 적자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환율 국면까지 계속되며 비용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운행을 간편하고 무급휴직을 확대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중동발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항공유 가격이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최근 한 달간 항공유 평균 가격을 보면 전달 대비 20% 떨어졌음에도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 넘게 비쌉니다. 장기화하는 고유가 국면에 올해 분기 국내 항공사들의 영업 손실이 7,613억 원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손실이 9천억 원 이상 커진 셈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적자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영업비용의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만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항공유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성 방어를 위해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저비용 항공 LCC 업계가 이번 사태로 간편한 항공편만 900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비운항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으며 진에어는 승무원 직군 합격자의 입사 시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비상경영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7: 원유의 수급, 그다음에 기초시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국제 환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현재 같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6: 재무 체력이 약한 LCC 위주로 구조적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정세권까지 가세한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의 시작부터 정 회장의 직접 사과에 이르는 과정을 김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텀블러 홍보 행사에 탱크데이,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순식간에 확산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기획 담당 임원을 해임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튿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사과에 나서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SNS에 스타벅스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기관들도 잇따라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중단하고 나섭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SNS에서 스타벅스를 겨냥해 또다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파장이 신세계그룹 전반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몰리면서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스타벅스 마케팅 경위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는데 여론이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3: May I help you?
1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4: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6: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4: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7: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잖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8: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한 이후 출마했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자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0: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발언 취지가 다르게 해석돼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점은 유감이라며 더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과 전북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선거를 아흔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2: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1: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의 잇단 대부 업체 관련 의혹을 선거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김용남, 김상목 두 후보의 공천 취소를 거듭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선거전 중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잇따른 대부업체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제기된 김용남, 평택을 후보와 대부업체 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싸잡아 대부 브라더스라고 비꼬며 즉각적인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5: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주서 야사, 낮에는 서민, 밤에는 사채업자, 대부 브라더스 보호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4: 김용남 후보에 대해선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고리 사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6: 안칙과 특권의 온상은 서민들 피 빨아먹는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후보, 대부업체 사람과 같이 해외 놀러가고 고액 후원받으면서 유착하는 울산시장 후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입니다.
4: 경쟁 후보 측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평택을 후보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고 같은 지역구인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남, 김상우 후보 측은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특히 김용남 후보 측은 위기에 처한 동생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 배당이나 급여, 수익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7: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아니 후보로서 당연히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4: 민주당은 후보를 중...

0: 도 사퇴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한 단일화 논의도 없다며 가능성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불 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식 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손볼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가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관리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10: 그래서 کاری که ما داریم انجام میدیم هم در راستای حفظ امنیت ملی و منافع م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به عنوان کشورهای ساحلی و هم با هدف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در
9: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5일 중재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의 선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진전이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협상 교착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불발 시 더 강한 공격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결과는 위대한 합의거나 합의 불발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장으로 돌아가 공격이 재개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할 거라고 경고한 뒤 그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을 맞아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 작전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남녀 장병들이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후퇴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를 메운 국민이 저항을 통해 이를 보여줬고 적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7: 종전 합의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여당인 공화당과 전직 핵심 참모들조차 전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8: 이란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무릎 꿇은 로마 황제를 내세우며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1: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종전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힘이 걱정스럽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핵 합의처럼 실패할 운명이라는 말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가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밀어붙여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던 이란이 이제와 진실을 말할 거라 믿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안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와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이란의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돼 미국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런 한탄까지 합니다.
12: And Donald Trump is being played as a fool that he is for getting us into this in the first place.
11: 쏟아지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른 좋은 합의를 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연일 선전합니다. 이번엔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 영토를 아울렀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 굴복한 로마 황제들을 담은 부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로마인 생각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이란인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냈다며 페르시아 원정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사산왕조의 조건에 따른 평화로 끝맺고 황제는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7: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8: 하지만 에너지 수급의 완전한 정상화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은 돼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장의 시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에 쏠려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뢰 제거와 항로 확보인데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4: Some of them have been blown up. I'm sure some of them have. I'm sure some have broken their tethers and floated away. But the commercial insurance companies need absolute certainty if we're going to get 120 vessels flowing again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13: 안전이 확인돼도 비용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시장이 장기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ings will not return to the pre-war conditions.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13: 이런 물류와 금융 비용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의 물리적 복구와 수급 균형 회복에는 길게는 내년까지 장기적인 안정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 Naturally, because of the supply chain disruptions, there is a lag in terms of how quickly things can really get back into gear and into more of a normal setting.
13: 정유업계는 시장 심리는 즉각 반응하겠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까지는 단계적이고 느린 복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종전이 유가 하락의 신호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급망 정상화라는 물리적 과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유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분간 중일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7: 지난 14일 미중 정상 만남 당시 전 세계 시선은 타이완 문제에 쏠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른바 타이완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총리도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일본 재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 실무 협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주제여서 미국 측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와 타이완 총통 두 명을 싸잡아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 두 정상을 지원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일본 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오랜 기간 반목이 깊은 타이완 총통과 동일선에 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조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가장 먼저 다카이치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공식 평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18: 第三国間のやり取りでありますので、その詳細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
17: 일본 언론은 당장 중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연계하면서 대중 외교를 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 군함 100여 척을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26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6월 지방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1: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3: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2: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이 깔렸단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3: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4: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2: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 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5: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5: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다 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6: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여주와 이천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을 차례로 훑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요.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8: 입만 열면 통합과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7: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0: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1: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오셨다고 하더군요.
2: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0: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0: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강서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선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5: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YTN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선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책선거를 알리려는 여러 노력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도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6: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7: 어떤 공약을 냈는지를 잘 살펴보고 뽑아야 합니다.
6: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 전문기업이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 정책과 선거, 공약 등 단어의 의미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공약까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8: 이번 프로그램의 활동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공약 주제를 고르거나 나만의 공약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6: 교육 참가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거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9: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번
10: 참가자입니다.
9: 수업을 통해서 조금 정책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10: 정책이에요. 21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이제 원하는 공약에
11: 소소한 갈등 대표
10: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공약이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6: 이 밖에도 중앙선관위는 정책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진 후보들 공약을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공약을 음성전환이 가능한 파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접수해 생활밀착형 공약 발굴을 시도하면서 유권자 관심도도 높였고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열쇠말도 뽑았습니다.
12: 정당 후보자가 정책 공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 중앙선관위 사무관입니다.
12: 정리한 공약 이슈 트리를 공개하고
6: 한국정당학회와 한국정치학회 등도 청년층이 정책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 정책공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정책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역 정가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성과급 등 잠정 합의안을 두고 노조가 찬반 투표에 돌입한 지 나흘 만인 어제 투표율은 90%에 육박했습니다.
4: 메모리 부문 노조원을 중심으로 과반 찬성이 나올 거란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이나 주주들의 반발 등 리스크는 당분간 여전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반도체 공장이 멈추며 최대 100조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불과 수시간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14: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15: 최승우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입니다.
14: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 곧이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첫날 투표율이 66%, 이틀째엔 80%를 넘겨 이젠 90% 선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이 다수인 곳이라 탄성표가 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7일 무난한 가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당분간은 여진이 예상됩니다. 최대 성과급이 1억 6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서는 물론 600만 원 수준에 그칠 비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제1노조가 자신들의 이번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에선 성과급 합의에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액 주주들도 결집 중입니다. 영업이익 등에 대한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우여소송에 나서겠다는 엄포도 나옵니다.
2: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15: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13: 여기에 더해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대 7배 수준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 늘어난 고정 인건비용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설비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5: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8: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식 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손볼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경찰이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8: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신세계그룹이 발표할 자체 조사 결과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6: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휴일에도 광주를 직접 찾아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고소 규모는 애초 5명에서 30명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7: 민주주의의 역사와 5.18 희생자들의 고귀한 명예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 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16: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는 정 회장 등에 대한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이 잇따랐고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이벤트 기획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0: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같이 조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일베 폐쇄로는 처음이 아닙니다.
2: 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유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5: 김형연
4: 그냥
5: 변호사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3: 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라넷은 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이트 DC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안고 있는 만큼 실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관리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3: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작업은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오만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일 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을 맞아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작전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남녀 장병들이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후퇴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를 메운 국민이 저항을 통해 이를 보여줬고 적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1: 종전 합의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소식에 정작 미국에서는 여당인 공화당과 전직 핵심 참모들조차 전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 이란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무릎을 꿇은 로마 황제를 내세우며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3: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종전 합의로 이란이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핵 합의처럼 실패할 운명이라는 말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가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밀어붙여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던 이란이 이제와 진실을 말할 거라 믿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안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와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이란의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돼 미국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런 한탄까지 합니다.
4: 도널드 트럼프는 애초에 우리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장본인으로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3: 아무것도 모른 채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른 좋은 합의를 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연일 선전합니다. 이번엔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 영토를 아울렀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 굴복한 로마 황제들을 담은 부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로마인 생각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이란인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냈다며 페르시아 원정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사산왕조의 조건에 따른 평화로 끝맺고 황제는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에너지 수급의 완전한 정상화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장의 시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에 쏠려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0: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는 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뢰 제거와 항로 확보인데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기뢰 일부는 폭파되거나 떠내려갔겠지만 봉사들은 선박 통과를 위한 절대적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무력 담당 장관입니다.
0: 안전이 확인돼도 비용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시장이 장기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ings will not return to
1: 전쟁 전
2: pre-war
1: 상황으로의 완전한
2: conditions.

0: 이런 물류와 금융 비용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인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의 물리적 복구와 수급 균형 회복에는 길게는 내년까지 장기적인 안정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공급망이 무너진 상태라 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분석가입니다.
0: 정유업계는 시장 심리는 즉각 반응하겠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까지는 단계적이고 느린 복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종전이 유가 하락의 신호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급망 정상화라는 물리적 과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유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입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어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행안부 예산을 전용해 관저 공사 비용을 지급할 당시 이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리익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로봇계 사업가에게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가에게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김 씨 측은 잔금 지급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전달했다는 주장인데 선고를 앞두고 정상 참작을 노린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3: 김건희 씨는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인사나 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는 2022년 9월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계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쇼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씨가 서 씨에게 시계 잔금 2,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에 관련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잔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됐고 서 씨와 연락만 해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증언까지 모두 마치고 지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민중기 특검 조사 당시 서 씨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의 시계값 지급을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양형 등 정상 참작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약금에 이어 잔금까지 지급했다며 구매 대행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분석인데 뒤늦게 비용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방클리퍼 목걸이 등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 무기 등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노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노조가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섭니다.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을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각각 30억 원, 10억 원의 지급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오늘부터 수도권 전철 경인선 용산에서 동인천 사이 급행열차를 확대 편성합니다. 정부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4: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고등학생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40km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범행한

0: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모자를 쓴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차량을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경기 양평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 A군의 범행 당시 모습입니다.
2: 다른 차들도 열어보고 그런 걸로
3: 차량
2: 나오는데
3: 도난
2: 창문이
3: 피해자입니다.
2: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걸 본것 같아요.
1: 무면허였던 A군은 차를 몰고 40km가량 이동했는데 경기 남양주시 다산역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에게 차를 빌렸다고 주장했는데 차량 주인은 차를 빌려준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배우 고 김새론이 숨진 이유가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명예훼손,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혐의,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새론이 숨진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시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3개월가량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구대 팀장인 경감이 폭행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면 직접 고치라고 하거나 그냥 결재나 하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영종도 차고지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한 버스기사 5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인천 웅북동 영종 버스 공영 차고지 식당에서 식사한 50명이 복통이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지금까지 5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뉴스였습니다.
4: YTN은 예방 가능한 죽음, 자살을 막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이 똑같은 시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사회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10년 전쯤 두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살아남은 A 씨는 당시 도움을 구할 힘을 내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기억합니다.
6: 되게 쉽고 광창해 보이는 절차마저도
7: 과거 자살 시도자입니다.
6: 그냥 귀찮다, 우울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간단한 허들도 높은 허들처럼 보여서.
5: 자살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사회가 먼저 다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살 시도자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이미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살 시도자는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됐거나 내원한 응급실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가 있는 경우 상담이나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물론 지자체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센터를 통할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내원자의 70% 정도만 상담 등 사후 서비스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로까지 연계된 이들은 30% 정도로 전체의 23% 수준에 그쳤습니다.
8: 누구를 정신병자로 아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7: 한국
8: 통해서
7: 생명존중
8: 치료를
7: 희망재단
8: 거부하는 경우들이
7: 본부장입니다.
8: 많거든요. 그만큼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전문가들은 자살 시도를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0: 지속적인 상담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자칫 자살 시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을 갖지 않고 도움받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 그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의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라는 걸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을 확충하고 2년 후로 예정됐던 차기 자살 예방 기본 계획 수립을 앞당겨 진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조차 힘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요즘 창업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모두의 창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모두의 창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창업 오디션형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처럼 사업 경험이 있거나 회사를 차린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를 대규모로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 지원자가 빠르게 몰리면서 정부는 오는 7월 초에 2차 모집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선발 인원은 기존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기존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차 참가 현황을 보면 총 62,944명이 지원했고요. 최연소 9세부터 최고령 90세까지 참여하며 세대를 초월한 창업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멘토링과 투자 연계, 제도전 지원까지 포함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5월 2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입니다.

0: 5월 26일 화요일 듀엣의 오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2세 트리치 트라치 폴카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와 오늘 롯데 콘서트홀과 전당에서는 빈 심포니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체코 출신 지휘자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봉을 잡았고 첼리스트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와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을 맡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민수는 임윤찬의 스승입니다.
1: 이 빈 심포니라고 하면 빈 피라모니와는 다른 단체잖아요.
0: 이게 두 곳 모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거점으로 한 오케스트라인데 빈 피라모닉에 가려서 빈 심포니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죠.
1: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빈 출신 음악가들은 빈 피라모니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빈 심포니가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0: 아무래도. 실제로 지휘자 카라야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빈 심포니에서 계속 활동했는데요. 실제로 상임 지휘자의 업무를 맡아 하면서도 정식으로 취임은 하지 않았다고 하죠. 베를린 필과 빈 필의 지휘자가 목표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는 1955년 베를린 필로 가게 되면서 빈 심포니를 떠나게 됐습니다.
1: 그래서 빈 심포니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내용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빈 심포니는 빈 피라몬이라면 하지 않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아주 보수적인 나라고 빈이라는 도시도 아주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빈 심포니는 이런 틀을 깨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슬기 씨가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0: 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빈 피라모닉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연주에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화음악가 히사시조를 초청해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콘서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여기에 더해 올해 초에는 K-POP 콘서트까지 가졌습니다.
1: 어떤 곡이요?
0: 뭐 잘 아시는 엑소의 으르렁, 에스파의 블랙맘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곡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연주했고 슈퍼주니어 려욱이 협연자로 참여해 어린 왕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같은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거 전에 그 서울 시향에 여러 K-POP을 편곡해 연주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잖아요.
0: 그렇죠. SM에서 클래식으로.
1: 이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니에요?
0: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서울 시향의 콘서트에 빈 심포니의 대표인 얀 나스트가 내한에 관람했다고 하고요. 이 연주회를 그대로 빈으로 가져간 거라고
1: 따라했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히사이시조와 K-POP 음악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Summer. 히사이쇼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서울시향 연주입니다.

0: 썸머,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연주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서울시향의 연주였습니다.
1: 빈 심포니는 빈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인데 최근에 이런 활동을 했군요.
0: 네, 빈 심포니 하면 우리나라 출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최나경 때문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네, 플루 수석 주자를 뽑는 오디션에서 신시내티 심포니의 부수석이었던 최나경이 합격했습니다. 최나경은 2012년 8월부터 빈 심포니와 같이 연주를 했는데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재신임 투표에서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측에서는 음악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외국인이고 동양인이고 여성이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유럽에서 산 적이 없었고 빈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것이라는 비판을 했죠. 영국의 음악 평론가 노먼 레브리히트가 이걸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0: 네, 빈 피라모니아도 그렇고 빈 심포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케이팝 콘서트까지 가질 정도니까.
1: 2010년 9월부터 한국인 여성인 김여진 지휘자가 빈 심포니의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지휘자긴 하지만 여성에게 지휘봉을 맡겼다는 점에서 빈 심포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연주할 작품이에요.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중 마지막 4악장. 카를 안체르리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급물살을 타나 싶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또 안개 속입니다. 맹탕 합의라는 미국 내부의 비판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다시 강경해진 건데요. 그 중심에는 이란 핵과 동결 자산 해제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을 낙관만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마저 참전하면서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경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결국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3: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아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2: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오늘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여지는 여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합의 불발 시 더 강한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미국과 이란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3: 오늘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네, 첫 소식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중입니다.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 정치권까지 가세한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의 시작부터 정 회장의 직접 사과에 이르는 과정을 김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텀블러 홍보 행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순식간에 확산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기획 담당 임원을 해임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튿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사과에 나서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SNS에 스타벅스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기관들도 잇따라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중단하고 나섭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SNS에서 스타벅스를 겨냥해 또다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파장이 신세계그룹 전반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몰리면서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스타벅스 마케팅 경위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는데 여론이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이번 논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광주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3: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눈에 띄게 손님이 줄면서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낀 황금 연휴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스타벅스 매장도 한산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차량 주문이 도로까지 늘어서던 드라이브 스루 공간도 대기 행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얻어야 하는 대기업에서 그 아픔을 들춰내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광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만 71곳. 인구수 대비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곳이지만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스타벅스 매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시간이 흘러도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0: 스타벅스 매장마다 사과문이 내걸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회장의 경영 일선 후퇴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세계 그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1: 자신의 과거과 행적까지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2: 광주
1: 재발방지까지를
2: 시민단체협의회
1: 약속한다면
2: 사무처장입니다.
1: 그때는 함께 뭔가 그래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수 있게.
0: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1인 시위 등 시민사회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분노한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3: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4: 다만 현행법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롱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면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곡 콘텐츠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양상 또한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표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AI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상 왜곡 게시물은 모두 5,1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현도 5.18은 폭동 같은 허위 사실 중심에서 유공자 혜택, 성역화 같은 조롱과 냉소, 희화화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 역사를 왜곡 조롱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멸시까지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2: 박봉주
6: 제대로 된
2: 광주전남 추모연대
6: 처벌이
2: 공동대표입니다.
6: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지난 2021년 5.18 특별법이 시행되고 입건된 피의자 120명 가운데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절반 수준인 67명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5.18법 재정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조항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7: 시기에 5.18을 조롱하는 모욕이나 희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양태정 변호사입니다.
5: 국회엔 5.18 허위 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네, 이번에는 8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여주와 이천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을 차례로 훑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강서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돌며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의 이딴 대부업체 관련 의혹을 선거전 전반으로 확산시키려고 총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4: 김용남, 김상옥 두 후보의 공천 취소를 거듭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선거전 중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잇따른 대부업체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제기된 김용남, 평택을 후보와 대부업체 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싸잡아 대부 브라더스라고 비꼬며 즉각적인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9: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주서 야사.
2: 장동혁 국민의힘

0: 대표입니다.
1: 낮에는 서민, 밤에는 사채업자. 대부 브라더스 보호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2: 김용남 후보에 대해선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고리사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3: 반칙과 특권의 원상은 서민들 피빨아먹는 대부업체를
0: 찬양으로 운영하는
3: 국회의원 후보, 대부업체 사람과 같이 해외 놀러가고 고액 후원받으면서 유착하는 울산시장 후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입니다.
2: 경쟁 후보 측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평택을 후보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고, 같은 지역구인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남 김상우 후보 측은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특히 김용남 후보 측은 위기에 처한 동생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 배당이나 급여 수익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0: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4: 당연히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2: 민주당은 후보를 중도 사퇴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한 단일화 논의도 없다며 가능성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5: 이번 선거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죠. 대구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시민들을 향한 양당의 구애작전이 이어졌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모두 자신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시에서 휴일 유세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아이를 낳은 부모 또 청년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하며 지역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8: 지금 중지된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 그것부터 빨리 착수를 해야
0: 부지 매립등을
8: 통해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7: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과 시장 상인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경력을 앞세워 전통시장을 살리고 대구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내로라 하는 대기업을 유치해 전국 최하위권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9: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7: 대구시장 자리를 둔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중앙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김부겸 후보와 만나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8: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을 이루려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조 의장 후보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십사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9: 대구 경북이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한 오늘 비전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고 지원하기 위해서.
7: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지역 경제를 다시 날아오르게 할 시장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경제 적임자는 누구일지 다가오는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5호선은 배차 간격을 빨리 하는 문제, 감일까지 연장하는 이 철도가 제일 중요하고.
1: 가족이 살고 있는 하남, 내 아이가 자라고 있는 하남,
2: 하남과 국회의원
1: 그런
2: 후보입니다.
1: 사람이 저는 하남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병역 기피 논란도 있고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5호선 급행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아침 20분은 제가 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3: 네,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또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4: 합의 불발 시 더 강한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다시 압박에 나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 네, 이곳은 오늘 미국을 위해 전장에서 숨진 장병들을 추모하는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작전 과정에서 13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며 추모 속에 하나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6: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Oh, they won't.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7: 그들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겁니다.
5: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격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공격이 될 거라면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파키스탄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국교 정상화 사업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추진해온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 바레인 등이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들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이들 나라 정상들이 요청으로 이 자신의 공격 재개를 보류한 만큼 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 국가들이 선뜻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발언을 한 지 딱 하루 만에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네요.
5: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중재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중단 등 제한 조치와 대이란 제재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 협상이 다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에 의견을 모으면서 이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인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또 이란은 미국의 자산 동결 해제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핵 협상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측의 우려인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8: We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7: 합의문은 이란의 핵 관련 약속에 대해 매우 포괄적 내용만 담기게 될 겁니다. 구체적 사항은 이후 협상을 통해 정리하고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2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세부 사항은 최종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 이란 프로젝트 국장입니다.
5: 이스라엘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조건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네,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지요.
5: 네,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고 있죠. 이 대규모 이란 자산이 동결돼 있는 카타르 정부와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이 발표되면 일부 동결 자금이 바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합의 이행 이후 가능하다는 것으로

0: 이 이행 시점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한 약속을 요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두 나라의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철저한 은신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정보 당국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 숨어 있어 이란 최고위급 당국자들조차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당국자들은 복잡한 전령 체계를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지침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최종 합의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 문제를 두고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이용료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협 통과 시 지불하는 돈은 일방적인 통행세가 아니라 안전 항행과 환경 보호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당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이 추진하는 양해각서상의 무료 개방 조건과는 차이가 있는 입장으로 앞으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해협 이용 선박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1: 네, 미국 내에선 막판 협상 내용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전직 핵심 참모들마저 전쟁을 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 이란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무릎 꿇은 로마 황제를 내세우며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3: 애초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종전 합의로 이란이 역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의회 인준 절차가 빠져 오바마 행정부 핵 합의처럼 실패할 운명이라는 말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저 위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가 가치 없는 합의를 추진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밀어붙여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 군사작전을 통한 모든 성과를 헛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보도가 맞다면 이란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역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던 이란이 이제와 진실을 말할 거라 믿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안이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와 똑같은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이란의 더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돼 미국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런 한탄까지 합니다.
4: 도널드 트럼프는 애초에 우리를 이런 상황에
3: 쏟아지는
4: 몰아넣은
3: 우려에 트럼프
4: 장본인으로서 바보 취급을
3: 대통령은
4: 당하고
3: 아무것도
4: 있습니다.
3: 모른
4: 이
3: 채
4: 민주당
3: 비판하는
4: 상원 의원입니다.
3: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른 좋은 합의를 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연일 선전합니다. 이번엔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 영토를 아울렀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 굴복한 로마 황제들을 담은 부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로마인 생각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이란인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냈다며 페르시아 원정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사산왕조의 조건에 따른 평화로 끝맺고 황제는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1: 미국 법무부가 지난 23일 백악관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은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사살된 용의자 나시르 베스트가 대통령과 가족, 참모들을 암살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2: 메모리 부문 노조원을 중심으로 과반 찬성이 나올 거란 예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이나 주주들의 반발 등 리스크는 당분간 여전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반도체 공장이 멈추며 최대 100조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불과 수시간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6: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7: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재무위원장입니다.
5: 곧이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첫날 투표율이 66%, 이틀째엔 80%를 넘겨 이젠 90% 선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이 다수인 곳이라 찬성표가 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7일 무난한 가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당분간은 여진이 예상됩니다. 최대 성과급이 1억 6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서는 물론 600만 원 수준에 그칠 비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제1노조가 자신들의 이번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에선 성과급 합의에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액 주주들도 결집 중입니다. 영업이익 등에 대한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우여소송에 나서겠다는 엄포도 나옵니다.
8: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7: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5: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대 7배 수준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 늘어난 고정 인건 비용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설비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2: 카카오 노사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전국 화학섬유 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와 사측은 내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 열린 1차 조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서로 합의해 조정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은 성과급 보상 구조입니다.
1: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고등학생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려 40km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 경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범행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모자를 쓴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차량을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경기 양평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 A군의 범행 당시 모습입니다.
10: 다른 차들도 열어보고 그런 걸로 나오는데 차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7: 도난 피해자입니다.
9: 무면허였던 A군은 차를 몰고 40km가량 이동했는데 경기 남양주시 다산역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에게 차를 빌렸다고 주장했는데 차량 주인은 차를 빌려준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어제 저녁 서울 수유동에서 SUV가 후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2: 오늘 새벽엔 경기 안산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11: 도로 한복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서 있고 그 주변을 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12: 흙 소리가 나길래 나 창문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후진하더라고 이게.
11: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수유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골목길 벽을 충돌한 뒤 후진하다 보행자를 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13: 계속 뭔가 터지고 뭐 무너지는 소리 나서 크게 난 줄 알고 가서 봤는데.
11: 새벽 3시 반쯤 경기 안산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등 8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류동에선 저녁 7시 50분쯤 지하차도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버스 승객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4: 어디까지 가시나요?
15: 살아서 장까지요.
14: 혹시 닥터 캡슐 천?
1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6: 닥터 캡슐.
1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7: 글래오?
1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

0: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5: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6: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8: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받아서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가수 MC몽이 우리 연예계에 수십억 원대의 판권 요구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를 지목해서 지금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11: 이번 논란의 시작은 MC몽 본인을 둘러싼 불법 도박 의혹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오히려 다른 인물들이 불법 도박 모임에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주장을 내놨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명까지 언급한 점 문제는 없을까요?
12: MC몽 라이브 봤어? 연예인 불법 도박 모임?
13: 봤지. 난리던데? 그런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 말해도 되는 거야?
12: 그니까! 김민종 씨 쪽은 바로 반박했던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
13: 본인이 억울한 건 억울한 건데 다른 사람 이름까지... 아유.
11: 물론 폭로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고요. 실제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0: 여긴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표현 방식은 적절했는지 혹 불필요하게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같은 것들이죠. 이번 폭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1: 그런데 만약 MC 몽 말이 사실이면?
2: 사실이라고 해도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라잖아. 그리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억울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밀 수는 없지.
1: 라이브 또 한다는 것 같던데?
2: 이 판국에? 계정 정지된 거 아니었어?
0: 이번 사안이 더 조심스러운 이유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란 점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MC몽의 연예계 불법 도박 의혹, 폭로 논란, 그 이면에 있는 법적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변호사님.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MC몽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예계 불법 도박 모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번 논란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죠.
3: 네, 보도에 따르면 MC몽 씨는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관해서 자신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MC몽 씨는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는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김민종 씨라는 폭로성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민종 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0: 정리해보면 본인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는 다른 쪽에 있다는 취지로 폭로성 발언을 한 셈인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3: 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물론 기타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이 되어서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가 됩니다.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와 같은 그리고 그 외에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나 혹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 같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 311조가 정하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명예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실이면 괜찮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폭로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번 사안은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떨지 짚어주시죠.
3: 네, 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310조에서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형법 규정을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도 유추 적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해야 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0: 김민종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저격을 당해버린 상황인데 곧바로 반박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 예고했거든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 네, 만일 MC몽 씨가 김민종 씨에 대한 불법 도박을 했다는 폭로가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를 처벌하는 그 법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그 손해배상액이 증액되는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더더군다나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그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 MC 몽 씨가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3: 네,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MC 몽 씨는 과거에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서 형의 가중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하여서 그러한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국 죄의 그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배우 심은진 씨 등 여러 연예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악플러 이모 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도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0: 네. 김민종 씨 변호인 측 입장문 변호사님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3: 네.
0: 보통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법률 대리인 측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곤 하는데 그냥 내놓는 건 아니고 이게 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죠?
3: 네,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입장문에서 김민종 씨에 대한 의혹이 거짓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입장문 발표 이후에는 이러한 의혹들을 재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이후에는 의혹 확산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이나 유포자에 대한 반론권 행사를 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입장문을 통해서 어떠한 타협이 없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나 이런 것을 표현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 탄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민종 씨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는 MC 몽 씨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IP 추적 등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플러들이나 추가 유포자들을 추가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네. 걱정인 게 MC 몽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법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3: 일단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는 오히려 자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로 보더라도 향후에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의 목적 등 이러한 죄질이 중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증거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형 사유로서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뭔가를 폭로하겠다라는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0: 자,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폭로성 발언만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3: 네, 그 경찰의 수사 개시 요건으로는 꼭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체를 통해 그런 정보를 첩보로 판단해서 내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발언의 신빙성이나 입증 가능성 등을 먼저 점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MC 몽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버닝썬 게이트 같은 사건들도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했지만 인터넷 통로를 통해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단순히 MC몽 씨가 뭐 일방적으로 폭로를 한 내용, 뭐 이 내용만 가지고 경찰이 인지를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이제 뭐 보강 증거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여론이 좀 더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제 뭐 발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200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 출근길, 하늘은 다소 흐리고 연휴로 잠시 풀어졌던 마음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도 같은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아주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전남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는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미 간선도로 정체 구간은 빠르게 형성이 돼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속도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도권을 통과할 때 내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 암사대교에서 천호대교,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렇게 구간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분당 수호로는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더딥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3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News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뤄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3시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20여 명이 추가로 고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 박 씨는 이 가운데 최초 고발인 5명을 대표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둔 오늘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여주와 이천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을 차례로 훑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강서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2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선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에 선을 그으며 엄호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은 불법성 여부인데 불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판단이면 후보로서는 완주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 이슈를 갖고 후보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남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기된 대부업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차명 대부업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향해 해명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민의 고혈을 빠는 고리 대부업에 손을 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사실을 숨기려 차명으로 운영했다니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을 맞아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작전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남녀 장병들이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종전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철저한 은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CBS 방송은 정보당국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 숨어 있어 이란 최고위급 당국자들조차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당국자들은 복잡한 전령 체계를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지침으로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합의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1: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0: 결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후퇴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를 메운 국민이 저항을 통해 이를 보여줬고 적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와 사측은 내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 열린 1차 조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서로 합의해 조정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은 성과급 보상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비번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오늘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첫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매우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4도, 습도는 77%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강수영 변호사가 스페셜 진행을 너무 잘해서 위기감과 벌벌 떨고 있는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영화 대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어야 한다. 이게 쉽나요, 근데? 하여간 같은 단어, 다른 의미의 대부가 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부 관련 후보들을 묶어 대부 브라더스라고 부르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우혹의 중심에 선 후보가 과연 이익을 가까이 두고 돈을 더 가까이 둔 것인지, 아니면 납득할 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인지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표 날 아니면 사전투표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뭉개고 우기고 가면 국민들이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민주당의 텃밭 전북에서 민주당의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는 분이죠.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연결해 선거 상황들 짚어보고요.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재 영입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사고치고 나간 그분도 오니까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바로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네, 당원동지 여러분, 유하 안녕하세요. 사흘 연휴 끝난 화요일 아침이라 몸이 천근 만근이시죠. 어젯밤에 오늘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뉴스 명당이 정신 번쩍 들게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이랑 문자 샵 0945 열려 있습니다. 출근길 인사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받기 전에 유튜브에 송민정님이 장 대표님 어제 오랜만에 본방 사수했는데 안 계셔서 아쉬웠어요. 유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저를 기다려주셔가지고. 하여간 오늘도 계속 잘 봐주시고요.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잘 보내셨어요?
6: 네.
5: 근데 기자분들은 이렇게 평일 연휴 때는 모시잖아요.
6: 그렇죠. 저도 오늘 뉴스 왔당 준비하느라 네. 취재하느라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네. 뭐 출근한 거 어제도 출근했고 오늘도 네. 출근했습니다.
5: 천근만마의 몸이?
6: 네, 그렇습니다. 네,
5: PD님한테 항의하시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인가요?
6: 첫 번째 뉴스는 선거판 최대 변수는 입니다.
5: 뭐예요?
6: 스타벅스죠.
5: 스타벅스요?
6: 네.
5: 왜요?
6: 어떤 거냐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내놨다가 좀 질타를 받았잖아요. 네. 홍보 문구로 탱크데이, 또 책상에 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정치권으로까지 불이 좀 번졌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은 스타벅스랑 신세계 그룹 자체를 향해서 지금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마케팅 자체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권이 논란을 너무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까지 정해주려 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나서서 무슨 커피 마시지 말자고 하는데 이거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에 가자 이렇게 지지층 결집에도 나선 분위기입니다.
5: 당원동지 여러분은 이 스타벅스 논란이 정치 아니면은 선거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의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이 진짜 이걸 선거 전략으로 밀고 나갈 생각인가요?
6: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5: 그래요?
6: 그런데 이제 당내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한테 스타벅스 논란을 선거 핵심 이슈로 좀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은 그건 아니다 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을 끌어와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 이걸 지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진짜 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건 이 공소 취소 특검법이랑 그리고 부동산 실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0: 보면 이미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좀 커피까지 정치가 통제하려 한다, 기업 대리기 아니냐 이런 반발심을 좀 자극을 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중도층 표심이 좀 문제인데요. 정치권이 아무래도 커피 논란에만 좀 매달리는 모습으로 비치면
1: 네.
0: 정작 민생 얘기 안 보인다, 집값 얘기 없다 이런 피로감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참 집토끼 잡으려고 커피잔을 흔들고 있다라는
0: 네.
1: 건데 중도층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참 그런 생각이 들고 와, 이거 단일화 있잖아요.
0: 네.
1: 선거 국가
0: 네.
1: 단일화 이슈 계속 살아있는데 어때요?
0: 지금 분위기만 보면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런
1: 네.
0: 얘기로 좀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 박민식 후보가 어제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일화 논의는 결국 정치공학적 계산에 불과하다, 또 주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단일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로 좀 들렸고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메시지 공개적으로 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동훈 후보 측 분위기도 좀 비슷합니다. 누군지 제가 직접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1: 네.
0: 친한계 쪽에서 요즘 텔레그램으로 각종 여론조사를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한 후보한테 유리한 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한 후보 측도 우리가 이렇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단일화하냐 이런 판단이 깔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참나. 좋습니다. 울산시장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0: 일단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각각 분위기가 안
1: 안
0: 좋습니다.
1: 좋아요? 다.
0: 먼저 진보 진영부터 보면 사실상 내전 분위기다 이렇게
1: 내전이에요?
0: 보시면 됩니다. 네,
1: 오.
0: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 명당에서도 인터뷰를 좀 했었죠.
1: 네.
0: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랑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김상욱 후보 측이 갑자기 경선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1: 맞아요.
0: 하면서 판이 좀확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 의혹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 보수층이 좀 선거에 쉽게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밀려고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김상욱 후보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단일화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진보당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거도 없이 경선 멈춰 세웠다, 단일화를 파행으로 만든 책임은 김상욱 후보한테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김종훈 후보 측은 여론조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결과만 까보면 되는데 왜 갑자기 중단하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김상욱 후보 측이 조사 데이터를 미리 받아본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정황이죠?
0: 네, 그렇습니다.
1: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0: 일단 감정 싸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보수 진영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0: 여기도 이제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데,
1: 오.
0: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두고 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울산 지역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어제 무소속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를 향해서 김두겸 후보랑 단일화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1: 네.
0: 취재를 해보니까 김두겸 후보 측에서도 사실상 처음에는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1: 네.
0: 사실 박맹우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울산의 큰 어른격이니까
1: 그렇죠.
0: 조만간 정리를 좀 해주지 않겠냐, 결국 결단하지 않겠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한 걸 보면 막판 협상이 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박맹우 후보 측 얘기를 좀또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단일화 없다, 지금은 공식 선거 운동도 전에 내가 5억을 썼다,
1: 많이 써요.
0: 그렇게 되면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1: 네.
0: 특히 여기서 물러나면 박맹우 인생에서 정치는 끝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고, 제가 혹시 뭐 김두겸 후보가 또 다른 조건을 좀 내걸면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도 물어봤는데
1: 네.
0: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볼 소식은 뭔가요?
0: 두 번째 뉴스는 박근혜 지원 유세 본격화입니다.
1: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사실상 5년 1년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수감이 됐다가 2021년 사면된 이후에도 사실 정치적이랑은 좀 거리를 뒀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랑 대구 서문시장을 잠깐 방문한 정도였지 공식적으로 뭐 선거 유세를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1: 네.
0: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

0: 본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충청권에 이어서 부울경 그러니까 영남권 방문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0: 근데 지금 보수층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가 보수층 결집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요. 좀 흥미로웠던 거는 단순히 보수층 결집뿐만 아니라 중도무당층 득표율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냐면 사실상 김부겸 후보도 처음에는 박전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 후보 측에서는 원래 이제 대구 선거를 할때 지역 원로들을 찾아다니는 건 일종의 정치적 예의다. 박전 대통령 예방도 그런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박전 대통령 측 분위기 좀 차가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른바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도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좀
1: 그래요?
0: 보였었는데요. 김부겸 후보 측으로부터 이제 일종 조율을 받은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전달만 할 뿐, 만남 여부는 전적으로 박전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렇게 거리를 좀 뒀습니다.
1: 보수가 참 어려워진 출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탄핵당한 대통령이 선거에 나온다라는 것, 저는 역사적인 퇴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세 번째 뉴스는 김용남 차명 대부업체 운영입니다.
1: 김용남 후보 시끌시끌해요.
0: 네.
1: 어때요?
0: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꽤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1: 네.
0: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온 이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1: 예.
0: 논란의 핵심 인물이죠. 한모 씨가 최근까지도 김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걸로
1: 명함도
0: 알려졌습니다.
1: 나왔더라고요.
0: 네, 이한 씨는 김 후보의 보좌진 출신인데요. 김 후보가 소유했던 이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설립된 대부업체 대표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2021년에 녹취록이 나왔는데 김 후보가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말한 내용까지 좀 공개가 됐고요.
1: 네.
0: 여기에 한 씨가 김 후보의 가족법인 대표도 맡았던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지금 평택을 5파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랑 국민의힘 동시에 김 후보를 때리는 분위기입니다.
1: 김용남 후보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네요.
0: 네,
1: 자, 이
0: 그렇습니다.
1: 대부업체 논란과 관련해서
0: 네.
1: 김용남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0: 어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 직접 나와서 좀 해명을 했는데요.
1: YTN이죠? 여기 뉴스
0: 네,
1: 정면
0: 그렇습니다.
1: 승부.
0: 김 후보 설명을 좀 들어보면 원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였는데 경영이 어려워지고 법적 분쟁까지 생기면서 2020년쯤에 본인이 직접 떠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영업은 오래전에 중단이 됐고 지금은 채권 채무 관계도 다 정리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법인 청산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폐업 신고만 먼저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녹취록에서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를 빨리 정리하려거나 이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배당금이나 급여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습니다.
1: 녹취에 나온 내용은 이런 해명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0: 네.
1: 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오해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이 평택을 선거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평택 유권자, 당원 동지 여러분 계시면은 저희 뉴스 명단 게시판이라든지 유튜브 댓글에 현재 평택을 상황이 어떤지 조금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마지막 뉴스 짧게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미 이란 막판 진통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0: 쉽게 말씀드리면 핵합의 하나로 중동 전제판을 다시 짜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란이랑 협상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합의가 깨지면 이전보다 더큰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0: 전형적인 트럼프식 이제 압박이죠. 그런데 이번에 협상이 단순이면 사우디,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한테 아브라함 협정에 다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협정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들이랑 아랍 국가들 서로 싸우지 말고 경제 안보까지 협력하자는 일종의 중동 평화 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 안 들어오면 나쁜 의도로 보일 수 있다 평화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압박을 한 거죠. 다만 현실은 좀 쉽진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우디랑 이란 여전히 경쟁 관계

0: 계고요.
1: 그렇죠.
0: 이스라엘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중동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좀 묶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 전쟁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연휴 직휴라서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윤경 기자님 호를 하나 붙여드릴게요.
0: 어떤 거죠?
1: 쏙쏙. 귀에
0: 감사합니다.
1: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0: 네, 저 쏙쏙
1: 감사합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클레오?
4: 네, 현대 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네, 이번 선거 의외의 격전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인데요. 열일 제쳐두고 전북을 찾고 있는 민주당. 정말로 최초의 무소속 전북 도지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바로 그 무소속 후보 김관영 후보 오늘 먼저 전화 연결로 만나볼 텐데요. 혹여나

0: 민주당 이원태 후보께서도 연락을 주시면 추후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후보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0: 네, 오늘 아침에도 선거운동 하셨어요?
1: 예, 예.
0: 도민들
1: 남원에
0: 반응
1: 있습니다.
0: 도민들 반응 어때요?
1: 예, 뭐 이 거리 인사를 하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네. 흔들어 주시고 네. 경적을 울리거나 이게 많이 호응해 주셔서 아 민심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지난 2020년, 22년에도 이제 선거 나가셨잖아요. 그때랑 예.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때보다 더
1: 그때는 강경해요? 이제 제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서 네. 분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호남에서는 경선만 통과하면 거의 당선 증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서 하는데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죠.
0: 네.
1: 아마 전북에서 네. 지방선거 30년 역사에 네. 본선거에서 네. 도의사 선거 이렇게 치열하게 도의사 선거가 이루어진 적은 처음일 겁니다.
0: 네. 될 것 같으세요?
1: 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민심의 흐름이 네. 뭐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만은 느낌이 있고 네. 또 흐름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러나 더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네. 더 절박하게 더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어제 뭐 한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경쟁력 네.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봤는데 그런데 네. 지사님 네. 겁 안 나세요? 민주당이라는 울타리를 네.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거잖아요. 2020년 총선에서도 뭐 무소속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네. 적이 있는데 겁 안 네. 나요? 네? 민주당이라는 뭐 처음에는 집권여당하고 싸우는 거.
1: 아, 뭐 저도 사실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네. 네. 전혀 없다고는 거짓말이고요.
0: 네.
1: 그리고 저를 아끼는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야, 이번에 좀 참아라. 라는 전화를 사실 많이 주셨어요.
0: 네.
1: 이제 그분들도 다 저를 아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의 이런 불공정한 공천 업무 쭉 과정을 보면서
0: 네.
1: 저에 대해서 12시간 만에 제명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있었던 이원태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아주 부실감찰 후에 혐의 없음으로 내가지고 경선 안 의원 의원하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또 그 뒤에 안 의원 의원이 12일간 단식을 하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그 도민들을 아주 무시했다라는 인식이 도민들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0: 네.
1: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가능하면 좀 안 나갔으면 했는데
0: 네.
1: 도민들이 하도 제 거리에서 만나면 제를 껴안고 울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나서야지. 네가 안 났으면 우리 전북의 이 울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0: 네.
1: 이거를 반드시 경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저런 부정의를 보고도 거기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악의 편 아니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주셔서 저도 네. 결심을 한 거죠.
0: 근데 억울하시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는데
1: 네,
0: 그래도 뭐 네. 대리비 지급 이거는 선거법상 네. 하면 안 되잖아요.
1: 하면 안 되죠.
0: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1: 뭐 제가 이제 술김에 네.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청년들과 먹다 보니까 좀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0: 네.
1: 그리고 나서 청년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해서 대리비 비싸기를 줬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그 현장에서 술이 깨면서 또 옆에 저희 도청 직원들이 있었어요.
0: 네.
1: 도청 직원들이 지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회수 지시를 하고
0: 네.
1: 바로 회수를 했거든요. 대부분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잠깐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CCTV에는 이 돈을 주는 것만 나오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뭐 그 주성장애 선거에 미친 영향이나 등등등등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저를 제명을 시키려면 당사자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안 들었어요?
1: 뭐 왜냐하면 제가 해명하겠다고 출석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제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냥 전격적으로 12시간 만에 재능 처리를 해버렸죠.
0: 네.
1: 그런데 CCTV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돈이 지급하는 장면만 나오지 어떤 경위로 지급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능 당하고 나서 아, 다 나의 불찰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 대한 업무 처리와 전혀 잣대가 다르고 이중 업무 처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거죠.
0: 알겠습니다. 억울하지만 네. 잘못된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1: 네. 저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즉각 회수 조치나 여러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1: 네.
0: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서
1: 네.
0: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셨어요?
1: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을 제가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0: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통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 제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0: 네.
1: 대통령께서 마치 야 그럼 뭐 대통령께서 제 부소속 출마에 대해서 양해가 있었다라고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0: 아 그럼요. 네.
1: 사전 교감이나 지지를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0: 네.
1: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는 대통령님이 영입을 하신 분이에요.
0: 그렇죠.
1: 제가 국민의당 때문에 탈당을 했다가
0: 맞아요.
1: 저를 대통령님이 인재형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0: 네.
1: 저도 대통령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하고 제가 더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차단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저도 추선을 다해 왔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런 일 때문에 일이 생겼고 그 뒤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제가 해야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럼요. 뭐 사전 네네. 교감이나 뭐 설득 네네. 그런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냥 대통령에게.
1: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0: 네. 저는 네네. 이해하지만 민주당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네네. 대표가 어제 전북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선을 네네. 넘었다. 심각한 허위 사실이다. 사과해라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네.
0: 민주당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1: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님과 관련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0: 네.
1: 전북 공천 과정이 도민 눈높이에 공정했느냐 왜 민심이 이렇게 지금 흉흉하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피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 예.
0: 그 대통령과 통화하셨다라는 게 그 김관영 후보님의 선거 전략에 그렇게 네. 뭐 나쁘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뭐 해명 나온 거 있어요? 김관영 거짓말했다 아니면은 민주당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1: 서로 이 부분이 지금 당과 청와대와 뭐 후보들 간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0: 네. 네,
1: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님께 전혀 제가 부담드릴 생각도 없고 청와대와 각을 세울 일도 없고
0: 네.
1: 다만 민주당에서 자꾸 이 문제를 키우는데
0: 네.
1: 그건 그 문제는 저는 본질을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
1: 네.
0: 지금 전북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까 뭐 말씀하신 네. 중에 참 네. 억울한 일을 김관영 후보님이 당했기 때문에 전북에 네. 있는 도민들이 출마하라고 막 울부짖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그 이유 말고 그래도 네. 전북이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1: 네.
0: 아까
1: 네.
0: 말씀하셨듯이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잖아요.
1: 네. 네.
0: 김관용 지사님 억울하다고 이렇게 네. 민주당 텃밭이 전북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1: 제가 이제 제명되기 전날까지 일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차이나게 앞서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갑자기 이제 도민들이 또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과거 전북이 해왔던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림픽도 그렇고 뭐 피지컬 AI라든가 2차전지, 방산, 바이오 로봇 이런 많은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씨앗을 뿌리고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러면서 현대자동차 구조 투자가 2월 27일 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것들이 지금 협약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공장 짓고 가동 중인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렵게 김관영 지사가 이 일을 해왔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도정의 연속성이죠.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정의 연속성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민들의 선택권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야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마지막 선택을 받아봐라.
0: 네.
1: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마지막 투표 과정을 통해서 결정 주는 것이니 도지사를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사람이 결정 최종적으로 결정 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 짓는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라.
0: 네.
1: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0: 네. 임기 동안 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지 새만금 개발이라든지 기업 유치 등 여러 네. 성과 강조해 오셨는데
1: 네.
0: 가장 아쉬웠던 점과
1: 네.
0: 재선되면은 나 최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이거 할 거야.
1: 네.
0: 라고 하는 부분 있으세요?
1: 뭐 가장 아쉬웠던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잼버리죠.
0: 잼버리.
1: 네, 잼버리는 정말 뭐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0: 네.
1: 그것이 이 실제로 대회가 있었던 장소가 새만금이다 보니 저희 전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고
0: 네.
1: 아무리 문체부가 중심이 된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대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0: 네.
1: 저희도 같이 협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앞으로 많은 국제대회나 뭐 속된 말로 잼버리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 뒤에 많은 국제행사에서 나올 정도로
0: 네.
1: 뭐 저희가 교훈을 주고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들을
0: 네.
1: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0: 잘하셨네요.
1: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0: 꼭 앞으로 해야 될
1: 4년간, 일. 네. 앞으로 해야, 4년간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0: 뭐예요?
1: 첫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0: 네.
1: 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도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0: 네.
1: 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거 그러면 청년 일자리는 있는 기업 잘 되게 하고 새로운 기업 유치하고 청년들 창업 생태계 만드는 것이거든요.
0: 네.
1: 이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0: 네.
1: 하나는
0: 네.
1: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입니다.
0: 네.
1: 어렵게 서울을 이겼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에서 꼭 이겨서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전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면 나 김관영만이 네.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나 머릿속에 계획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북
1: 네.
0: 도지사, 의원, 네. 시장, 광역, 기초의원 다 민주당 소속이다.
1: 네.
0: 그래야 원팀으로 가야 지역발전 이룰 네. 수 있지 않겠느냐.
1: 네.
0: 이렇게 전북 도지사가 무소속이면 협조 잘 안 된다. 도의회에서 네. 협조 안 할 거다. 막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1: 네. 이 국회가 지금 일당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회가 양당 체제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과 어떤 협조를 유지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적이 어디냐라기보다도
0: 네.
1: 도지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그동안 일을 해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히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업 유치는 실제로 기업을 만나서 설득하고 얼마나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설계해서 기업들에게 제시하느냐. 이것은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 전임 지사가 11조 원을 투자 유치받았는데 저는 27조 원을 투자 유치받았고
0: 네.
1: 앞으로 제가 앞으로 4년 50조 원을 투자 유치받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전북 도지사는 지금 실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0: 네.
1: 지금 바로 투입돼서 전북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선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이미 뭐 국회의원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재경부에도 근무했고 또 도지사로 4년을 일한 제가 경쟁자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도민들이 저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요. 앞서 출연하셨던 라디오 방송에서 차기 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낙선을 위한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 네.
0: 선거 치르신 뒤에 복당을 해가지고 낙선을 위한 선봉에 서실 거예요?
1: 연임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0: 네.
1: 이 지금 민주당에서
0: 네.
1: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한 분이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0: 네.
1: 만약에 당대표를 다시 출마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0: 근데 조승래 뭐 위원장 사무총장은
1: 네.
0: 후보님의 무소속 출마 두고
1: 네.
0: 영구복당 불허 대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1: 네.
0: 하고 있어요.
1: 이 얘기는 이제 항상 선거 때 중앙당이 하는 얘기예요.
0: 네.
1: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쟁을 하면
0: 네.
1: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제가 선거 마친 후에 복당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민주당 소속 후보가 중앙당에 건의를 합니다. 절대 복당 안 돼. 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민주당 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런데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지금 복당 안된 사례가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0: 다 거의 하죠.
1: 그러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수사이고 선거 때 쓰는 멘트이고 결국은 복당 문제는 당대표나 조승래 위원장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최종 선택을 민주당이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라는 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청래 대표의 잘못된 공천 업무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줄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우리 도민들의 뜻을 거부할 것인가, 그건 또 민주당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죠.
0: 네. 지역에서 이제 선거 치르시면서요. 선거 전략상
1: 네. 네.
0: 지금 뭐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는 친정청래
1: 네.
0: 그리고 나 김관영은 친이재명 뭐 이런
1: 네.
0: 구도가 좀 있어요? 그렇게 좀
1: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있죠.
0: 전략으로.
1: 제가 제명된 이유의 그 이면에
0: 네.
1: 그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친천과 친명의 사실은 뭐 대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예.
0: 네.
1: 제가 뭐 작년 전당대회 때부터 저는 정청래 대표하고는 조금 다른 노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를 제명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전북을 계속 찾고 있는 정청래 대표에게 한마디 한번 하시죠.
1: 네, 정 대표님, 가능하면 다른 접전지를 가시고 저는 어차피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0: 네.
1: 민주당이 더잘 되기를 제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0: 네.
1: 제가 든들 저는 더 민주당을 사랑하고 더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앞으로 다른 지역에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잘 헤아려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1분 30초 드릴게요. 왜 무소속 김관영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전북 도민에게도 한 말씀 하십시오.
1: 네. 전북 도민들이 전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최종적으로 중앙당이 지명한 공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후보일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면 어떤 도지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앞으로 전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은 과거의 경력과 이력과 노력, 실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를 냉정하게 비교를 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지금 50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력을 거쳐왔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 4년간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전북 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렵게 싹이 트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렵게 내린 싹을 물주고 거름져서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할 도지사가 누구입니까? 저는 김관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4년간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전북의 변화를 더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발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지방선거 후에는 저희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지방선거 치르신 경험 뒷얘기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 김관영 후보였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안전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네, 문자로 3525님. 출근길이에요.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도 뉴스명당 들으며 좋아요. 힘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장성철 대표 목소리 역시 최고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출근할 수 있는 곳, 출근하면은 내 책상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월급 받는 거 행복한 일이잖아요. 힘내서 하시고요. 잠시 후에 저는 인재 영입위원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꼭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청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12: 유다
13: 필요할 때

0: 네? 확장 돌봄.
1: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4: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전국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 지역엔 오전부터 내리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서울은 27도까지 오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와 잠실철교 사이 1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뒤쪽으로 암사대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동우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답답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도권 들어가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체로 짧은 정체를 보이지만 도심 쪽 나가는 길은 월릉분기점에서 성동분기점까지 쭉 밀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예.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단. 화요일은 3, 4부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보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인재 영입 위원장께서 부산에 내려가셔서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자전거의 남자 김용우 전 의원님.
1: 예, 전 요 방

0: 끝나고 내려갑니다.
1: 아, 또 자전거 타고 내려가세요?
0: 기차 타고 갑니다.
1: 저번에 자전거 타고 내려가셨는데 예. 괜찮으셨어요, 근데?
0: 아, 괜찮진 않았죠.
1: 며칠 걸렸어요?
0: 그때 6일 동안 갔는데 비가 오고 예. 또 펑크 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또 튜브 갈아끼고 아이고. 길바닥에서 막 네. 돌면서 갔는데 네. 다리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좀 뻑뻑한데 네. 좋았죠. 예, 예, 좋았습니다.
1: 백설 달사님께서 유튜브에서 김영우 의원님 요즘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자전거 타고 구포까지 멋지십니다. 이러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터줏대감 서정욱 변호사님 변함없이 야당 영입위원으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스타벅스의 남자.
2: 스타벅스 들고 왔습니다.
1: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 장동현 대표가 지금 들고 가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2: 커피숍 와이텐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모르고 네. 샀는데 네. 보니까 이게 스타벅스네요.
1: 진짜요?
2: 고인 없어요.
1: 고인 없어요.
3: 아, 근데 이거 고입니다. 고인. 왜 고인이냐면은 네, 왜? 다 먹었는데 물을 새로 받아 오셨습니다.
2: 그런데 아, 술을 많이 먹으면 물을 얼음이 있어서 물 가지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선희님께서 나는 서정욱 나오는 채널만 보러 간다. 따뜻한 이유님께서 서정욱 변호사님 스모컵 들고 계속 무언가를 말하시네요.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스바 우리 김지욱 우리 대변인님 소개 안 냈죠? 네. 죄송해요. 원래 김지욱 대변인님 먼저 소개시켜야 되는데
3: 아니 아닙니다.
1: 서정욱 변호사 먼저 했네요. 자, 여당 영입위원인 하원기 부대변인 대신 김지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반갑습니다.
1: 저번에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셔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려요.
4: 그래서 뭐 덕분에 우리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명예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평택도 가보고
1: 아니 그때 막 좋았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악수한 사진이 또 화제가 됐던데
4: 저는 웃고 있는데 김용남 후보님이 조금
1: 얘는 왜 왔지 막 이런 거예요.
4: 근데 이제 그때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고 네. 뭐 제가 김용남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진심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고 저도 또 사과드렸고
1: 꼴불견이라는 게 진심이었어요?
4: 아닙니다.
1: 아니에요?
4: 아닙니다.
1: 유튜브 댓글 끄아님께서 오 김지우다 오늘도 한 건 하시나요? 기대 만빵입니다. 예. 오늘도 한 건 해주시고요. 네. 스타벅스 뭐 논란부터 먼저 가볼게요. 김영우 의원님 네. 이 스타벅스 논란 이 선거 저도 한 30년 있었거든요. 음료회사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물론 캠페인 잘못됐는데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여당, 야당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그 먹을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스타벅스의 뭐 탱크데이 퍼포먼스 그런 거는 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도 좀 불쾌하죠.
1: 아, 그럼요. 네.
0: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뭐지 막 그랬어요. 저도 좀 헷갈리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거 대통령이 나서시고
1: 패륜적 행위다.
0: 장관이 나서고 네. 공공기관이 나서고 이러면은 네. 이걸 사실 뭐 일반 시민들이야 뭐 아 기분 나쁘니까 안 먹는다 하면은 그거는 뭐 오케이죠.
1: 네.
0: 예, 그거는 용납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공권력이 공공기관이 더더군다나 대통령서부터 나서면은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 또 네. 관련 직원들 엄청 많고 납품업체 많고 운송업체 에 관련된 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1: 네.
0: 그냥 이거 불매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권 차원에서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매운동하는 거는 저는 늘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난번에 뭐 한일 간의 외교 문제 때문에 유니클로 또 불매운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불매운동에.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 요때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네 하면은 확 불지르고
1: 네.
0: 조금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그거는 뭐 우리 나라 경제 또 기본적으로 시장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의 신인도만 떨어지고 아, 외국의 기업가들이 이래가지고 뭐 한국에 가가지고 마음 편히 기업하겠어요?
1: 네.
0: 자꾸 정치적으로 발목 잡힐 수도 있고
1: 네.
0: 이게 굉장히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김지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글쎄요. 많은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을 고용하는 그런 재벌 기업 그리고 유명 어떤 소비재 기업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이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보수 정당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간 베스트나 이렇게 어떻게 소수

0: 어떤 커뮤니티에서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재벌 대기업까지 침투해서 그런 게 공공연하게 홍보된다는 게 저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1: 네.
0: 혐오 조장의 어떤 분위기가 점점점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서가 테러 피습까지 연결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피해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벌 대기업이면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조롱 문화를 오히려 소비재 기업이 홍보한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 이
1: 당연히
0: 부분
1: 잘못됐죠.
0: 관련해서는 뭐 정치권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뭐 의사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1: 그래도
0: 생각합니다.
1: 공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이거 캠페인에 이용 안 하겠다, 국산차 많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견도 있는 것
0: 그
1: 같아요.
0: 말씀도 맞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스타벅스를 세무조사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랬다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뭐 이거 우리가 얼마 이러한 기업의 어떤 식자재를 우리가 먹지 말자. 누가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충분히 의사표현 할수 있다고 봅니다.
1: 민주당에 도움이 돼요? 선거 전략에?
0: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5.18 어떤 그런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저희는 앞으로 나서야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1: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2: 근데 이러면 전날은요. 단테데이 홍보가 한 손에 척, 단테데이 한 손에 척, 그다음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그다음에 나수데이 가방에 쏙, 이렇게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요. 단테는 이게 우리가 단테 생각하잖아요. 나수는 이게 뭐 지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탱크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텀블러가 양이 많고 크잖아요. 우리 물탱크 있죠. 수소 탱크. 아니 전쟁할 때 쓰는 그 탱크 가지고 이름을 왜 짓겠습니까? 저는 이게 딱볼 때, 물탱크 튼튼한 용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탱크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책상에 탁이라기 박종철은 젊은 사람들 몰라요. 물어봐도 누가. 근데 박종철 턱 치니까 윽. 그런 게 영화가 놓는데 책상에 탁할 때 박종철 책상에 탁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왜 박종철로 연결시키죠? 제가 젊은 애들 물어보니까 스타벅스 박종철은 누군데 몰라요. 저는 이게 비하의도 없고 이 탱크란 거는 음료가 많이 들어간 튼튼한 텀블러. 이게 이름을 탱크로 지은 거지 무기 탱크는 아니다. 그 책상에 톡톡에 박종철 염두도 안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이러냐? 바로 이 정용진 회장이 멜콩, 멜콩 이런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 이게 국시가 반공이고 공산당을 멸하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이게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좌파 진영에서 공격하고 있다. 과도하게 이래 봅니다.
1: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2: 선거는 이게
1: 있을까요?
2: 우리한테 대호제죠. 보수에.
1: 호주예요?
2: 왜냐하면 2만 3천 명의 스타벅스 직원이 2만 3천 명이 다 돌아설 거 아니에요. 거기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게 말이야 됩니까? 전 세계 이거 스타벅스 있죠. 거기 이마트가 60몇 프로 있고 2대 주주가 싱가포르 국부펀드예요. 그러면 이게 국제 문제 됩니다. 그 정용진은 트럼프 아들하고 엄청 친합니다. 미국도 이게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1: 또 항공모함 오나요? 정용진 구하러 항공모함 옵니까?
2: 이재명 대 최대 악재일 겁니다.
0: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선거가 불리하고 급하니까 급하면 뭐 소금물도 마시고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수 일부 세력을 규합하거나 어떤 결집시킬 수 있겠죠. 그럼 저희도 어쨌든 진보
1: 그렇죠.
0: 민주당이 결집되는 그러면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는 중도 보수 생각은 어떨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중도와 중도 보수층이 공감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에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그 결국 호재만은 아닐 거예요. 이게 그렇게 5.18과 관련을 또 자꾸 시키면은 알만한 사람들도 다 압니다. 과거에 5.18 때의 그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출신들의 그 정치인들이 광주에 가가지고 그 노래방입니까? 단란주 좀 가가지고.
2: 세트네.
3: 예, 그거 다 NHK. 알고 또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도 그 자신의 30년 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주폭과 관련해가지고 5.18을 자꾸 끌어들이고 이런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선거지만은 스타벅스든 이런 거 우리가

0: 뭔가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그런 의사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대통령의 한마디나 장관들이 장차관들이 공공기관에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떤 민간 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얘기한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1: 네.
0: 예, 그건 굉장히 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거죠.
1: 대통령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입장을 좀 밝히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베 폐쇄 논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서 특히 정치하는 분으로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게 많을 겁니다, 세상에.
1: 네.
0: 예, 겪어온 것도 많고 본인 스스로 피해를 봤다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 하지만 기분 나쁘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안 든다고 다 없애버리면은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일단은 예, 정확히 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법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처벌되거나 판단될 거는 다 판단되는 게 맞지. 이게 그냥 없애는 걸 검토해라, 뭐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해라
1: 네.
0: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 어떻게 보세요,
2: 우리
1: 경제대변인님?
2: 기분 나쁘면 없애라. 이것은 뭐 윤석열의 전매특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 저희
0: 그건.
2: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리더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0: 나
2: 되고요. 이제 그
0: 윤자도 얘기
2: 워딩도
0: 안 했는데.
2: 제가 잘 봤더니 한번 논의해 보자. 뭐
1: 네.
2: 이런 얘기예요. 당장 뭐 일간 베스트를 폐쇄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일베 활동에 대해서 뭐 과거부터 굉장히 모니터링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일베 활동의 그런 조롱 문화, 혐오 조장 활동.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테러 피습뿐 아니라 뭐 배현진 의원의 그 어떤 테러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일부 사람들만 이런 조롱하고 혐오하고 극단의 정치를 했던 게 점점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서 변호사님.
3: 근데 저는 일베 글 중에 문제 있는 글이 있으면 그 글은 이게 삭제하거나
1: 네.
3: 할수 있지만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라. 이거야말로 이게 입틀막 표현의 자유 말도 안 되는 게 독재다. 이래 보고요. 진짜 폐쇄해야 될 거는 대진연 있죠. 대학생 진보회나
1: 네.
3: 이런 사이트도 번듯이 활동하잖아요. 진짜 없애려면 전 대진연 사이트, 그다음에 제명인의 말인가 뭐 이런 사이트 이것도 이게 상대를 엄청 혐오하거든요. 이런 걸 이게 없애야지. 왜 일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 네.
3: 잘못하면 글을 없애야죠. 잘못된 글을.
1: 자칫 잘못하면 서정욱 TV가 폐쇄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3: 아니 제 말은 이게 제명인의 말은 농담인데
1: 네.
3: 이런 식으로 이게 입틀 막 표현의 자유 사이트를 없앤다 해서 그럼 글을
1: 않네.
3: 올릴 데가 없겠습니까?
1: 네.
3: 이야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 평택으로 가볼게요. 김지호 대변인님.
4: 네네.
1: 평택을 우리 김용남 의원 후보 대부업 의혹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2: 지난주 금요일에 TV조선을 통해서 김용남 후보의 육성하고 또 친척분으로 알려진
1: 가족인 것 같아요. 그
2: 분으로
1: 정도면.
2: 알려진 어떤 분의 어떤 녹취가 나와서
1: 네.
2: 좀 놀랬죠. 이게 언제 녹취된 건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엄연히 공직 후보자다 보니까 좀 놀랬는데 그 이후에 23일 바로 그 다음날 김용남 후보가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수익이라든지 급여를 받은 게 없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게 없다. 이렇게 밝혔고 당에서도 조성래 총괄선대본부장이 분명 입장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불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보로서 계속 간다. 이렇게 확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김용남 후보가 각종 인터뷰와 어떤 캠프 단위 입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혔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김용남 후보가 과거 한 10년 동안 원외에 계셨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지만 최근 뭐 3, 4년 동안은 사실상 그 사업을 안한게 아닌가. 근데 갑자기 공천을 받으면서 좀 신변 정리를 잘 못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근데 어제 또 다른 녹취에서는 그분한테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런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가 나왔고 거기를 살펴보면은 뭐 아버님이라든지 가족이 거기서 급여를 뭐 190만 원 수령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2: 근데 이제 그

0: 어쨌든 명백하게 불법으로 밝혀진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제 본인이 또 주장을 하는 바가 있고, 다만 저는 조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 지금 발표한 매체가 TV조선이잖아요. 물론 이제 보수 매체가 발표했다고 해서 뭐그 내용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수 언론에 대한 그런 불신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국민의힘 보다 먼저 입장을 내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TV조선,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이 같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경했습니다.
1: 서 변호사님.
2: 근데 옛날에 그 조국 대표 털때 10분 1초 털면 이게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없어서 문제지. 윤석열 같은 검찰이 있으면 바로 이게 차면 되고 바로 나옵니다.
1: 그렇죠.
2: 지금 이거는 증거 너무 많고요.
1: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2: 대법원법에 5년 이하의 징역,
1: 네.
2: 그다음에 횡령 배임, 탈세, 뭐 이게 실명법, 범죄가 너무 많아요.
1: 차명으로 운영을 하면
2: 그렇죠. 그
1: 네.
2: 대법원법 자체가 5년 이하입니다. 근데 저는요,
1: 네.
2: 차명 대법원이긴 김영란 후보 문제 중에 3위로 봐요.
1: 그럼 1위가 뭡니까?
2: 2등이 뭐냐?
1: 2등.
2: 농업법인. 김용남이가 농사꾼입니까?
1: 아니요.
2: 그런데 저는 농사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게 부동산을 사고 땅 투기하고 막벌때 이게 농업법인이 이용되거든요. 90% 지분이 있다잖아요.
1: 네.
2: 이게 두 번째 문제고
1: 네.
2: 가장 큰 문제는 폐륜. 바로 이 부모님이 20년 아픈데 동생들 막 형제들 간에 부모님 모시는 가지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1: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2: 그런 게 교수 나오잖아요. 폭로나. 저는
1: 동시에
2: 재산이 신고 재산이 127억에 그럼 실제 재산 몇백억 될 텐데 제가 또 이게 제가 돈다 냅니다. 어머니 모실 때.
1: 네.
2: 이걸 이렇게 서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걸로 형제 간에 다투가지고 이런 폭로가 나온다? 이거는 이게 한마디로 수신재가가 안된 거예요.
1: 네.
2: 수신재가하고 치고평천한데 제 말은 이거 보면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인간적으로 형제들 간에 이래가 이게 무슨 국회랍니까?
1: 네.
2: 이게 제일 문제라 봐요.
1: 김용호 의원님,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3: 저는 이제 복잡한 그 가정사, 가족사는 모르겠고요.
1: 네.
3: 어떤 관계인지. 근데, 적어도 저는 그 정치인 또 정치를 해왔고 또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대부업을 했다는 거에 좀 놀라긴 했어요.
1: 네.
3: 그 돈 꿔주고 그 이자놀이 하는 데 아닙니까?
1: 네.
3: 아주 쉽게 얘기하면.
1: 결론적으로 그렇죠.
3: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좀 이상하다. 전뭐 김영남 의원 너무 잘 아는데, 예, 그래서 좀 놀랬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게 물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공천장을 준 그런 공식 후보니까 여러 가지 다급하긴 하겠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정치인들 공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가져야 될 도덕적인 정치적인 아니 도덕적인 법적인 잣대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을 때 가장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나라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3: 이게 민주당 정치인이 이런 일 벌어지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을 벌어지면 완전히 아주 그어뭐 폐륜 내지는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도덕적인 잣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 네.
3: 그래서 답답한 심정은 알겠지만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0: 김용남 후보님이 국민의힘 출신이라. 그리고 저희가 뭐 국민의힘 출신 의원님 중에 대법하셨던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판한 기억은 없습니다.
1: 근데 김주호 대변인님, 그 많은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나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김영남 후보를 도와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당선시켜야 된다, 그렇게 많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대부업 의혹이 있고, 35번에 성범죄자들을 변호한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논란도 있잖아요. 그런 논란들이 있는 분이었으면, 그걸 알았으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영입을 하고 후보로 내세웠을까요?
0: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고리 사채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1: 그러시잖아요.
0: 그리고 정치를 하는 내내 그 고리 사채업과 그 싸운 그 이력을 알기 때문에 뭐그 대부업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우리 정치인들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김용남 후보는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중도 확장

0: 이 민주당의 영토를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그리고 제가 과거 이제 2020년에 김용진 의원님 캠프에 잠깐 있었어요. 그때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도 많이 하고 뭐 지금 뭐 이슈화된 남양주 땅까지 다 가서 등기부등본 띄워봤거든요. 이제 그때 김용남 후보의 어떤 주변 평판과
1: 네.
0: 뭐 이런 것들과 최근 2, 3년간 김용남 후보가 보여준 어떤 민주 진영의 태도라든지 윤석열 정권과 싸운 모습을 보면 뭐 과거에 어떤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됐다.
2: 이걸
0: 예를
2: 받아들여요?
0: 들면요.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재 영입을 했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후원회장입니다. 그리고 23일 날 권양숙 여사가 손을 다 잡아주셨어요.
1: 네.
0: 아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 저희가 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람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면이 있다면 지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에서 일정 부분 조성래 사무총장이 확인을 했고 정청래 대표가 확인을 했다면 저희는 이제 그걸 믿는 거죠.
1: 우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거 한 열흘만 버티면 된다라는.
3: 아무리 민주당 대표나 패널이라도 이게 그 기준과 원칙이 최소한 있어야지. 칠도 치더라도 이게 유분수지 말도 안 되고요. 이게
0: 아니, 형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3: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1: 제가 참.
3: 한명또 있어요. 또 있어요.
0: 스타벅스 들고 얘기하세요.
3: 국민의힘에서 갔는데 또 이게 국민의 배신하고 간 사람 중에 김상욱이라고 있어요. 울산시장. 그것도 이게 대법의 이사로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돼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러게 대법 직원하고 10명이 필리핀 가서 성매매 폭로까지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김상욱, 김용남. 그러니까 의혹 폭로가 놓았다고 같이 간 사람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김상욱이든 김용남이든 대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안만 뭐 완전 때려 죽일 것처럼 60% 놓으면 원금도 갚을 필요 없다.
1: 네.
3: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1: 네.
3: 그럼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1: 권양숙 여사가 손잡아주면
2: 다
1: 그냥 다 모든 게
3: 그게 뭐 예수님 손입니까? 다 죄를 사해주면
0: 김용남 후보님 자체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2, 3년간 뭐이 회사는 운영된 바가 없고 어떠한
1: 근데 본인
0: 수익과
1: 목소리로 운영 다 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결정하고 돈도 받고 본인 목소리로 나왔잖아요. 그냥 의혹 보도가 아니라.
0: 지금 녹취된 게 아니잖아요.
1: 과거에 녹취됐으니까 더 정확하고
0: 2018년, 2020년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인으로서 살았는지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김용남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믿는 거죠.
1: 그럼 하나만 더, 죄송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북구청장 이승훈 전 구청장 후보 변호사잖아요.
0: 네,
1: 성범죄 의혹한 성범죄 의혹 있는 사람을 변호했다고 해서 경선에서 이겼는데도 그냥 후보 자격 박탈했잖아요. 김용남은 35건의 의혹을 갖고 있어요. 김용남은 괜찮고 이승훈 변호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0: 이승훈 변호사가 공천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네. 저희가 정치 결사체고 사실 저도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1: 억울하게
0: 지금
1: 억울하잖아요.
0: 우뚝 유세단으로 안호영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사실 저희 민주당은 어떻게 승복하고 어떻게 지는지부터 배웁니다. 잘 지고 잘 승복하는지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당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뭐 장성철 소장님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선거 시기 또 정치 결사체로 저희는 따르고 또 거기에 승복하고 가는 입장입니다.
1: 거기 개인의 판단이 더 우선되는 건 문제 아니에요? 당에는 당원 당규가 있고 공천 룰과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0: 그 시스템대로 나온 결과를 보고 저희가 네. 따르는 것이고 저희가 그러한 의견은 전당대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저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획득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그 올바른 정치 결사체 정치 결사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석 한석에만 목을 매서 그래요. 원래 이 정도 되면은 공천을 했어도 공천을 취소하거나
1: 네.
4: 이러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1: 그렇죠.
4: 예, 그 또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을 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국회로 보내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은 이제 지역을

0: 댓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일꾼들을 뽑는 것인데, 이 한석을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런 정치 결사체라면 국민들에게는 본인들끼리는 뭉친다 생각하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참안 좋은 일로 안 좋은 사람들끼리 안 좋은 명분을 지키려고 뭉치는구나. 자기들끼리만 용서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바로 공소 취소까지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이 지은 죄는 이건 또 없는 걸로 하고 그 모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또 추구하고 하려고 하고 김용남 의원의 여러 가지 대부업체 문제 이거는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선거 와중이니까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미 도덕적으로는 지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뭐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왔죠. 아직까지도 그 반성 못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 전체를 바라보는 거는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국민들의 시각은 6.3 지방선거 끝나면 딱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 정당이 지금 대승적이지가 않아요. 한쪽 정당은 그냥 한동훈 낙선운동에 올인해 있고 한쪽 정당은 그냥 폭주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다 용서가 되고 죄도 사해 지노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1: 알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요,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제가 거기서 무슨 급여를 받거나 배당 수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가족사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다. 공식 입장은 없다. 라는 답변을 언론을 통해서 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4부에서 부산 북구갑, 그리고 울산 단일화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Felix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기대고 싶은
5: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8: 저축은행.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10: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 진보 진영 단일화 하려고 하다가 멈춰섰는데요. 김주 대변인님, 왜 그런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1: 이제 김상욱. 네? 김상욱 후보가 아니라 네. 김상욱 선거 캠프의 김두관 총괄선대위원장님 이야기는 네. 뭔가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인 움직임.
0: 역선택.
1: 뭐 어떤 이제 그런 제보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뭐 여론조사 업체를 두 개 선정했고 하나는 진보당 하나는 민주당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캠프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단일화 여론조사가 됐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진보당 측에서는 아니 그게 불리한지 또 조직을 동원했는지 뭐 확실한 증거를 대든지
0: 그러니까.
1: 뭐 결과를 네.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하면서 좀 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0: 그럼 이건 단일화 안 되는 거예요?
1: 제가 봤을 때
0: 여론조사 단일화 안 될 거 아니에요.
1: 현실적으로 안심번호를 다시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0: 걸려요.
1: 걸리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사전투표가 시작되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상 단일화가 좀 어렵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0: 비판은 어디가 많이 나와요?
1: 뭐 양측에 다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단일화를 아무래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진보당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서배사님.
2: 아 거기 김용남도 제가 검사 시절부터 호영 오지 않은데 제가 비판을 했는데 김상우 제 또 중학교 후배예요. 참 이게 비판하기가 그렇긴 한데 공과 사가 다르니까. 그런데 네. 이거는 김상우가 100% 잘못한 거죠.
0: 왜요?
2: 저도 이게 몇십 년 정치를 받고 제가 평론만 10년 넘게 했거든요. 네. 단일하다가 여론조사 어떻게 흐름을 알고 중단시키는 처음 봅니다. 보통 관여를 안 하죠.
0: 맞아요.
2: 믿고 맡기서만 근데 이런 거 저 평생 처음 봐요.
0: 네.
2: 이거는 본인이 볼 때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0: 네.
2: 최근에 뭐 대부업체부터 필리핀 의료까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좀 불리하다 이런 게 정보를 입수해서 아마 단일화를 파견하려고 한 게 아닌가.
0: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2: 그렇죠.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지지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 우리로서는 최고죠. 김두겸 지금 현재 후보가 안 그래도 박명호 후보하고 단일 때문에 지금 그 머리 아프거든요.
0: 감정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2: 저희도 계속 전화하고 네. 어제도 그런데 뭐 이제 안 해도 사자구도잖아요.
0: 네.
2: 그러면 김두겸 이긴 거예요. 그 둘이가 깨지면 그건 안 돼요. 둘이는 엇비슷하고 박명호 후보는 김두겸 후보가 많이 앞서 있거든요.
0: 네.
2: 살다로 가면 그러면 김두겸 이긴 거예요.
0: 네. 김용호 의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안 하려고 하고 이거 선거에도 좀 악영향 미칠 텐데.
3: 뭐 이번 지방 보궐선거에는 새로운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3: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봐야죠. 저는 뭐 우리

0: 서정욱 변호사님 이하동문입니다.
1: 네. 하여간 여기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하여튼 이번 선거에 제일 관심 지역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0: 네.
1: 어때요 분위기 거기?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0: 제가 조금 이따가 진짜 부산 북구 갑으로 갑니다.
1: 네.
0: 그 제가 이제
1: 흐름
0: 두번 갔다 오고 네. 네, 두번 갔다 오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흐름이라고 했을 때 한동훈의 그 무서운 상승 곡선은 맞아요. 예. 네, 그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외지인 타령하고 외지인에 대해서 뭐 폄하하는 발언도 그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하정우 의원도 외지인 뭐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외지인들이 선거 다 흐려놓는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민식 의원 도와주러 갔던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했고
1: 네.
0: 그만큼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정우 박민식 후보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양쪽 후보는 당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대통령도 밀어주고 막 이러는데 또 한 분은 또 전직 뭐 윤핵인 또 당권파들이 다 미는데도 그 현재 가면은 우리 북갑의 미래 뭔가 어떤 사람이 올 때 가장 우리 북갑이 활기차고 구포시장도 살아나고 많이 더 알려지고 그러니까 그 미래에 그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활기를 띄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시장에 외지인이 됐든 북갑 주민이 됐든 활기를 띄고 그거 아닙니까? 요새 어떤 뭐 경계가 어디 있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한동훈은 오로지 자기 정체성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북값 발전 잃어버린 20년 얘기하면서 보수 재건 얘기하면서 이재명 폭주 막아낼 정치 누군가. 그래서 논리가 딱 섰어요. 근데 하정우는 여기 뭐 주식 뭐 100원 또 100억 원 얘기 나오고 또 박민식 의원은 삭발 투혼을 불살리려고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콘텐츠에 있어서는 북구의 아들 뭐 이런 거 외에는 본인들의 색깔이 없어요. 하정우는 뭐 등짝도 공범을
1: 네.
0: 자기 얼굴이 아니라 전재수 얼굴에 자기 등짝이야. 그러니까 저것도 AI로 만들었나? 저 한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 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자기 콘텐츠가 분명한 사람이 역시 이거를 뚫고 나가는구나. 그게 여론의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삼자구도 해도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앞서는 걸 계속 나오잖아요.
1: 근데 일각에서는 막 거기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게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지 않냐.
0: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선거 때도요. 예를 들면은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동창들도 오고 인근에 사는 분들도 오는데 선거는 일단은 그 축제 분위기가 딱 되냐 안 되냐. 딱 그겁니다. 이게 안 되는 선거 유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한동훈 후보 차가 확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 소방 방역차 막 따라다녔잖아요.
1: 예.
0: 그것처럼 애들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그 또 저도 처음 봤는데 그 봉체조 유세를 하고 그 알잖아요. 봉체조 유서.
1: 못 유세. 봤어요. 벌써. 못 봤어요.
0: 한동훈 후보가 왜 차 난간까지 올라가가지고.
1: 예, 봤어요. 봤어요. 예.
0: 으쌰라 으쌰. 그래가지고
1: 위험해 보이는데.
0: 그게 콘텐츠가 뒷받침이 되고 분위기 흥이 돋가시고 하니까 아무튼 미래를 보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보수 살릴 사람, 이재명 정권 폭주 열차 막아낼 사람, 또 북값을 살릴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쭉 가는 것 같아요. 예.
1: 뉴 한동훈.
2: 아, 뉴.
1: 서정욱 변호사님 현재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예를 들어 보궐선거만 했으면 아마 한동훈 후보가 고전했을 거예요. 보궐선거만 있었으면 저는 하정우 박민식 싸움으로 보는데 그런데
1: 네.
2: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논 후보들이 현실적으로 한동훈 지지층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안 해. 예를 들어 박형준 시장이나 다른 뭐 후보들도 아무도 한동훈 지지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이제 워낙 호불호가 있으니 어느 정도 여론에 상당히 잡혀 있을 거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그 여론에 안 잡히는 표가 있을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모르겠어요.
1: 오.
2: 제가 보기에 그 하정우하고 한동훈 승부는 모르겠어요.
1: 네.
2: 박민식 후보는 좀 처진 건 맞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1: 네.
2: 지금 이제 단일화가 없으니 다만 하정우는 정당의 조직이 있고 한동훈은 이제 무소속이니까 아마 이게 박빙의 승부가 마지막까지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1: 서 변호사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0: 김민전 의원이 가서 여기 오빠만아 또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신동욱 최고가 하정우 화이팅 막 이런 모습 보인 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1: 아마 근데 그 지금 와서 보면 그 출범식 할때 대거 갔잖아요. 그러기 지원도 많이 갔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게 혼자 외롭게 이게 선거운동 하는 게더좀 이게 동정 여론도 얻을 수 있고 너무 이게 뭐 내려가지고 도움 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든 김민정이든 뭐 신동우든 장동희 대표든 내려가지고 박민식 후보 지지율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 역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0: 김주 대변인님, 하정우 후보 왜 이렇게 못 치고 올라갈까요?
2: 뭐 아무래도 이제 AI 수석하시다가 내려갔으니까 뭐 그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거가 첫 번째로 구도잖아요. 구도에서 뭐 지금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둘로 보수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뭐 유리할 게 없다. 뭐
0: 없어요?
2: 이렇게 계속 가면은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0: 진짜요?
2: 그럼요. 그리고
0: 오.
2: 전재수 후보가 거기서 3선 12년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12년이라는 게 엄청난 조직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0: 그렇죠.
2: 조직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부산시장 후보까지 되시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표까지 나온다면 그리고 저희 또 이재명 대통령님 계시잖아요.
0: 국정 지지율
2: 네.
0: 높잖아요.
2: 아니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하고 H 뭐그 해운사도 가고 정말 실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유권자들은 저는 민주당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0: 김지우 대변인께서 하정우 수석의 이제 참모예요. 등짝 홍보물 할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2: 아니 뭐 저는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0: 그래요?
2: 두번 지금 와서는
0: 하정우 얼굴로 거기 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뭐 그게 이미 결정 난 건데 뭘 그거를
0: 아니 그러니까 참모였다면 그렇게 사전에 상의했어요.
2: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0: 아니 홍보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2: 이제는 조금 선거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인터뷰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외부에 있는 셀럽들이나 화제성을 갖고 이제 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여론조사에 반영됐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도 좀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발언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저 반론을 처음으로 좀 하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막 육박할 때도요. 지방선거는 그렇게 안 놉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물론 약간의 영향은 주겠지만 저는 이게 후보를 인물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전재수는 전재수고 하정우는 하정우예요.
0: 그렇지.
1: 전재수 지지가 높다 해서 하정우는 높은 게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재수도요. 까르띠에 전과 후에 전재수는 달라요. 까르띠에 전에 전재수는 솔직하고 나름대로 이게 참 친화력도 있고 훌륭하게 봤죠. 그런데 까르띠에 이후에 전재수는 거짓말쟁이고 저는 이 까르띠식이 1년 보내고 전세계 똑같잖아요. 이거 안 받았냐고요. 본인이. 안 받았다 말 못할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또 보좌진이 4명 기소가 됐는데 본인 몰랐냐고. 본인 컴퓨터 망치로 부쉈어요.
0: 거기까지 가지 말고
1: 아니
0: 북측
1: 제 말이
0: 아래만 좀.
1: 그 전재수와 옛날 전재수는 틀리다. 그러니까 하정우는 하정우 보고 뽑지. 전재수를 옛날에 지지했대서 하정우 찍는 건 아니다. 다 사람 보고 찍습니다.
0: 반박할 내용 있어요?
2: 아니 뭐 저는
0: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2: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유세장을 가보면 그 어쨌든 지방선거는 지역 개발이잖아요. 실리
0: 그렇죠.
2: 실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백운 계곡도 가시고 군위도 가시고 김해 시장도 가시고 그게 뭐 대통령님은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0: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지금? 하정우 얘기하고 있는데.
2: 아, 우린 맞는 키가 있잖아.
0: 김혜우 의원님, 그 전재수 이제 후보가 상대 그 지역을 탄탄하게 뭐 다져놨다라고 해서 후임으로 온 후보자가 전재수 마케팅으로 선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나는 전재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정우 보고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3: 뭐 당연히 후자가 맞죠. 물론 그 저도 이제 제가 초선 나왔을 때 이한동 총리가 또 거기서 하셨고
0: 그렇죠.
3: 지역에서 그 전에 뭐 오지성 장관도 계셨고.

0: 그 김용태 장관도 계셨고 아주 그런 큰 인물들이 많이 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전직 그 정치 선배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제가 더 뛰어넘겠습니다. 노력하셨지만 이게 안 됐는데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네.
0: 포천 가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1: 그렇죠.
0: 유권자들이 봤을 때.
1: 과거냐 미래냐의
0: 예, 그래서
1: 싸움이죠.
0: 과거 이거는 그리고 정치라는 건늘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삼선하면 인기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삼선했지만은 조직이요? 조직보다는 거의 친화력 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그
1: 네.
0: 개인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선거에서 그게 힘을 발휘한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하정우 후보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야 돼요. 예, 40을 넘어야 돼요. 왜냐면
1: 그렇죠.
0: 전재수 후보가 50을 넘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본인이 누구냐? 하정우는 누구지? AI 수석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 수석이 어떻게 살아왔고 뭘할수 있을까? 우리 지역에. 그리고 부산이 이 우리의 부산. 우리의 부산이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 부산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왜 대권이 안 되는 거야? 왜?
1: 네.
0: 왜큰 정치인이 없어? YS 이후에. 예? 저쪽은 박정희도 있고 박근혜도 있고 광주에는 DJ도 있었는데 부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전 그래 그런 표가
1: 네.
0: 한동훈한테 간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이거
1: 그러면은
2: 하정우가요. 전 너무 답답한 게 공약이요.
1: 네.
2: AI잖아. 그런데 부산 북구에 AI가 통합니까?
1: 그러니까 좀 어려운
2: 부산
1: 것
2: 북구에 그
1: 같아요.
2: 재래시장에 어머님들 계신데 AI 말도 안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그 재산 있죠. 100억 포기하고 내가 갔다. 이때 이미 저는 끝났다 봐요. 100억을 이렇게 포기했다는 거,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 업스테이지인가? 그건
1: 네,
2: 주식
1: 뭐
2: 논란
1: 주식
2: 있잖아요.
1: 논란 있었죠.
2: 그런 게 본인이 네이버에 있으면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1: 네.
2: 처음에 손 털털 털 때부터 계속
1: 맞아요.
2: 꼬이더니 뭐한 번도 제대로 된 모습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 서 변호사님은 천재예요.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0: 대단하신데요?
1: 다 그냥
3: 아니
1: 그러면서.
3: 친한 게 되더니
1: 네.
3: 기억력만
2: 아, 친한 게
3: 생기라고
2: 아니라니까.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자 부산 북구갑 최종 누가 이긴다?
3: 하죠.
1: 누가 이긴다? 야,
2: 좀더 지켜보고
1: 한두 분이네. 전향
2: 좀 지켜보죠.
1: 아니었네.
2: 좀더 아직
1: 그래도 좀 더.
2: 박민식 후보 힘을 좀더 내게 아직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으니 누가 이긴다고 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럼
2: 박민식
1: 문말지는 아니에요.
2: 후보가 좀 힘을 내라 이렇게
1: 그러네라.
2: 격려하고 싶어요.
1: 김영우 의원님.
0: 으쌰라 으쌰.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돌아온 선거의 여왕. 아, 이게 좀 맞냐? 저는 그게 좀 비판하고 싶은데 김영우 의원님 이
0: 네.
1: 상황 어떻게 보세요?
0: 좀
1: 박근혜
0: 안타깝죠.
1: 마케팅.
0: 예,
1: 네.
0: 안타깝고
1: 왜 안타까워요?
0: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주변에서 이제 선거다 하니까 그 전직 대통령을 자칫 잘못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안타까워요. 그
1: 네.
0: 주변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1: 맞아요. 네.
0: 그다음에 누가 면회할 때조차 면회도 거의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을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시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결국 보수는 지금 보수가 이렇게 추락하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정말 잃고 있는 거는 뭔가 과거 지향적이고 윤 어게인이다 무슨 어게인이다 해가지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이제는 넘어야 될 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탄핵도 사실 두 번이고 예? 내란 저기 뭐야 계엄까지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할 후보를 우리가 찍어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선거의 여왕 그것도 좀 과거 일 아닙니까?
1: 서 변호사님.
2: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익 단식할 때
1: 네.
2: 가가지고 딱 껴안아주고 단식 끝낼 때 이때 아 정치 하겠구나 이렇게 제가 직감을 가지고
1: 네.
2: 상당히 그 근데 큰 힘이 돼요 실제.
1: 진짜요?
2: 그럼요. 충청은 대전은요 20년 전에 대전은요 또 대구의 칠성시장이 엄청난 인파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았어요.
1: 뭐예요?
2: 바로 이게 그 부산 북갑에 가느냐. 지금 거기 오라고 난린데.
1: 박민식 도와주라?
2: 예. 근데 유영아 뭐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
1: 네.
2: 부산 북갑에 가서 박민식 한번 껴안아주면 한동훈 후보하고 원한 관계 많잖아요, 박 대통령이.

0: 정동영 밀어주고 있고.
1: 네.
0: 따라서 이게 북카페를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저는 제일 관심이다.
1: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유세에 나오고 선거에 개입하는 이 모양새가 괜찮냐 이거예요.
0: 괜찮아요. 아니,
1: 괜찮아요.
0: 문재인 대통령도 그 김부겸이 동영상 보내주고 했잖아요.
1: 그래서
0: 아, 이재명 대통령
1: 지지율이 나가.
0: 현역인데도 계속 선거 노골절하고 있잖아요. 선거발 뛰어들어가지고.
1: 그분들은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0: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견은 됐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뭐 중요해. 우리가 볼때 억울한 탄핵인데.
1: 지지층 결집이 된다고
0: 저는
1: 생각하시고.
0: 천군만마가 된다. 보수층에.
1: 김재호
2: 뭐
1: 대변인님.
2: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다니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도 민생 탐방하고 계시니까
1: 네.
2: 뭐 좋습니다.
1: 다니시라?
2: 예,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보수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무너진 이 결과가 2016년
1: 네.
2: 그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때부터 그 찐박 간별사들이 설치고 나서부터 그냥 당의 기반, 그다음에 당직자들의 사기 이런 게 전반적으로 10년 동안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윤
1: 아니라
2: 어게인도 모자라서 찐박 간별사까지 이렇게 다니시니까 뭐 권장해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유, 오랜만에 저 김영우 의원님과의 방송에서 너무 즐거웠고 세분 부탁할 만 들어주세요. 좋아요 동료 멘트 한마디씩 해주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3: 좋습니다.
1: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하시라고요.
3: 아,
1: 여기 유튜브.
3: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1: 그래요?
3: 난 또.
2: 네, 민주당 사제 아이콘 김주호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0: 그 좋아요 댓글
1: 알림
0: 그다음 뭐죠? 구알
1: 네.
0: 알림 구독
1: 네.
0: 예, 네개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동시접수는 3,000명이 좀 넘는데 최종은 탑이더라고요.
1: 네.
0: 10만이 다 넘더라고요.
1: 다 서정우 변호사님 나와서 그래요.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아이고.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네, 문자로 9906님, 소장님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아이, 자주 오세요. 자주 오면 더 반가울 거예요. 내일은 더 재밌게 방송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내일 또 만나요. 뉴바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0: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으로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늘 오르겠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수 쪽으로 성산램프와 연희램프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뒤쪽으로는 차량이 많지 않지만 3차로는 미리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북부간선도로 타고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신내를 중심으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반포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차가 많아서 제속도가 안 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서히 교통량이 좀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양방향 사고 구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경부 동탄터널 부근 4, 5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나서 동탄분기점을 지나갈 때 혼잡하고요.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기흥 동탄 부근에 또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6: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5: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8: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대국민 사과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7: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 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